0: 주머니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5만 원짜리 지폐가 잡혔을 때 그 기분 어때요? 한 장도 아니고 두 장일 땐 또 어떻습니까? 오늘이 그런 기분일까요? 우리 참 좋은가 여러분, 지금 어떻게 이 연휴를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이 시간 이불 속에 계실까요? 아니면 가족끼리 여행 떠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집 근처에 앞산이나 뒷산, 산책로 하나 골라서 걸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날씨가 좋든 안 좋든 오늘 같은 날은 바깥 공기만 마셔도 가을의 상쾌함이 온몸으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 누르면서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은빛 창가 함께합니다.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은빛 창가. 사람들은 말했다. 많이 변한 것 같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고개가 숙여졌다. 우울해졌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단지 난 지친 것뿐이었다는 걸. 그렇죠. 지쳤다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도 많이 변해 보이고요. 무엇보다 내 자신도 나도 모르게 많이 변해간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쳐있다라는 것 그저 만성 스트레스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품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버틴다는 말과 통한다는 이 시대. 우리가 바쁘게 지치게 사는 게 이제 하나의 루틴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막상 쉬고 있으면 그게 또 더 낯설고 그 시간 동안 나만 또 뒤처지는 것이 아닌지 조바심도 납니다. 그래서 모처럼 주어진 여유의 시간이 고맙기보다는 오히려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하고요. 한가로운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다. 우리의 테스형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입니다. 휴식은 게으름을 피우는 게 아니라 때로는 여름날 나무 아래 잔디에 누워 물의 속삭임을 듣고 하늘을 가로지르는 구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존 러벅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휴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멀리 짐을 꾸려 떠나는 여행도 좋지만 이 가을에는 단풍을 향해 가고 있는 나무를 올려다보며 동네 공원이나 하천변에 돗자리 하나 펴고 가벼운 소풍을 즐기기에도 참 좋은 계절이죠. 푸른 하늘을 가로지르는 솜사탕 같은 구름, 그 자연이 그려낸 명작을 가만히 감상하는 것, 그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들이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스위스 아랜들 브래드였어요. 우리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죠. 그런데 혹시 영혼의 재산 증식은 어떻게 챙기고 계신가요? 그 헨리 데이비 소로 월든 오스카의 여유로 전 세계인에게 힐링을 준 그 헨리 데이비 소로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자기 영혼의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사람은 참 휴식을 즐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참 휴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영혼의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이겠죠. 영혼의 재산 증식이라니 조금 생경한가요? 이 보석 같은 일도 결국은 제대로 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황금 연휴가 반가운 이유는 아마 그 여유의 시간을 채우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월요일에 소확행 퀴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선물도 받아가시고요. 또 재미있는 정부의 잡학사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100원 이름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이어지는 노래는요. 7788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자이언티 양화대교.

자이언티의 양화 되겠어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샵 1053 들어오셔서 성함, 주소까지 남겨주시면요. 당첨자분에게 매달 5분씩 1년 정기구독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성함, 주소까지 남겨주세요. 황제바이오에서 피부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비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성함, 주소까지 보내주세요. 언제 들어도 좋은 주옥같은 노래, 세대초월해서 마음에 와닿는 노래 두 곡 함께 듣습니다. 박혜영님이 듣고 싶어하는 김희진의 연가, 이정선의 섬소년 두 곡 듣고 오늘의 소확행 퀴즈 만나봅니다.

월요병도 날리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운을 드리는 소확행 퀴즈. 우리가 이즈음에 꼭 알고 넘어가면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생활 정보들. 함께 생각해보는 정보와 재미의 잡박사전 소확행 퀴즈로 만납니다. 정답도 좋고요. 정답에 관련한 여러분의 생각들도 보내주세요.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오늘의 문제 샵 1053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보내시면 무조건 커피 쿠폰 드립니다. 다음에서 말하는 이거,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단어에는요, 그냥 설렙니다. 마음이 설레요. 이것은요, 여행보다는 가볍게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행보다는 가볍게 떠나는 것. 순 우리말로는 나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좋은 계절의 공원이나 호숫가, 산, 바다 등 야외로 다녀오는 것을 말하죠. 이런 좋은 계절에는 멀리 나가지 않아도 김밥에 샌드위치, 보온병에 커피에 음료수 담아서 돗자리 말아지고 동네 공원으로 이것을 가죠. 학교 다닐 때는요, 봄, 가을이면 이것 같잖아요. 이것 가는 날에 비가 올까 봐 어릴 때는 장독대에 올라서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고 정말 큰 걱정을 했죠. 이것 날 너무 설레고 지금은 김밥을 아무 때나 사서 먹지만요, 예전에는 이날에나 어머니께서 싸주시던 김밥 먹었습니다. 순 우리말로는 나들이, 영어로는 피크닉. 어디 멀리 나가지 못해도요, 집 주변으로 이곳 나가고 싶은데요. 날씨가 좋으면 더 이것을 나가고 싶어요. 천상병 시인은 이런 시를 남겼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이것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인생 전체를 한바탕 이것에 비유했죠.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나날들, 이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 두 글자 무엇일까요? 황금 연휴를 맞아서요, 오늘은 머리를 많이 굴려야 하는 이행시 없이 간단하게 정답을 맞춰주시면요, 당첨자분에게 따뜻한 커피 드실 수 있는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평소에 왜 나는 안 되지? 라고 하시는 분 혹시 모릅니다. 지금 정답 보내주세요.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또 이것이 뭐지? 가볍게 가는 여행이 뭐지? 소행인가? 헷갈리시는 분 힌트송 힌트송 들려드립니다. 베이시스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두 번째 노래는요, 다섯 손가락의 풍선입니다. 두 곡 듣고요, 여러분 정답 기다립니다.

베이시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다섯 손가락 풍선까지 듣고 왔어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스님입니다. 오늘의 소확행 퀴즈. 순 우리말로는 나들이, 영어로는 피크닉. 여행을 가볍게 가는 이것 무엇일까요? 바로 정답은 소풍. 소풍이었습니다. 날씨 좋을 때면 특히 오늘 황금연휴 해외여행 못 가도 괜찮지 않나요? 그저 집 주변 공원이나 하천변 아니면 앞산, 뒷산으로 가기에 딱 좋은 계절 바로 소풍인데요. 저는 비 오는 날도 소풍 참 좋더라고요. 우산 들고 혼자 거닐면서 그 무인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 한잔 마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학교 다닐 때 소풍도 생각나죠. 수학 여행과 함께 가장 설레던 순간이 소풍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비가 자주 왔는지 몰라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럴까요? 소풍하면 비가 많이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소풍하면 생각나는 건 김밥이잖아요. 지금이야 김밥 어디서나 사 먹을 수 있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죠. 어머니가 직접 싸주신 그 귀한 김밥 그때야 먹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삶은 밤을 무명실에 꿰어서 목걸이처럼 목에 걸기도 하고 사이다도 소풍날에만 사 먹을 수 있는 귀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소풍 가방에는 김밥, 사이다 이런 것, 또 계란. 그러면 정말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소풍날 나무 아래서 보물찾기를 해서 그 쪽지를 찾아 공책이나 필통 같은 학용품을 선물 받으면서 기분 최고였던 것 같아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소풍하면 떠오르는 추억들 있으신가요? 그런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노래는요. 라이너스의 담요 피크닉.

라이너스 담요의 피크니, 자전거 탄 풍경, 그렇게 너를 사랑해. 벨라로즈님이 신청하신 아이유 가을 아침까지 들려드렸어요. 오늘의 수학행 퀴즈, 소풍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풍은 어떤 소풍일까요? 무엇보다도 어릴 적 같던 그 소풍, 김밥 냄새나고 보물찾기 쪽지 생각나고 밥 목걸이, 계란, 사이다, 또 빵, 보름달 빵 이런 것도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소풍이라는 건 무엇보다도 천상병 시인이 이야기한 그 소풍, 인생은 한바탕의 소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소풍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시인은요, 세상을 떠나는 것이 뭐 무섭고 두렵고 어두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하늘로 돌아가는 날 나 너무 잘 놀다 왔어 라는 그런 환한 그 비유 너무 마음에 들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요, 이 기천의 이 시를 또 생각하면서, 아, 우리 인생이 이런 소풍처럼 따뜻하구나, 오늘 내가 즐기는 이 하루도 마치 소풍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왠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다지 두려운 건 아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냥 이 오늘 이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그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휴일에는 밖에 나가서 창밖에 하늘도 보고, 또 구름 아래서 뭔가 여러분 커피 한 잔만이라도 들고 나가면, 텀블러에 들고 나가면 모든 것이 다 소풍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떠들고 또 즐기는 이런 모든 시간이 소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소풍하면 어떤 생각이 나는지 여러분의 사연도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소풍이라는 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소소한 우리의 행복. 내가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창밖만 봐도 소풍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오늘 인생이라는 이 긴 소풍길에서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 어떤 하루를 보내실 건지, 소풍이 정말 우리의 일상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 나 소풍 끝내고 왔어, 정말 아름다웠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황금 연휴 남은 시간에 가까운 곳이라도 가벼운 소풍 떠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순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도 변함없이 여러분 기다립니다. 끝곡은요, 장사에게 귀천 들려드릴게요. 귀천 들으면서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1: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0: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1: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1: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1: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1: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2: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오래 기다리셨죠? 매일 듣는 기쁜 소식! CPBC 라디오 앱 빵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새로운 빵이와 함께라면 안정적인 온에어로 편안한 청취. 와우. 더 잘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빵톡으로 DJ들과 소통하는 재미까지. 한눈에 보는 편성표는 기본. 실시간 선곡표뿐만 아니라 AOD까지. 듣던 곳에서 언제든 이어듣고 다시 듣고 싶은 방송은 반복해서 즐겨보세요.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2번, 성모여 우리 위해,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단어에는 fall과 autumn이 있습니다. 다른 계절은 그렇지 않은데 가을에만 두 이름이 있다는 점이 늘 궁금했는데요. 영국식 표현인 autumn은 격식 있는 자리나 문서에서 주로 쓰고 미국식 표현인 fall은 일상에서도 편하게 쓴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는 이 가을 야구를 fall classic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공식적인 이유는 그렇지만 어쩌면 여러 가지 모습을 즐기고 싶은 계절이라 이름도 다양하게 불리지 않았을까요? 가을과 함께 찾아온 이 연휴도 후회 없이 즐기고 싶습니다. 조셉 코스마의 Autumn Lips, 고엽 Le Feu Morte. 자, 가을 낙엽입니다. 첼로의 고티에 카피송, 피아노의 제롬 디크로의 연주입니다.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조셉 코스마이의 Autumn Leaves, 레퓨유 모흐트, 고엽, 아, 이 가을의 낙엽들이었습니다. 첼로의 고티에 카피송, 그리고 피아노의 제롬 디크로의 연주로 감상하신 곡, 10월 5일 월요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10월 5일은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두 번 만나는 그런 날입니다. 10월 5일 또 월요일에 이렇게 그 여러분을 두 번 만날 수 있게 되다니. 당첨되신 분들은 모두 4시에 프루지오 아트홀에 오셔서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온 에어 또 즐겁게 감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 너무 안타깝지만 다음 기회를 노려주시고 또 추후에 또 우리 방송을 통해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프레데릭 레베의 My Fair Lady 이 뮤지컬 가운데서 With a Little Bit of Luck 함께 작은 행운을 빌어요. 바리톤 브린 테르펠 그리고 폴 다니엘이 지휘한 잉글리시 노던 필하모니아와 코러스 오브 오페라 노스의 재미있는 연주로 함께하시죠.
2: The Lord above gave man an arm of iron so he could do his job and never shirk.

프레드릭 레베의 My Fair Lady 이 뮤지컬 가운데서 With a little bit 하고 With a little bit of luck 작은 행운을 빌어요 이렇게 노래하는 곡 참 바리톤 브린 테르펠하고 잘 어울리죠 폴 다니엘이 지휘한 잉글리시 노던 필하모니아 코러스 오브 오페라 노을스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페라 노을스는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새로운 장르 또 새로운 그 오페라적 시도를 많이 하는 곳인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 오페라 노을스에서 바그너 링 시리즈를 아주 그 아주 훌륭한 또 이 뒷배경 이 LED로 이렇게 만들어서 새로운 또 시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유럽 고음악의 무법자들이 온다. 아트하우스 17 한국 첫 내한 공연이 되겠습니다. 10월 10일 고향 아람누리 공연 세 분께 2장씩 해서 6장. 10월 11일 아트센터 인천 세 분께 2장씩 해서 6장. 이렇게 또 선물 드립니다. 1부는 Sounds of Eggenberg 그리고 2부는 Remember Me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보며 미래로 향하는 아트하우스 17 합시코드 연주자이자 음악감독 미하엘 헬 그리고 오페라 연출가 토마스 헤프트 비올라다 감바 연주자인 프로듀서 게오르크 크로나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대표적인 성악가인 소프라노 소피 데인먼과 바리톤 디트리 헨쉘이 함께하고요 1부 사운드 오브 에겐베르크는 예술과 음악이 바로크 시대의 절정에 달했던 17세기 에겐베르크 성을 주제로 해서 음악과 건축, 천문학 예술이 하나의 세계관 아래 결합된 궁정문화의 면모를 고음악 콘서트로 들려줍니다. 2부 리멤버미는 음악과 형식의 공연으로 잃어버린 시간과 고향, 유럽 역사 속 강제 이주의 상흔을 현대적 관점에서 다루며 남겨진 기억의 시적 정서를 무대 위에 펼쳐낼 예정입니다. 자, 이 공연 각 10월 10일인지 고향 아람누리인지 10월 11일 또 아트센터 인천인지 정하셔서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샵 1053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드바르 그리크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16 1악장 알레그로 몰토 모데라토 러시아 출신 피아니스트 릴리아 질베르슈타인 그리고 네메이 아르비가 지휘한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합니다

에드바르 그리크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16으로 정말 푸르른 정서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눈앞에 그냥 자연이 확 펼쳐지는 것 같죠? 1악장 알레그로 몰토 모데라토, 피아니스트 릴리아 질베르슈타인, 예전에 드미트리 기타엔코가 이끄는 KBS 교향악단하고 또 협연하기도 했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또 피아노 협주곡, 또 네메 야르비가 지휘한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스웨덴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자,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또 신청곡 여러분 보내실 수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을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피오토르 치코프스키의 브리민나고다, The Seasons, 4개의 작품 37B, 그 중에서 10번째 악자브리, 옥토버입니다. 10월, Autumn Song, 가을의 노래. 정말 짧지만 아주 아름다운 황금의 계절, 이 가을을 노래했습니다. 첼로의 지안 왕, 기타의 여란 요셜셔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Piotr Tchaikovsky의 The Seasons, 브리멘나고다. 이 4개 중에서 10월 막자불이 Autumn Song, 가을의 노래. 정말 여기 이제 가사도 황금과 같은 가을 이렇게 붙어 있죠. 지안 왕의 첼로 기타의 요란 쇼셔의 연주로 감상하셨는데요. 원래는 뭐 피아노 곡이지만 이렇게 또 첼로와 기타 연주로 들으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영감의 순간, 색채와 붓질, 우연과 판단, 마지막 터치. 화가의 머릿속에서 화가의 작업실에서 일어나는 회화 창작의 내밀한 이야기. 마틴 게이포드가 쓴 How Painting Happens. 어떻게 그림이 만들어지는가. 그림이 만들어진 신비로운 여정에 관해서 쓴 책, 화가의 눈, 손, 마음이 되겠습니다. 자, 아주 정말 훌륭한 책인데요. 자, 조주연 씨가 이 책을 옮겼고요. 1부 시작, 끝, 계속, 그리고 이 1장 빈 캔버스 앞에서, 2장 화가의 길에 들어서다, 3장 끈질기게 끝까지, 4장 눈의 판단, 5장 끝내기는 너무 힘든 일, 2부 재료가 중요, 3부 색채의 대륙, 4부 시간과 공간, 5부 카메라 연출 스크린, 6부 느낌과 의미,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요. 자, 정말 이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이 아주 색채를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많이 한 그런 책이라고 해요. 363쪽에 보면 그림의 제목은 얼마나 중요할까? 꽤나 흥미로운 질문이다. 호퍼는 자신의 그림을 이른 일요일 아침이라고 할 생각이 없었다. 듣자 하니 애초에 일요일로 설정한 것도 아니었다. 그가 원래 붙였던 제목은 사실을 단조롭게 알리는 7번 대로의 상점들이었다. 호퍼의 작업실 근처 풍경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호퍼가 원했든 아니든 그림의 제목은 시적 풍미를 더한다. 거리에 오가는 이가 아무도 없는 일요일 아침에 평화로운 정적이 떠오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정말 이 그림과 또 그 클래식 작품의 제목은 작가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이렇게 또 유통 과정에서 새롭게 정해져서 사람들한테 팔려나가는 것이 정말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이 책을 여러분께 선물 드리겠는데요. 모두 5분께 드립니다. 자, 화가의 눈, 손, 마음, 마틴 게이포드의 저서, 저희 이 에포크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아주 두꺼운 책이고요. 이 책 여러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1053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술가의 한 구도 아주 잘 어울리는 일본의 우기요의 화가이자 판화가 가스시카 호쿠사이, 에도 시대의 이 주인공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977년 처음 세상에 나온 영화 스타워즈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대중문화 콘텐츠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서부 개척 시대의 모험을 우주로 옮겨놓은 듯한 이 영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일본 문화의 흔적이 깊게 남아있는데요. 투구를 쓴 다스베이더의 모습은 일본 전국시대 장수를, 제다이 기사들의 의상은 일본 전통 의상인 유카타나 유도복을 연상시키고, 이들이 우주에서 광선검을 들고 싸우는 모습도 어딘가 사무라이의 결투와 닮아있죠. 이처럼 스타워즈의 일본적인 색채가 짙은 이유는 이 작품이 애초에 일본 영화에서 큰 영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조지 루카스 감독은 쿠로사와 아키라 영화 숨은 요새의 새 악인을 보고 스타워즈의 첫 번째 이야기를 구상했는데요. 서양 문화 속에서 일본은 오래전부터 강렬한 판타지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무라이, 벚꽃, 후지산, 가부키 이런 이미지들은 때로는 아름답게 소비되고 때로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세계인의 상상력을 사로잡아왔는데요. 그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19세기 유럽을 뒤흔든 일본 미술 열풍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삼라만상을 그림 안에 담고자 했던 화가 가스시카 호쿠사이가 있었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존 윌리엄스의 스타워즈, 그 제국의 역습, 임페리얼 마치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한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죠.

가스시카 호쿠사이의 대표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카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 일본 미술 가운데 전 세계에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거칠게 치솟은 거대한 파도죠. 풍랑 속에 갇힌 세척의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 위태롭고 파도는 배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듯 날카롭게 솟아오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난폭한 바다 앞에서 몸을 낮춘 채 버티고 있는데요. 그 뒤로는 눈 덮인 후지산이 아주 멀리 아주 작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자연과 그 앞에 놓인 작은 인간, 그 선명한 대비가 작품만의 독특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는데요. 폭발하기 직전의 파도, 그 앞에서 숙명을 받아들이듯 고개를 숙인 사람들, 이 장면은 일본을 넘어 서양 예술가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물론이고 로댕의 연인이자 뛰어난 조각가였던 까뮈 클로델 역시 호쿠사이의 영향을 받은 작품을 남겼고요. 작곡가 뉴비시 역시 호쿠사이의 파도에서 영감을 받아 교향시 바다를 완성하죠. 작은 판화 한 장이 바다를 건너 서양 예술의 상상력까지 흔든 셈인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항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클로드 뉴비시의 라메르, 이 클로드 뉴비시 번호 111, 그 중에서 3악장 디알로그 두 왕 에 드 라 메르, 바람과 바다의 대화,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한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클로드 뷔시의 라메르, 교향시 바다. 클로드 뷔시 작품 번호 111, 사막장 디알로그 두 왕 에드 라메르, 바람과 바다의 대화.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한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 루체른 페스티벌 실황으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존 윌리엄스의 임페리얼 마치, 이 스타워즈, 또 제국의 역습에서 아주 많이 나왔던 그 제국군의 행진곡이고, 또 다스베이더의 테마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곡이었고, 구스타브 두다멜이 지휘한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예술가의 한국, 가스시카 호쿠사이의 우기요의 세계, 또 내일도 이어집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20번 A장조, 도이치번호 959, 2악장 안단티노 감상하실 텐데요. 피아노의 이논 바르나타안의 연주로 감상하시겠고요. 자, 2부에는 백재훈의 행복한 오페라 이어집니다. 백재훈 씨와 함께 또 이 300년의 역사를 지닌 이 재미있는 오페라 야나첵의 마크로플로스 사건, 베츠 마크로플로스 함께 2부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0: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3: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4: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음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입니다.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백재은의 행복한 오페라. 네, 지난주에 여러분들을 아주 감동시켰던 명작 오페라 레오 시아나체에게 The Macropolis Affair, 마크로폴리스 사건. 아마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너무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아, 이 얘기는 알아듣겠는데 음악은 좀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야나책의 진술을 파헤칠 오늘도 제 옆에는 하얀색 옷을 입고 나오신 지난주 같은 옷 아닌가요?
1: 그렇네요. 같은 모자인데?
0: 그러니까 이거 그 M사 햄버거 알바생 같다고.
1: 네. 아, 배고파.
0: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우리 레이디 맥베스가 아니고 레이디 백재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만사형통 중이시죠?
1: 만사형통. 자, 지난주에 제가 오페라를 말씀드리면서 이 오페라는 눈과 네. 귀를 풀고 들어야 된다. 마치 슈트라우스 오페라처럼 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박을 하시긴 했지만.
0: 네네. 저는 그게 아니라 이게 연극적으로 아주 재밌는 또 오페라이기 때문에 오페라를 사실 보면서 이 작품을 보면 아주 더 재밌다. 이 음반으로만 듣기에는 좀 매니아 취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약간 들긴 했습니다.
1: 이막 이후로도 엄청나게 관능적이기 때문에 오. 너튜브를 참고해 보심도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0: 예, 예,
1: 그러면
0: 예.
1: 음악이 좀 이해가 가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하여 봅니다. 네.
0: 전 계속 마크로플러 사건.
1: 아,
0: 멕시코.
1: 멕시코.
0: 예, 예.
1: 이야. 멕시코의 기운을 받아서 오늘 네. 한번 더 네. 설명을 해보자면, 이게 참 제가 이 오페라를 보면서 네. 아이러니가 뭐였냐면 예. 이 슈트라우스 오페라 비슷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오페라는 오케스트라가 그렇게 뭐 이렇게 나긋나긋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고음과 저음이 정말 막 이렇게 나왔다, 막 이렇게 나왔다 이런 장면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성악가의 그 기계가 네. 엄청나야 하는
0: 기계?
1: 기계, 이렇게 잘 말해서 기계인데 그 굉장히 그 풍채가 좋으신 소프라노들이 많이 부르셔야 되는 레파토리란 말이죠.
0: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나오는 그 마크로폴리스 사건의 주인공들은 엄청 다 마르고 좀 키도 크고 그런 분들이 많이 맞더라고요.
1: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모든 남자들이 그녀를 보면 한눈에 반해요.
0: 관능적이. 그러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마크로폴리스 사건의 그 제가 본 두 편 다 엄청나게 늘씬하고
1: 네.
0: 굉장히 그 뭐 매력적인 그런 주인공들이 소프라노가 불렀습니다.
1: 그렇죠. 네. 근데 원래 레파토리는 조금 그 풍채 있으신 분이 불러야 되는 레파토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0: 아니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 중에서 소리가 크게 잘 나는 분들이 있죠.
1: 아, 그래요?
0: 네.
1: 많지 않은데 요새는 많은가 봅니다.
0: 요새 많아요.
1: 옛날 레코딩 네. 보면 네. 진짜로 풍채가 좋으신 분이 나와서 부르는 이 오페라가 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좀 뭐랄까 투란도트 못지않은 그런 괴리감이 느껴진다. 그래서 저는 약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부분도
0: 있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는 네네. 절대 그거 허용 안 하더라고요. 늘씬하신 분들이 나와서 주인공 맞습니다.
1: 아,
0: 그게 이제 네. 특히 작품들 중에서 살로메 살로메
1: 맞아요.
0: 여주인공이 할 수 있는 그 레퍼토리가 마크로폴리스 사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1: 아, 비슷해요.
0: 네네. 네.
1: 그 살로메를 네네.
0: 그렇게 막 풍채 좋은 사람을 안 쓰거든요 요즘에. 네네.
1: 그러니까 약간 그 시각적으로 만족감이 있는데 왜 옛날 레코딩에서 들었던 네. 그 오케스트라를 정말 대포로 뚫는 것 같은 그런 만족감, 청각적인 만족감은 좀 느껴지지 않잖아요 사실.
0: 지금 뭔가 그런가? 자꾸 저한테 네. 반항을 하면서
1: 반항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0: 네 지금 저기 네네. 요즘에는 그러신 분들이 다 그 뚫고 나온다니까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0: 옛날 생각하시면 안 된다.
1: 반항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너 네. 반항치 않고 넘어가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0: 네, 네. 자 너무 옛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지난주에는 네. 아델라인이라는 그 영화를 말씀드렸는데요.
0: 네.
1: 이번 시간에는 굿플레이스라는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방영했던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0: 네, 네. 저 제목만 보고 넘어갔는데
1: 테드 랜슨이 등장하는, 옛날에 우피 골드버그 남자친구였던 테드 랜슨이 등장하는
0: 우피 골드버그 지금 돌아가셨는데.
1: 네?
0: 우피 골드버그.
1: 아, 돌아가셨어요?
0: 아, 우피 골드버그. 아, 여, 아, 흑인 여자. 여기. 아,
1: 네네네.
0: 아, 예. 딴 사람 생각했어요. 예.
1: 어, 근데 이 미국에서 굉장히 그 논란과 화제를 일으켰던
0: 네네네.
1: 이 내용이 뭐냐면요. 어,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예. 별로 그렇게 착하게 살지 않았어. 되게 아, 못된 여자 주인공인데
0: 그렇구나.
1: 어, 못된 짓을 하다가 네. 그 싸움이 붙어가지고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0: 네.
1: 근데 눈을 딱 떠보니까 천국에 있는 거예요.
0: 네.
1: 어, 왜 이러지? 근데 자기랑 누가 헷갈렸는지 네. 인권 변호사라고 소개하면서 정말 살아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 너는 네. 천국으로 들어와라.
0: 네, 네, 네, 네.
1: 이렇게 얘기해서 사고처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0: 예.
1: 그래서 내가 아, 내가 아닌 척하고 막 어. 살아가게 되는데
0: 네.
1: 거기 가서 만난 사람들이 다 너무 좋은 사람들인데 알고 보면 다 가짜. 이 사람들이 오. 모인 거예요.
0: 아이고야.
1: 다 같이 모여서 또 점수를 매겨요.
0: 아.
1: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점수를 몇 점 받고 이렇게 얘기하면 감점을 받고
0: 어.
1: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0: 예.
1: 이 사람들이 정말 많은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0: 예.
1: 어떤 고승이라고 온 사람은 사실 내가 고승이 아니라 잘못 왔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예. 티벳의 고승이라고 생각해서 여기 넣어줬다. 막. 그래가지고 거 정말 굉장한 에피소드들과
0: 근데
1: 문제는 뭐냐면 이 전체적으로 사건들이 많지만
0: 네.
1: 영원히 살게 되는 것에 대하여 이게
0: 네.
1: 과연 이게 축복이냐. 처음에 가짜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원래 지옥이었고
0: 네.
1: 진짜 사람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뭐를 깨달아가면서 진짜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진짜 천국이라는 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다 지루한 거예요.
0: 아.
1: 다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 좋은 말만 하고 다 어. 맛있는 거 먹고 어. 다 좋은 것만 보고 하니까
0: 와우.
1: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천국이 맞는 모습이냐.
0: 네.
1: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은
0: 네.
1: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
0: 어.
1: 그래서 같이 늙어가고 같이 끝이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장치다.
0: 네.
1: 그래서 이 사람들이
0: 네.
1: 장치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저 문을 통과하면 나는 인생이 끝나게 된다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0: 예.
1: 거기 천국에서의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하여 선생님 근데 저는 천국에 가면
0: 예.
1: 하느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면 그렇게
0: 예.
1: 아무것도 안 하고 맛있는 것만 먹으면서 영원히 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가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살 것 같은데
0: 아.
1: 사람들이 그냥 희미하게 생각하는 천국의
0: 선생님 어떤 일 할까? 혹시 그 거기서 이제 그 회계 아니면 그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이렇게 명부 적는 거 하시려고요?
1: 잡채를 만들 것 같아요. 고기를 부치고.
0: 알겠습니다.
1: 양념하고
0: 네.
1: 그럴 것 같습니다.
0: 네.
1: 뭐 각자 좋아하고 자기한테 맞는 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노래도 좀 부르면서 책도 좀 쓰면서 뭐
0: 네.
1: 이렇게
0: 꿈이 야무지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아니 천국에 가도 잡채는 먹지 않을까요?
0: 시금치
1: 목이 벗어서 먹으면서 보람된 일을 많이 하면서 살 것
0: 네.
1: 같다는 생각을 하여 보았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마크로플러스 아씨가
0: 네.
1: 생각하는 것이 참
0: 네.
1: 뭔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300년밖에 안 살았는데 뭐 그렇게 무료함과 이 따분함에. 아 근데 다 같이 안 늙거나 다 같이 늙거나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분의 문제는 너무나 많은 후손들의 죽음을 봤다.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닐까
0: 네.
1: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복잡한 오페라예요. 왜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하고요. 등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잘한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계속 EM이라는 어떤 이니셜에 따른 이름이
0: 네.
1: 계속 등장을 하는데요. 1대가 엘리나 마크로플로스, 2대가 엘리안 맥그레거, 에밀리아 마르티, 3대가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EM이라는
0: 에우헤니아도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아 그렇죠.
0: 에우헤니아를 왜 뺐어요?
1: 빠지게 되네요. 아 할아버지가 나와서 얘기했던 에우헤니아 이렇게
0: 네,
1: 얘기했던.
0: 그렇죠.
1: 아, 그래가지고 계속 똑같은 여인이 이 M이라는 이니셜에 맞춰서
0: 네.
1: 이름을 기억력이 엄청나시네요.
0: 아니 그 이름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1: 아 진짜요? 헤니아 이러면서.
0: 멕시코에서 왔잖아요 제가. 그쪽에 스페인어에 지금 굉장히 그 몰입되어 있습니다.
1: 깜짝 놀랐습니다.
0: 그거 빼시면 안 됩니다.
1: 헤니아. 아 재밌다.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네. 어, 알 수 없는 말들을 하고 내 이혼은 그러지 않았는데 요제프는 그러지 않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고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그 그레고르 집안과 그 푸르스 집안의 유산 상속에 대하여 얘기를 했죠.

0: 거기에 등장해서 그 뜬금없는 소리를 해대는 성악가 마르티. 아, 이것은 그레고르 집안의 재산이다. 무슨 근거로? 내가 아는데 그 프루스 집안에 가면 몇 번째 서랍에 서랍을 열면 이렇게 생긴 봉투에 이렇게 생긴 직인이 찍혀 있고 그 봉투 안에 이런 게 들어있다. 그래서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한번 찾아봐. 까지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크리스타라는 그 비테크, 그 콜레네티의 비서의 딸이 나와서 뭐 프루스의 아들 야네크와 사랑을 속삭이는 장면, 그 와중에 야네크와 또 그 알베르트 그레고르가 또 이 마르티와 사랑에 빠지고, 이런 굉장히 복잡다단한 장면들이 정말 함축적으로 있어서, 야, 정말 이름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일이 많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었을 텐데요. 원래 정신이 없는 오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장면에서는 이 일부가 지나가고요. 이 프루스 남작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등장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야네크가 얼쩡얼쩡하고 이제 마르티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공연이 끝나고 나서 쟤는 근데 300년이 된 눈치니까 얼마나 눈치가 빠르겠어요.
1: 그렇죠. 야, 완전 그 저기죠. 뭐 그걸 뭐라 그러지? 뭐 귀신 뭐 이렇게 알아채는 거예요. 귀신이다. 뭐
0: 그렇죠.
1: 이런 그런
0: 300년 동안
1: 눈치밥이 뭐 그러니까. 대단할 것 같습니다.
0: 저것도 나한테 뭐 빠졌구만. 나한테 월락에는 뭐
1: 선수.
0: 근데 사실
1: 연애 선수
0: 맞아요. 프루스 집안 남자들이 원래 그 요세프 프루스가 자기 남친이었으니까 자기랑 아이를 낳은 그 집안 남자들은 뭐 나한테는 넘어오게 돼 있지 약간 이렇게 있는 거죠. 또 넘어왔구만. 그래서 야, 그 봉투 안에 문서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봉투를 가져오면 내가 너랑 막 이렇게 끼를 막 이렇게 부리는 거예요. 근데 그
1: 337세 할머니가
0: 그러니까요. 근데 프루스 남작이 이제 얘기를
1: 옛날에 엑스칼리버 영화 생각나네. 엑스칼리버.
0: 왜요?
1: 처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크게 마법이 풀리니까 해골 같은 할머니.
0: 백발 마녀 전인가요?
1: 맞아. 그거였어요.
0: 어느 문화에나 다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뭐 진시황부터 시작해가지고 백발 마녀 뭐. 야. 근데 이전에 프루스 남작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신 이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진짜 가서 찾아보니까 이 봉투 안에 봉투가 진짜 있었고 그런 직인이 진짜 찍혀 있었는데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거 열어보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봉투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봉투는 그 엘리안 맥그레고르가 열지 않는 이상은 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거를 열어야 된다. 이거를 여는 허락이 있는 편지가 또 발견이 돼야 되는데 그 여자는 옛날에 죽어버렸고 그 편지는 발견을 못하니까 이 봉투는 열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봉투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걸 나한테 주면 내가 하고 또 어떤 기운을 아버지와 아들한테 다 퍼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은 쫓아내고 아버지와 모종의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래서 이 모든 정말 복잡한 아버지와 아들의 한 여자에게 반한 장면과 이 의심에 가득 차서 프루스 남작이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하고 의심에 가득 찬 이 대화를 마르티와 나누는 그 장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 그럴까요? 레오 시아나체액 이 체스코의 그 작곡가잖아요. 세계적인 현대. 자, 오페라 마크로플러스 어페어. 마크로플러스 사건의 더 볼테미 드리베 드리베 오타스쿠. 아, 먼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소프라노 엘리자베트 스웨드스트롬 그리고 바리톤 바슬라프 지텍 그리고 찰스 맥케라스가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를 함께 하시죠.
2: Jaki zvláštní zájem na osobě pana Gregora. Záleží vám tuze na tom, aby ten proces vyhrál. Děkuju vám. Nechci vyspídat. откуд видите, что шведское в замчане из тени к моему дому? Не то, как и не ваше таинство. Там солдисте дописи, єдє раз лежє там прусу в отказ, до конце под печеті. Єдє раз лежє там є, і ще нєцо,

0: 와, 정말 이 점점 흥미로워지는데요. 레오 샤나 체기 오페라 The Macropolis Affair, 오페라 마크로폴리스 사건, The Volte mi drive o tasco. 아, 이게 R이 그 드보작 할 때 그 R이어 가지고
1: 아, 그래요?
0: 상당히 어려운 발음이라고 이렇게 The Lonely Planet 잡지에 아, 잡지가 Lonely Planet 그 책에 네. 체코 이 체스코의 R 발음이 제일 어렵다 뭐 이렇게 써있는데 그 외에도 발음? 어려운 발음 많습니다. 도볼테미 드집에 오다스쿠
1: 어렵다.
0: 야, 소프라노 저,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저는 맞는 것 같은데 아 체코 사람들 아니라 그래요.
1: 아 진짜요?
0: 네, 이게, 아 그러니까 어쩌다가 어 이거 맞아. 근데 다섯 번 해가지고 한 번 맞아.
1: 다섯 번. 네.
0: 소프라노 엘리자베트 스웨드스트럼 그리고 바리톤 바츠라프 시텍 찰스 맥케라스가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979년 녹음으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1: 미국 사람들은 드보락 그냥 이렇게
0: 드보락
1: 드보락 드보락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0: 네.
1: 네. 그래서 이 장면이 지나가고 예. 이제 프루스 남작이 이 야네크 아버지가
0: 예.
1: 뭐라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노익장을 과실하신 것인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 모종의 거래를 네. 성사를 한 그 다음 장면에 등장을 합니다. 이 장면을 정말 여러 유럽 극장에서 충격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0: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뭐 왜 충격적이라는데?
1: 아, 이게
0: 제대로 그 설명해 주세요.
1: 제대로 설명해도 될까요?
0: 네.
1: 제대로 설명하자면 이제 그 무대 가운데 막 이 침대가 이렇게 정말 커다랗게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0: 있고
1: 이렇게 두 모종의 거래를 내가 오늘 밤 너를 즐겁게 해준다면 너는 나에게 그 봉투에 봉투를 뜯어서 일단 봉투를 뜯어서 그 안에 있는 문서를 나에게 주어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0: 누가요?
1: 아, 그 성악가가. 그 우리 마르티가
0: 마르티 이 주인공 마크로플러스가
1: 야네크의 네. 아버지 프루스 남작에게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복잡하다.
0: 그거 달라.
1: 네.
0: 그 봉투
1: 달라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곡이 자 내 말 들려요? 빨리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여기서 337세가 된 그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를 느낀 이 프루스 남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0: 네.
1: 우액 이렇게 얘기해요. 저 당신은 날 속였어. 그러니까는 이 마르티가 무슨 소리야?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했는데 정말 나는 밤이 새도록 시체를 껴안고 있는 그런 기분이었어.
0: 네.
1: 정말 너는 차갑고 이상한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 그렇군요.
1: 근데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이걸 내놔라. 이제 막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하는 거죠.
0: 이해갑니다.
1: 그래서 이제 서류를 주게 되는데
0: 네.
1: 여기 이 다음에 등장하는 장면이 갑자기 하녀가 막 다급하게 들어와요.
0: 네.
1: 그래서 야네크 도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근데 이 모종의 거래가 오고 가는 동안
0: 네.
1: 밖에서 이 마르티에게 한눈에 반한 이 집안의 아들 야네크가
0: 예.
1: 이 광경을 쳐다보고 너무나 네. 큰 상심에 시달린 나머지 그 거래가 오고 가는 동안 자살을 네. 하는 거예요.
0: 어이구야.
1: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고
0: 네.
1: 이거를 편지를 소식을 받은 그 아버지는 너무나 충격을 받게 되는데
0: 네.
1: 사실 337세가 되도록 이 마르티는 얼마나 네. 많은 광경을 목격하고
0: 네.
1: 뭐 누가 자기 뭐 생을 마감하고 뭐 이런 게 사실은 별게 아니다는 식으로 뭐 네네.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놀래.
0: 네.
1: 그러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는 거예요. 너는 정체가 뭐냐. 정말 겉으론 이렇게 미인이고 열정적으로 생겼으면서 딱 앉는 순간 너는 산 사람 같지 않았고 이런 커다란 일이 이런 소식이 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누워서 뭘 그런 걸 가지고 놀래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너는 뭐냐 하는 정말 비현실적인 이중창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자, 이 야나체계 오페라 마크로플러스 사건 중에서 누 슬리시제 근데 이게요
1: 네.
0: 누가 자, 이게 러시아에서도 똑같이 누예요. 누.
1: 진짜요?
0: 러시아 이제 슬리시제, 뭐 슬샤이제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슬리시테 이렇게 하죠. 내 말 들려요? 하고 소프라노 이 마르티 역할이죠. 지금은 마르티지만 원래는 마크로플러스. 자, 엘리자베트 조데스트럼 그리고 메초소프라노 블랑카 비트코바, 바리톤 바츨라프 지텍, 그리고 찰스 맥케라스가 지휘한 빈필하모니.

Né, adesso vi è.

0: 레오 시아나 책의 The Macropolis Affair, 마크로폴리스 사건 중에서 No, 슬리시지에. 자, 어때요? 내 말 들려요? 제가 러시아 발음을 해버렸네요. 자, 소프라노 엘리자베트 수드스트럼, 그리고 메초소프라노 블랑카 비트코바, 바리톤 바츨라프 지텍, 자, 찰스 메케레스가 주연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여기서 바츨라프 지텍은 프루스 남작이었고요. 엘리자베트 수드스트럼은 마르티, 또 블랑카 비트코바. 이 메초소프라노는 무슨 역할이죠?
1: 하녀입니다.
0: 하녀, 객실 하녀 역할이었습니다. 좋습니다.
1: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르티라는 성악가가 네.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모종의 문서를 얻기 위해서 네. 자기에게 반한 모든 남자에게 네. 그러니까 자기에게 반한 남자 중에 그 봉투에 손을 뻗칠 수 있는 남자에게 다 유혹을 뿌리잖아요. 예. 그 중에 하나가 그레고르입니다. 물론 그레고르가 이제 처음부터 그 너무나 마르티에게 반해가지고 당신은 내 마음에 불을 당기는 여자요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그런 처지는 아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고손자니까. 그런데 어쨌든 네. 너무나 그 안에 있는 문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에 무슨 말을 잠깐 하냐면 네. 네가 그 안에 들어있는 문서 중에 혹시 집안에 내려오는 문서 중에 네. 그리스어로 된 문서가 있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그리스어도 모르고 우리 집안에는 그런 문서가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 그게 분명 있었을 텐데 나 그거 너무 필요한데 그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죠. 네. 자, 근데 뭐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제가 그레고르가 고손자인데 왜 할머니한테 굳이 저렇게, 물론 예쁘다고는 하지만 저렇게 반할 일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GSA라는 현상이 있는데 Generic Sexual Attraction 이래가지고 사람이 보면 얼굴이 비슷한 사람끼리 뭔가 어트랙션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금난세 선생님하고 금난세 선생님 사모님하고 같이 서 계시면 저는 정말 여자 금난세 같으신 거예요. 헤어스타일도 되게 비슷하시고 네네네. 그 멋쟁이 스타일도 비슷하시고 무엇보다도 네. 얼굴형이 너무 비슷하신 거예요. 근데 금난세 선생님
0: 부부는 다르잖아요.
1: 부부가 살면서 닮기도 하고요. 보자마자 되게 뭔가 이렇게
0: 나의 그 결혼하면 영혼의 짝 네. 그 느낌이 딱 저군요.
1: 그러니까요.
0: 반쪽이다. 네네. 이 느낌.
1: 근데 그게 실험에서도 증명이 됐는데 네네. 자기랑 뭔가 얼굴이 네모난 사람은 다른 얼굴이 네모난 사람에게 끌리고 약간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집안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모르고 만나게 되면 너무나 닮아 있으니까 어떤 유전자가 땡기는 데 대한 어트랙션이 있다는 거예요.
0: 나이 들면 많이 내보내지던데.
1: 아! 나이 들면 다 끌리나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같은 집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전혀 그게 없잖아요. 현실 남매라고 그래서.
0: 네. 구스타보 두다멜 네네. 같은 경우도요. 네. 결혼을 원래 했고 네. 근데 이혼하고 재혼했잖아요. 첫 번째 여인과
1: 똑같이
0: 두 번째 여인이 너무 비슷해.
1: 어떻게
0: 둘 다 미인인데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럴 수가. 이제 그런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비슷한 사람을 또 찾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1: 머릿속에 딱 이게 있는 거죠.
0: 하여튼 뭐.
1: 그래서 그런 게 그런 현상이 정말 있었고 네. 근데 같은 집안 이게 중요한 게 남매끼리는 서로 막 아웅다웅 하잖아요. 서로 막 이러고 네. 근데 그게 같이 자라면 네. 그 유전자가 같지 않더라도 서로 이렇게 가족끼리는 이러는 거 아니다. 이게 네. 분명히 존재한다. 네. 그래서 그 피로 땡기고 안 땡기고보다 같이 자라냐 안 자라냐가 그런 네. 어트랙션에 대해서는 네. 조금 더 영향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열외로 재미있는 공부를 했다는.
0: 마그노의 네. 갑자기 그 뭐 작품들이 태어나는군요.
1: 그렇죠. 같이 안 자랐으니까 그게 어트랙션이 있을
0: 그러니까.
1: 수 있는 거예요.
0: 쌍둥이인데
1: 네네네. 따로 떨어져서 자랐으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보면 말이 되는
0: 그렇습니까?
1: 그런 이야기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어쨌든 자 그래서 야네크가 죽었다는 충격적인

0: 소식이 막 전해지는데요. 네. 갑자기 이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사람들이 막 들이닥칩니다.
1: 예.
0: 이 이니셜이 새겨진 인장 너 어떻게 알았어? 이거 너무 이상해. 그리고 요 전에 그 공연 끝난 다음에
1: 예.
0: 우리 비테크 아저씨가 예. 그 서기관이 예. 브로마이드가 있었는데 예. 그 여기다 사인을 해줘.
1: 오.
0: 그 마르티 사진 밑에다 사인을 해줘 했더니 여기 EM이라고 사인을 하게 돼요.
1: 예.
0: 보통 이제 팬이 오면 사인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1: EM?
0: EM.
1: 네.
0: 그러니까 에밀리아 마르티, 뭐
1: 아.
0: 엘리나 뭐 그러니까 사실은 마크로플로스.
1: 엘리나 마르티죠.
0: 네.
1: 엘리나 마르티. 네네.
0: 원래 이름이 엘리나 마크로플로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네. 뭐
1: 그렇군요.
0: 엘리안 맥그레거 이렇게
1: 맞아,
0: 되니까.
1: 맞아, 맞아, 네. 맞아. 그러니까 EM이구나 계속.
0: 아, 지금은 아. 에밀리아 마르티. 그래서
1: 네네.
0: EM이라는 사인을 하게 됐는데
1: 네네네.
0: 요 문서를 열 때
1: 네.
0: 문서를 하나 줬단 말이에요.
1: 아.
0: 이게 엘리안 맥그레거가 남긴 편지인데 이거를 풀어도 된다. 후세 오는 사람이. 근데 여기다 사인을 했는데 그 브로마이드에 사인한 거랑 필체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 아.
0: 이거 네가 한 거지.
1: 네네.
0: 이거는 문서가 잘못된 거다. 너는 도대체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너는 누구냐 하면서 가방을
1: 너는
0: 막
1: 누구냐.
0: 그렇죠. 가방을 막 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막 나오는데
1: 네.
0: 여기서 뭐 에밀리아 마르티 뭐 엘리나 마크로폴리스 뭐 네. 이런 모든 증서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1: 아이고야.
0: 너는 도대체
1: 그걸 다 갖고 다녀요?
0: 너는 누구냐? 한 가방에 그걸 뭘 그렇죠. 그,
1: 네.
0: 그게 또
1: 무거울 텐데.
0: 가방 하나에 뭐.
1: 네네네네. 네. 네네네.
0: 오페라니까
1: 좋습니다. 좋습니다.
0: 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네.
1: 300년 뭐 별거 아니죠 뭐.
0: 아 그렇죠.
1: 네네네네.
0: 300년 뭐 금방 네. 가지. 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글와글 몰려서 너는 누구냐 하니까
1: 네.
0: 내가 여기서 저 여기서 빵 터졌는데 내가 일단 밥을 먹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얘기해줄게.
1: 아,
0: 네. 그 장면.
1: 좋습니다.
0: 들어보시겠습니다.
1: 들을까요?
0: 네.
1: 야나체계 오페라 마크로포스 오페어. 마크로포스 사건 중 이니셜이 새겨진 인장. 베세티 듣고 시니시알고 함께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엘리자베트 즈드스트럼, 마르티 역이고요. 테너 블라디미르 크레이체크, 비테크, 테너 페트르 드보르스키, 그레고르, 바리톤 바츨라프 지테크, 프루스 남작, 베이스 달리보르 예드리카 레드리츠카, 콜레나티 역이고요. 찰스 맥케라스가 주연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레오 쇼나 책의 오페라 마크로플러스 어페어, 마크로플러스 사건 중에 이니셜이 새겨진 인장, 베세티트고 시니시알고, 저 이렇게 배웠는데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체스코분, 체키아분 계시면 잘못된 부분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자, 소프라노 엘리자베트 수드스트롬, 그리고 테너 블라디미르 그레이치크, 테너 페트르 드보르스키, 바리톤 바츠라프 지텍, 베이스 달리보르 옐리치카, 찰스 맥케라스가 주연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1: 네.
0: 외국어 대학교도 그 체코어과가 있거든요.
1: 오.
0: 그래서 이 일을 잘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전문가분들. 뭐 김규진 학장님 이런 분들. 네, 그렇습니다. 네.
1: 그분들이 오늘 오페라를 들으시면 굉장히 흥미롭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이 장면 보고 좀 혼자 빵 터졌는데. 자, 이 복잡한 얘기는 내가 밥을 먹고 그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그다음에 해줄게 하고 들어가요.
0: 네.
1: 그러니 그 성악가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잘하고 계신 분인가. 연하 책이 일단 밥을 먹어야 얘기를 하지.
0: 네.
1: 그렇지.
0: 네.
1: 뭐 그래서 재밌는 장면이 지나갔고요.
0: 네.
1: 재밌다고 해야 되나. 자, 그래서 밥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나온 우리 마르티 양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 오페라가 왜 시작되었는지 이제 사실이 밝혀지는
0: 네.
1: 그 장면이에요. 자, 여기서 네. 그 엘리나 마크로플로스라는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녀의 아버지는 황제 루돌프 2세의 주치의였어요. 루돌프 2세가 약간 진시황처럼 야 너는 내가 300년 더 살 수 있는 약을 만들어 와. 연금술사였거든요. 의사이자 연금술사였는데 약을 만들어 와. 그래서 약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0: 누가?
1: 그 아버지가.
0: 예.
1: 그 마크로플러스 그 아버지가
0: 네.
1: 약을 만들어가지고 갖다 바쳤더니
0: 네.
1: 이거 독약일 수도 있고 먹으면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자, 네 딸한테 한번 실험해봐. 그런 거예요. 딸이 이 당시에 16살이었는데
0: 그렇죠.
1: 그래가지고 엘리나가 거기서 억지로 강제로 약을 먹게 된 거예요. 약을 먹고 쓰러집니다. 그래가지고 너 이거 가짜 약이구나 하고 이제 그 아버지 마크로플러스는 벌을 받게
0: 거의 뭐 가사 상태에
1: 그렇죠.
0: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죠.
1: 야, 그래서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음을 맞게 되고 황제는 그냥 명을 다하고 돌아가시게 되고 이 아가씨 혼자 300년을 살게 된 거예요.
0: 좀 기다려보지 황제가. 조금만 있었으면 알 수 있었는데.
1: 아 참 성질이 급하신 건지.
0: 그 약을 다 먹어야 되나요? 꼭 반 먹고 이렇게 황제한테 나눠주면 안 되나?
1: 잘 모르겠습니다.
0: 황제가 굉장히 성격 급했던 것 같아요. 조금 기다려보고.
1: 아 그거를 그렇죠? 전문 용어로 지팔직곤 이렇게.
0: 무슨 얘기예요, 그게?
1: 지팔을 지가 꼬았다.
0: 아 그런 얘기였어요.
1: 그렇습니다.
0: 언제부터 나온 거죠?
1: 그 신조어들하고 요새 이제 어린 학생들이 얘기하는 지팔직곤.
0: 네.
1: 전문 용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이제 모두가 돌아가시게 됐는데도 이 어린 소년은 혼자 남아서 살게 된 거죠. 300년을.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었으나 성악가가 되어 이제 그 이름을 날리고 중간중간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들을 만나서 혼외자도 낳고 뭐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가 큰일이 난 거예요. 300년이 이제 지났는데 훨씬 지나죠. 337년이 지났으니까
0: 네.
1: 16살이었으니까 네. 큰일이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찾아 헤매던 그리스어 문서가 뭐냐면 아버지가 썼던 그 연금술사가 썼던 300년 동안 살 수 있는 약의 비법인 거예요. 근데 자기 남자친구였던
0: 네.
1: 요제프 그레고르한테 이거를 얘기를 하고
0: 네.
1: 비법을 줬는데 이거는 밝혀지면 안 돼 하고 그 유언장과 함께
0: 네.
1: 장롱에 넣어버린 거예요. 서랍에. 그래서 자기가 그 비법을 가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비법을 찾고자 그리고 뭐 자기 후손이 이걸 잘 받아야 되니까
0: 네.
1: 그 억울함을 풀어보고자 요 서랍에 접근을 하다가 요런 사단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쓰러져요. 이제 너무 기력이 다해가지고 온몸이 아까 그랬잖아요.
0: 네.
1: 너는 정말 몸이 차가워서 사람 산 사람 같지가 않았어. 정말 죽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래서 의사를 불러 사람들이 쓰러졌다. 우리가 너한테 너무 다그쳤나 보다. 미안하다. 막 이런
0: 네.
1: 얘기를 하면서
0: 네.
1: 있으니까 그 따님 있잖아요. 아까 크리스타라 불렸던 따님이
0: 네. 메조소프라노.
1: 메조소프라노.
0: 소프라노.
1: 성악도가 등장을 합니다. 이 그리스어 문서를 들고
0: 네.
1: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오래 살았고 길게 사는 것은 정말 지루하기가

0: 짝이 없고 너네들은 이 끝이 있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네. 이 끝이 있는 삶이 인생에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는지 너네들은 알아야 돼. 나는 필요가 없으니까 크리스타야 네가 나 대신 이 비법의 약을 먹고 너도 훌륭한 성악가가 되라. 그랬는데 크리스타가 이 문서를 불태웁니다.
1: 오예예.
0: 주변에서도 그거 받지 마, 받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앞에서 300년을 살고 정말 허무하고 염세적으로 죽어가는 성악가를 보니 네. 얼마나 이게 마지막 모습은 늙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아, 저거는 축복이 아니다. 저거는 저주다. 그걸 불태워 하고 불태우는 순간 우리 마르티, 그러니까 마크로 엘리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네.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이 오페라가 끝을 맞이하게 되죠.
1: 네. 선생님 같은 그거 불태우시겠어요?
0: 네.
1: 아 그렇구나. 알았습니다. 자, 야나체기 오페라 마크로포스 사건 가운데서 프로레카르제. 자, 이게 의사를 불러. 소프라노 엘리자베트 스웨드스트롬 그리고 세드스트롬. 아, 이 발음 어렵습니다. 이것도 테너 블라디미르 그레이칙. 이 움라우트가요. 네. 이 노르웨이의 움라우트는 독일의 움라우트와 달라서 이게 스웨드스트롬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으름. 이게 사실은 네. 소드스트롬 뭐 이런 식의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예, 그래서도 그렇고 테너 블라디미르 그레이칙, 페트르 드보르스키, 바리톤 바슬라프 시텍, 이분들이 이제 그 마르티 비텍, 그레고르 프루스 남작으로 나오고 달리보르 예들리카, 예들리치카, 콜레나티로 나옵니다. 찰스 맥케라스가 주연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들으시면서 저희 또 여기서 인사드리고 마크 로퍼스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담 베크, 우리 백 메조님 감사드립니다. 살베.
0: 살베.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2: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1: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2: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1: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2: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1: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2: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1: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2: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 뉴스 한국비드랩 제공입니다. 최근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서도 해킹 공격이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약 500곳에 해킹 대응을 위한 보안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여야는 내일부터 약 한 달 동안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약 800여 개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7.4%를 기록하며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서도 해킹 공격이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한, KB국민, 하나, BNK부산은행과 예가람, 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 금융회사에서 침해 사고에 따른 정보 유출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에서도 침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해킹 공포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시중은행 중에서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신한은행으로 대출 모집 인용 조회 서비스가 뚫리면서 약 2만 5천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는 직원용 모바일 업무 지원 시스템에 대한 해킹 공격으로 119명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됐고 예가람 저축은행에서도 약 4만 명의 고객명과 생년월일, 연락처 등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번 해킹 공격으로 은행 뱅킹 시스템이 공격됐거나 부정결제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금융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단기간에 여러 금융회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고 해킹에 AI를 활용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서 동일한 공격자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이 잇따르면서 보험, 카드 업계도 유사 피해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하나, BNK부산은행과 예가람 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여러 금융사에서 동일 공격자의 인터넷 주소 IP가 확인됐고 공격자가 IP를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공격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공격 과정에서 인공지능 AI 도구를 활용해 다수 금융사를 대상으로 자동화된 공격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 약 500개사의 공격 IP와 보안 유의사항을 전파하고 외부에 노출된 정보기술 IT 자산과 서비스, 공격 IP 차단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은행, 카드업계는 내일까지 보험, 증권, 저축은행, 전자금융업자 등은 오는 8일까지 긴급점검을 마쳐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금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취약 요인과 개선 사례를 전 금융권에 공유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융권의 연이은 해킹 사고에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와 함께 대응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금융권 해킹 사고는 소관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을 중심으로 조사와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유사 공격의 민간 분야 확산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주요 기업 홈페이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금융위, 금감원 등의 전문 인력 요청 시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이버 사고가 올해 만 16건에만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 동안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이버 사고는 109건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2건, 2022년과 2023년 각 23건, 2024년 14건, 2025년 11건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사고만 16건으로 지난해 발생한 11건을 넘어섰습니다. 의료기관별로는 전체 109건 가운데 민간의료기관이 106건으로 97%를 차지했고 공공의료기관의 경우도 올해 2건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전체 사이버 사고의 89.9%는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게 만든 뒤 복구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인 랜섬웨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권 2년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여야는 내일부터 약 한 달 동안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약 800여 개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입니다. 국감 기간 여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추진

0: 된 다양한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여당은 민생 현안과 정부 사업 진행 상황 점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국감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지만 야당은 정권 실책을 중심으로 심판론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정감사는 국민의 여러 어려움을 점검하는 자리라며 정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국정이 난맥상이고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아마추어 정부, 아마추어 정권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고 있다며 그걸 최대한 드러내는 게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7.4%를 기록하며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10월 1주차 국정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5%포인트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59.8%로 지난주보다 0.3%포인트 내렸고 잘 모름은 2.8%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무작위 추출 임의 번호를 사용한 자동응답 ARS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은 3.9%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력과 예산, 조직을 키워서라도 친일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SNS에 친일파 김한규의 땅 일부를 정부가 새로 환수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친일하면 3대 부자, 독립운동하면 3대 거지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지난 정부 때 멈췄던 친일파 재산 환수 소송이 다시 시작돼서 두 번째 환수에 성공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언론은 지난 7월 법무부는 친일파 김한규의 후손들로부터 재산 환수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천절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은 나들이를 마치고 돌아가는 차량이 몰려 고속도로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늘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509만 대로 예상됩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39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41만 대입니다. 서울 방향 고속도로는 오후 4시에서 5시 절정에 이른 뒤 오후 10시에서 11시쯤 해소될 전망이며 지방 방향은 대체로 원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모레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다섯 번째 우주 비행에 나섭니다. 발사 예정 시간대는 낮 12시 23분부터 오후 1시 23분까지입니다. 최종 발사 시각은 기상 상태와 우주 물체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됩니다. 이번 5차 발사는 이미 확보한 누리호 설계를 반복 제작 발사하며 신뢰성을 쌓는 동시에 역대 가장 많은 위성을 정해진 순서와 간격으로 궤도에 풀어놓는 임무와 민간의 발사 운용 역량을 검증하는 무대입니다. 제주 차귀도 북서쪽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선원 9명이 구조되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3시 4분쯤 제주 차귀도 북서쪽 약 65km 해상에서 경남 사천 선적 29톤급 근해연승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사고 선박에는 모두 11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인 8명과 베트남인 1명 등 9명은 구조됐고 한국인 선장 1명과 인도네시아인 1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헬기, 항공기 등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제주해역 어선 전복 상황을 보고받고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할 것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3시 7분쯤 제주 차귀도 서방 약 33해리 해상에서 11명이 탄 채 전복된 29톤급 어선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하며 실종자 파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국방부, 제주도에는 해상 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해 현장 구조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현지 해상 기상을 고려해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시대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성역 없이 다시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일부 국가대표 선수들이 공개적으로 군면제를 훈장처럼 과시한 데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얻은 영광을 개인의 병역 탈출 성공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 등을 종합해 기준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제도를 유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복무와 공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을 비롯해 전라권과 경북 북서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 5에서 30mm, 강원 내륙 산지 5에서 20mm, 서울 경기 남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1도, 광주 22도, 대구 23도, 부산 24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신나라였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 한국 비드랩 제공이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원평성당 성정엽 요셉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오세요. 영업 245일째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2026년 10월 5일 월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주인장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살랑살랑 바람이 불 때 들려오는 새소리, 책을 읽다가 우연히 듣게 된 재즈 음악, 보통 일상에 스며드는 라디오까지. 이렇게 혼자보다는 서로가 같이 있을 때 더 빛날 수 있는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책과 음악이 있어서 그리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더욱더 감사한 강경민의 빵집 지금 오픈합니다.

0: 신신우 신 라디오 빵집 월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베이스의 찰리 헤이든, 피아노의 존 테일러 함께 연주한 비터스위트 함께 들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재즈곡으로 함께 여러분을 맞이한 저는 빵집 주인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또 우리가 적응할 새도 없이 10월과 함께 또 맞이하게 된 개천절 연휴인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신자분들도 그렇고 이 주일에는 성당에 갔다가 또 미사도 드리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좀 바쁘다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체 휴일인 오늘 이 월요일이야말로 진짜 좀 휴일다운 휴일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우리 청취자분들 오늘 대체 휴일에서 쉬시나요? 아니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신부님 저는 오늘도 일해요 하고 계신가요? 오늘 신신우 신 라디오 빵집에서는요 둘 중 어느 쪽이든 편안하게 좀 하시면 좋을 깜짝 선물 같은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을가을한 가을인데요. 이 가을과 페어링하기 좋은 것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가을 하면 또 이 책과 음악이 어울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음악 중에서도 어떤 음악? 바로 재즈가 또 찰떡인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첫 곡으로도 재즈곡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신신우 신 월요일에 함께하는 빵집 사람들, 오늘 특별히 책과 재즈 음악이 있는 북토크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북토크의 컨셉은 말하자면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둘과 같이 전하는 밥보다 듀오 재즈입니다. 이 가을에는 왠지 혼자이기보다는 함께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음악과 책으로 정말 찰떡 페어링된 두 분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화제의 신간 밥보다 듀오 재즈, 이 책을 쓰신 우리 재즈피플 김광현 편집장님과 이 책을 만든 책밥상 전지훈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의 페어링해준 이 책과 음악에 대한 이야기, 와 어떤 이야기가 찾아올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바로 이어갈게요.
1: 어서

이 가을 책과 음악이 함께하는 아날로그 감성 발효 타임. 시나브로 북며드는 신신우신 깜짝 북토크. 하늘은 높고 말도 살이 찐다라고 하는 이 천고마비의 계절. 우리는 빵만으로는 살

0: 이 재즈를 흠모하는 두 분, 책을 쓴 작가와 책을 만든 출판사 대표, 밥보다 듀오 재즈 김광현 편집장과 전지훈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0: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전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야, 오늘 신신오신 이 북토크 시간으로 두 분을 모시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네, 우리 두 분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와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1: 네, 방금 소개받은 월간 재즈피플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김광현입니다. 저희 평화방송 청취자분들하고는 그 매주 저녁 시간에 뵙기도 하는데요. 네. 음악이 있는 저녁 풍경 화요일마다 출연하고 있는 가족이기도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와.
2: 네, 저도 방금 소개해드린 책밥상 출판사를 하고 있는 전지훈이고요. 지금 훌륭한 저자분을 모신 덕분에 이렇게 귀한 방송에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네. 아, 두 분 이렇게 신신우신, 오늘 이제 화요일 저녁 풍경 아니고 신신우신에 모시게 되어서 더 영광이고 더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신신우신에 오늘 초대 출연을 받으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좀 이렇게 출연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1: 네, 뭐 책 소개나 아니면 또 음악 전문 라디오 방송은 아니어서 네. 제가 또 이제 출연해도 되는 건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서 어떤 얘기를 또 드려야 되나 신부님 뵙고 아 고해성사를 해야 되나 뭐 여러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책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마침 이제 또 10월의 초고 가을 재즈하고도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또 듀오라는 말에 맞게 또 컨셉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저와도 오랜 인연 그리고 저와도 책을 두 권이나 재즈 책을 냈던 전 대표님과 함께해서 무한 영광입니다. 네.
0: 네. 우리 대표님 어떠세요? 신신우신 나오게 되셨는데
2: 저는 정말 생각도 못했고요. 그래서 나오면서 좀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는데 처음에 든 건 약간의 설레임과 그리고 걱정. 왜냐하면 아싸 방송에 나간다라는 네. 즐거움과 함께 아 이런 귀한 프로그램에 제가 나가서 패를 끼치면 어쩌나라는 감정이 같이 들었고요. 동시에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에서 할 줄 알았으면 네. 추석 때 좀 덜 먹을까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0: 네. 아니 우리 대표님 그래도 종종 라디오도 이렇게 들으시고 한다고 네, 제가 네. 들었는데 네. 이게 라디오에 또 듣는 것과 내가 네. 나오는 건 좀 다른 일인 것 같아요.
2: 그럼요. 일단 네. 굉장히 많이 떨리고요. 네. 그래서 일단 나이가 먹어가면서 일상에서 떨린다는 그런 되게 약간 신선한 느낌을 갖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익숙해지고 무뎌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방송은 저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정말 큰 이벤트 같은 느낌이어서 신선한 설렘을 갖는 그런 경험을 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0: 사실 우리 편집장님과 대표님을 제가 직접 뵌 건 처음이지만 네. 이 사실 연결점이 늘 있어가지고 두 분을 꼭 한번 뵙고 싶다라는 생각을 네. 했었거든요. 먼저 우리 편집장님 사실 우리 네. CPBC 라디오 청취자분들이라면 너무나도 또 사랑해 주시는 그런 또 프로그램, 저녁 프로그램으로 함께하고 계시지만 네. 이 또 너무나도 유명한 잡지 네. 이렇게 또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이 월간 재즈피플의 네. 이 편집장님이십니다. 이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손에 들려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잡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우리 재즈피플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딱 올해 2026년이 창간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그래서 2006년에 6월에 이제 창간을 해서 만 20년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초부터 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달 말일에 예, 또 한 나흘 동안 20주년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잡지는 이제 재즈 전문지다 보니까 이제 재즈 이야기가 주로 있죠. 네. 국내외 재즈 아티스트 인터뷰가 있고요. 그리고 재즈 앨범 리뷰도 있고 그리고 재즈가 오래된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겨났고 그 이후에 전 세계에 퍼지긴 했지만 미국의 주요한 연주자들 또 재즈 그는 이제 월간지다 보니까 이제 컨셉을 조금 잡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네. 이 책을 처음 보는 분한테도 읽을 거리가 있어야 되고 재즈피플을 20년 동안 봐와줬던 열혈 독자에게도 또 읽을 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중용을 잘 맞추면서 매달 재즈 잡지를 만들면서 고민하고 있는 편집장입니다. 근데 뭐 잡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방송에 초대도 해주셨고

0: 주시고요. 네. 강연도 하게 되고 또 재즈 책까지 단행본으로 내게 되고 그래서 이 강연이나 북토크 같은 시간으로도 여러분들 뵙고 있는데요. 이렇게 라디오에서 하니까 한 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북토크도 이렇게 시간이 된 게 아닌가 합니다. 네.
1: 요새 사실은 이제 잡지가 점차 많이 좀 이렇게 줄어들고 그럼요. 월간지를 네. 특히 찾기는 더 힘든 어렵습니다. 그런 세상이죠. 뭐 있어도 뭐 개간지 정도나 있고. 네.
0: 20년 전에도 어려웠었거든요. 네. 20년 전에도 제가 이제 제 이름으로 재즈 잡지를 창간한다고 하니까 다들 말렸어요. 21세기에 무슨 활자 매체냐. 네. 이 사양 산업이다. 근데 뭐 별로 틀린 말은 아니었죠. 네. 지금도 아마 누군가 제 지인이 월간지를 한다 그러면은 뭐 도시락을 싸들고 가면서 말릴 텐데요. 그래도 저는 20년 동안 잘 버틴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뭐 제가 제일 잘한 일은 어쨌든 멈추지 않고 한 번도 한 달도 멈추지 않고 20년 동안 매달 잡지를 만든 게 아닌가 합니다.
1: 이 매달 이렇게 재즈 월간지를 만들 수 있었던 동력. 네. 재즈를 사랑하시니까 당연히 그럴 거고.
0: 사랑 네. 사랑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생활이잖아요. 네. 저도 이제 가정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의 직업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아티스트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 아티스트들이 뭐 화가일 수도 있고 음악인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사랑하지만 그게 이제 생활이 돼야 그 일을 하면서 자신들이 생활을 해야 오래 가더라고요. 네네. 이게 그냥 즐겁고 좋은 것만 해서는 한 2, 3년, 5년 그렇게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 제 직업이 된 게 물론 그래서 조금 재즈와 멀어지고 옛날처럼 듣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래 한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1: 제가 이렇게 편집장님께 재즈피플 10억으로 네. 이렇게 받게 됐는데 또 뒷면에 보자마자 네. 반가운 얼굴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희 신신우 씨네도 이렇게 찾아주시고 네네. 저희 또 이 로고를 또 이렇게 만들어주신 2부 로고를 만들어주신 우리 문 에스텔
0: 네. 네, 또 혜원 씨. 네. 뭐 가을에 지금도 여러분들에서 공연을 하고요. 네. 마침 11월에 저 화성에서 공연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잡지에는 이제 그 약간 홍보 광고 형태로 들어갔는데요. 네. 아마 여러분들 경기도 남부권에서 계시다면은 예, 11월 20일에 하는 혜원 씨 공연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저는 이렇게 편집장님이 10월에 나와주셔서 일부러 넣어주신 줄 알았어요. 그만큼 정말 우연처럼 네, 네. 이렇게 또 나오게 됐는데 우리 혜원 에스텔 자매님 잘 듣고 계시죠? 네. 홍보했습니다 저희. 우리 전지훈 대표님도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사실 네. 대표님은 저는 이렇게 대표님과 만남은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았지만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출판사를 네. 제가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 감사합니다.
1: 제가 우리 또 사랑하는 스승님 네. 최대한 신부님의 책을 이렇게 즐겨보는데 네. 제가 가져왔어요. 네. 우리 최대한 신부님이 쓰신 책 중에 네. 이 철학자의 음악서재 C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출판사가 책밥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부터 아, 이 출판사는 어딜까 하면서 이렇게 또 네. 이렇게 봤었는데
2: 최근에 한 요 책도 보셔야 되는데 요 책은 안 보셨군요.
1: 아직 못 네. 봤습니다. 네.
2: 이것도 최대한 신부님 책이고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그 2년 전에 나오긴 했지만 지금 딱 계절에 맞춰서 사유와 음악을 함께 할 수 있는 책이어서요. 신부님께 권해드립니다. 네. 네.
1: 우리 책밥상이라고 하는 출판사 어떤 출판사인가요?
2: 아, 저 제가 책밥상 출판사가 어떤 출판사야라고 물어보시면 좀 제일 난감하긴 한데요. 왜 마치 너 누구야? 네가 누구인지 말해봐. 네. 라는 느낌이 항상 들어서 아 출판사를 정체성을 얘기할 때는 되게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그런 얘기를 하는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데 오늘은 피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처음 뵙는 분들에게 드리는 명함에 보면 그 써놓은 얘기가 생각을 살찌워서 삶의 힘이 되는 책들을 차려냅니다라고 문구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책이 주는 재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재미 너머에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양이나 지식이나 위로나 이런 것들을 담은 책들을 출간을 하자라는 모토로 지금까지 출간을 하고 있고요.
1: 네.
2: 그 중에 이제 밥보다 듀오 재즈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엄청난 기대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1: 이 출간 많은 책들을 이렇게 출간하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 네. 약간 대표적인 시그니처 책으로 이제 뭐 네. 밥보다 땡땡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네. 네. 내시는데 네. 오늘 또 두 분이 함께 가져오신 책이 밥보다 듀오 재즈라는 네. 책을 이렇게 또 가져오셨어요.
2: 네.
1: 아니 출판사가 책 밥상인데 네. 밥보다 더 좋은 걸 이렇게 주시면 어떡해요?
2: 그러게 말입니다. 네.
0: 그러게 말입니다. 걔도 얘기가 네, 그렇게 네. 한 번도 생각 안 해봐요.
2: 네. 네.
1: 우리에서 우리가 차리는 것 중에 네. 가장 좋은 걸 준다랄까
2: 네,
1: 이런
2: 맞아요.
1: 느낌 아닌가요?
2: 네. 네. 그래서 아, 꼭 제가 오늘 방송에 나가는 걸 저희 아들한테만 얘기를 하고는 아닌데요. 네. 엄마 나가서 꼭 얘기를 해달라고 이 책밥상 이름을 아들이 지어줬거든요.
1: 아, 그래요?
2: 네. 지금은 정말 대한민국의 그 청년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1: 네네네.
2: 아주 예뻤던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네, 대체 그 아이는 어디 갔을까 싶을 정도의 7살일 때 아이가
1: 아.
2: 우연히 이렇게
1: 네.
2: 어, 그림책이 너무 좋은데 나중에 엄마랑 같이 출판사를 하면 이름은 뭘로 할까? 하도원이 책밥상이라고 얘기를 만들어줬어요.
1: 네.
2: 그래서 그때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이제 제가 다시 출판사를 할 때 그 이름을 가지고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여서 늘 항상 책이 나올 때면 자기에게 큰 지분이 있다고 오늘도 가서 무조건 얘기해야 된다고 네.
1: 어. 네. 나의 이 장명이 있었기
2: 네,
1: 때문에
2: 네, 네,
1: 오늘의
2: 그렇죠.
1: 이 순간에
2: 네.
1: 올 수 있었다.
2: 네.
1: 오늘의 밥보다 듀오 재즈라는 이 새로운 따끈따끈한
2: 그렇죠.
1: 신간이
2: 네.
1: 나오는 것도 아들의
2: 그렇죠.
1: 지분이
2: 네.
1: 요만큼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2: 저 그래서 미션을 수행하고 네. 있는 중입니다. 네.
1: 아니 근데 출판사에서 간간이 이렇게 또 종교 관련 서적들도 이렇게
2: 네,
1: 나오고
2: 네,
1: 있어요. 뭐
2: 네.
1: 최대한 신부님 책이나 이게
2: 네.
1: 다른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작품을 작업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출간하시는
2: 아,
1: 이유가?
2: 일단 네. 뭐 아시겠지만 저도 카톨릭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꽤 뭐 살아오면서 인생의 뭐 작은 고비, 큰 고비를 계속 겪어가면서 살고 있는데 막상 그때는 그 고비가 어떤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어쨌거나 넘어왔고 지금에 온 거는 굉장히 이제 홀리해지는데
1: 네.
2: 하느님의 사랑? 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경험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하느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방법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계속해서 책을 만들고 또 지금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약간 그러니까 카톨릭에 관한 책들을 굉장히 정통적으로 내는 출판사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1: 네네.
2: 그것보다는 조금 더 대중적이게 해서 카톨릭의 신앙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래서 조금씩 지금 출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네. 요새 뭐 딱 대놓고 교회 출판사 해서 뭐
2: 않은데요.
1: 교회
2: 네.
1: 뭐 신앙서적 이런 거 내는 건 아니지만
2: 네.
1: 우리가 나도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약간 그
2: 네.
1: 복음적인 정신을 담은
2: 네,
1: 책
2: 맞습니다.
1: 그런 향기를
2: 네.
1: 전할 수 있는 책들을 이렇게 또 내고 계시는 것
2: 네.
1: 같아요. 우리 최대한 신부님 책 이렇게 또 읽었을 때는
2: 네.
1: 워낙 신부님이 이제 박학다식하시고
2: 네.
1: 이거 약간 정말 음악 평론가가 쓴 책인가
2: 맞습니다.
1: 약간
2: 맞습니다.
1: 이런 느낌이
2: 네.
1: 제 정도의 또
2: 맞습니다.
1: 책이었어가지고
2: 네.
1: 아마 일반 그냥 뭐 비그리스도교 신앙인들도
2: 네.
1: 이제 뭐 처음에 부담 없이
2: 네.
1: 네. 비신자분들도
2: 네.
1: 편안하게 이게 읽으셨을 것 같은데
2: 네.
1: 사실 요즘 이제 출판계에서 그런 시도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렇게 또
2: 네.
1: 생기고 계신 것 같아요.
2: 네.
1: 우리 김금희 작가님도
2: 맞습니다.
1: 최근에
2: 네.
1: 페페로니 출판사를 만드시면서
2: 네.
1: 첫 책으로
2: 네.
1: 가톨릭 종교 서적을
2: 네.
1: 내셨어요.
2: 네. 네. 세례도 또, 최근에 받으신 걸로
1: 그렇죠.
2: 알고
1: 한 3, 4년 전에
2: 네.
1: 이렇게 받으시고
2: 네.
1: 또 은총수업이라는 책을 이렇게 첫 책으로 내셨는데
2: 네.
1: 우리 편집자님이 보시기에
0: 네.
1: 어떠신가요? 내가 물론 이제 나의 어떤 전문 분야를 가지고 활동을 하지만 그 안에서 내 신앙적인 걸 이렇게 하나씩 표현한다 하는 거.
0: 글쎄 뭐 이제 재즈 음악, 재즈 안에서 신앙적인 걸 표현하는 거는 뭐 종교적인 곡을 만들거나 뭐 그런 게 있는데요. 간혹 그 표현할 때는 그 성당에서 이제 재즈 공연을 하자고 하는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몇 번 공연을 했었고요.
1: 네.
0: 그리고 마침 이제 12월에도 한번 의정부 성당에 최신부님 계신 성당에서 있고 그래서 그 대체적으로 이제 재즈와 이 천주교 가톨릭 안에서 이렇게 합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 개신교 쪽의 흑인 영과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맞는 면이 있죠. 그래서 네. 그렇긴 덜하지만 아, 그래서 이제 신자들이 이제 어릴 때 만났던 신자들이 예, 재즈 연주자로 성장하면서 조금 이제 길을 잃고 있을 때 뭐 제가 뭐 어떤 지도자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들에게 조금 다른 길로 갈 때 다시 이쪽으로 올 수 있게끔 하는 한 그 정도의 어른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조금 고민하고 모색하고 있는 정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 또 그런 마음들을 또 담아서 우리가 네. 각자의 위치에서 활동하다 네네. 보면 네네. 그런 게 또 우연처럼 가서 와닿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가 네. 뭐 출판사를 하고 또 재즈 관련된 네. 이렇게 또 잡지를 만드시지만 어느 순간 어 너 신자였어? 나도 맞아요. 신자야. 네. 그런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네. 또 약간 네. 우리의 그런 전문 분야 안에서 포텐을 터트려주게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이 함께 만드신 밥보다 듀오 재즈라는 이 신간을 가지고 우리 청취자분들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그런 마음들이 또 풍성하게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작 이렇게 만나보기 전에 노래를 한 곡 먼저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편집장님 오늘도 재즈 약간 스페셜하게 네. 계속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무래도 재즈에 대해 잘 몰라서 오늘 선곡을 좀 부탁드렸어요. 네, 네. 어떤 노래를 한 곡 듣고 오면 좋을까요?
0: 네. 뭐 첫 곡도 이제 밥보다 듀오 재즈에 추천되었던 네. 찰리 헤든과 존 테일러의 곡이었고요. 지금 소개해드릴 곡은 이제 듀오 재즈이다 보니까 이제 두 명이 듀오가 연주한 곡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그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듀오 연주를 여러분들이 아마 그 태어나서 듀오 연주를 제일 많이 들으신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재즈는 되게 다양한 편성이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듀오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곡은 그 악기 위주가 주로 많지만 재즈는 노래도 있죠. 네. 보컬. 그래서 이제 보컬리스트와 어떤 한 악기 연주자. 그래서 이제 보컬 한 명, 악기 연주자 한 명이 구성을 이룬 보컬 듀오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컬 듀오를 한번 골랐습니다. 아무래도 노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뒤에 반주되는 악기가 조금 많을수록 좋죠. 네. 화성도 좀 넣어주고 본인이 노래를 안 할 때 솔로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악기 하나와 약간 맞짱 떠서 노래를 한다는 거는 굉장한 연륜이 있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네요. 제가 두 번째로 선곡한 곡은 그런 거를 좀 벗어나서 신인이 처음 데뷔 음반을 듀오로 낸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드뭅니다. 네네. 국내 국외 다 보통 듀오 음반 한 50, 60 넘어서 내기 마련인데요. 예, 지금 소개해드릴 아티스트 니나 리나 뉴베르그 약간 스웨덴 연주자입니다. 네, 네. 리나 뉴베르그하고 그다음 피아니스트 에스베론 스벤손이라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래서 여성 보컬리스트 남성 재즈 피아니스트가 듀오로 연주해요. 다 20대 때 초기 때 이렇게 듀오 음반을 데뷔작으로 냈는데요. 네. 제가 한번 그 음반도 한번 갖고 왔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클로즈라는 이렇게 자켓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선곡한 곡은 In Your Own Sweet Way라는 재즈의 아주 유명한 스탠다드 넘버입니다. 네. 재즈에서는 네이브 브루벡이라는 아주 유명 연주자가 즐겨 연주했던 곡인데요. 많이 알려진 곡을 보컬리스트와 피아니스트가 자신들의 스타일로 편곡해서 노래하고 연주합니다.
1: 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우리 편집장님의 추천곡 듣고 왔는데요. 제목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In Your Own Sweet Way라는 곡이고요. 네. 아, 여성 보컬리스트는 리나 뉘베르그, 그리고 피아니스트는 에스베론 스벤션이라는 사람이고 두 명 다 스웨덴 연주자입니다.
0: 네. 이 듀오 재즈, 정말 재즈를 하는데 한 명의 보컬, 한 명의 피아노 연주 네. 이렇게 이어졌는데 아 그러면 이 밥보다 듀오 재즈라고 하는 이 책 안에는 네. 이렇게 듀오로 재즈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그런 스토리들을 담고
1: 맞습니다.
0: 계신 건가요?
1: 네. 오. 그 여러 주제가 있는데요. 파트 1, 2, 3로 나눠져 있는데요. 듀오이다 보니까 악기가 여러 개가 조합이 될 수 있죠.
0: 네네.
1: 방금 들으시는 것처럼 보컬과 피아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기타와 베이스,
0: 오.
1: 아니면 피아노와 베이스,
0: 네.
1: 또 이제 재즈를 대표하는 악기인 색소폰이 있으면 색소폰과 피아노,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 제3세계 뭐 월드뮤직이라고도 얘기하고, 근데 예, 미국 영미권이 아닌 뭐 중동 지역의 민속악기랑
0: 네.
1: 어떤 피아노,
0: 네.
1: 뭐 아코디언, 뭐 그렇게 다양하게 어쩌면 전 세계에서 연주되는 모든 악기들은 듀오 조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듀오 조합을 한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0: 네.
1: 그 편성에 맞는 앨범을 조금 골랐습니다. 7장씩 골라가지고요. 그 아티스트와 그 앨범에 대한 얘기들을 책에 잘 풀어냈습니다.
0: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재즈하면 세션이 풍성하면 네네.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이 듀오 재즈의 매력도 상당한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네. 악기가 일단 잘 들리죠.
0: 네네.
1: 음악을 들을 때 악기가 많으면은 뭐 악기 많이 들으니까 이제 화성이나 앙상블이 풍성해지는 맛이 있지만 악기가 구분해서 듣기는 이렇게 연습이 좀 필요해요.
0: 네,
1: 아마 여러분들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 실내악은 실내악 나름대로 매력이 있잖아요.
0: 네.
1: 뭐 듀오나 트리오, 그래서 재즈도 뭐 콜텟, 퀸텟 편성이고 빅밴드도 있지만 듀오로 연주할 때는 악기 두 개만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피아노와 만약 색소폰이 있다 그러면 그 색소폰 소리를 온전하게
0: 네.
1: 온전하게 들을 수 있고 그 온전하게 듣는다는 거는 그 색소폰을 연주하는 아티스트들을 그 아티스트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100%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재즈는 뭐 강연할 때도 많이 얘기 드리지만 클래식은 약간 작곡가의 음악이라면은 재즈는 연주자의 음악이거든요.
0: 네.
1: 물론 재즈도 작곡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재즈는 이 즉흥 연주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연주자가 중요한데 그 연주자를 아는 것은 첫 걸음은 그 연주자의 악기 소리를 아는 거죠.
0: 네.
1: 물론 이제 피아노는 우리가 알죠. 뭐 기타 소리도 알긴 하지만 그 아티스트, 피아니스트의 아주 독특한 특징적인 피아노 소리를 조금 구분해서 듣는 것. 뭐 그게 이제 모든 악기에 다 통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장 이상적인 편성이 이제 듀오란 생각을
0: 네.
1: 예전부터 오래 했고 개인적으로 듀오 편성을 좋아해서 이렇게 책까지 내게 됐습니다.
0: 네. 이렇게 또 신간 밥보다 듀오 재즈 안에 이 듀오로 이루어지는 이 재즈 곡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2부 때 좀 더 네. 풍성하게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재즈 곡을 한 곡 더 들으면서 2부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곡이 좋을까요?
1: 네, 세 번째 곡이죠. 그 같은 악기로도 연주가 됩니다.
0: 네.
1: 뭐 다른 악기가 뭐 차이점이 있어서 듣기 매력이 있지만 또 같은 악기는 약간 배틀,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듀오 연주곡을 골랐습니다. 아, 예스퍼 룽가르드 그리고 메즈빈딩 이것도 유럽 사람의
0: 네.
1: 이름입니다. 아, 스웨덴 연주자인데요. 예스퍼 룽가르드 메즈빈딩 두 명 다 재즈 콘트라베이스 연주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아일리시 미뇨인데요. 아일리시
0: 네.
1: 미뇨를 연주한 탑 업 더 마운틴이라는 곡입니다.
0: 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잠시 후 2부에 저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9회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5: 폴!
6: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4: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7: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8: 가장 좋은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 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시민의 곁에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말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대구의 더 나은 변화가 되도록 대구광역시 의회가 앞장서 뜨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9: CPBC-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10: 신부님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을까요?
11: 신부님.
12: 네.
11: 밥은 드셨어요?
12: 아직이요.
11: 그럼 같이 드실래요?
12: 그러시죠.
11: 그리고 지난번엔 제가 좀 미안했어요.
12: 저도 미안했어요.
10: 누구에게나 갈등은 생깁니다. 하지만 다시 다가가는 건 누군가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마음을 여는 용기. 그곳에서 화해가 시작됩니다.
9: CPBC-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3: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신신우신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1: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인의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는 라디오 빵집 주인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고요. 오늘 이제 책과 재즈의 계절 함께 맞이해서 책으로 소통하고 재즈로 교감하는 최근 따끈따끈한 신간 밥보다 듀오 재즈, 이 재즈피플 김강연 편집장님과 책밥상 전지훈 대표님과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신우신 책과 재즈가 있는 북토크, 이렇게 김강연 편집장님, 전지훈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1부에서 이렇게 오늘 밥보다 듀오 재즈 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책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재즈라고 하는 것이 정말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정말 많은 세션으로도 가능하지만 이 악기와 악기, 사람의 목소리와 악기, 정말 뭔가 경쟁하면서도 화합하는 듯한, 네, 그런 또 연주를 이렇게 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 듀오 재즈라고 하는 걸 어떻게 또 소개를 하게 되셨는지, 이 책 좀 어떤 게 주로 담겼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그 제가 밥보다 듀오 재즈 내기 전에 그 5년 전에 이 1탄인 먼저 나왔었어요.
1: 네. 밥보다 재즈. 네. 네.
2: 앞에 편성을 쓰지 않고, 그래서 그 밥보다 재즈에서는 재즈에서 주로 연주되는 스탠다드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즈는 같은 곡이 여러 번 반복되긴 하는데요, 한 70~80년 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극음악을 재즈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면서 스탠다드가 됐는데요. 그 스탠다드가 재즈 감상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스탠다드를 들으면서 재즈에 접근하고 유입된 분들이 조금 더 재즈와 다가서려면은 결국에 악기 소리를 조금 관심 있게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쭉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재즈 강연이나 아니면 재즈 북토크 시간에 이렇게 얘기 드려도 재즈 너무 듣고 싶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얘기하시는데 결국에 그 아티스트가 무슨 악기 연주하는지는 또 모르시더라고요.
1: 아, 그러네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2: 뭐 마일 데이비스, 네, 이제 많이 들어봤던 이름, 뭐 채 페이커, 네, 뭐 루이 암스트롱. 네. 근데 루이 암스트롱이 무슨 나팔가, 요즘 나팔이란 말 안 쓰지만 뭐 나팔을 불지만 그게 이제 트럼펫이라는 악기거든요.
1: 그렇죠. 네.
2: 근데 그 재즈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트럼펫 소리를 인식을 하시지만 대부분의 음악을 듣는 분들이 그냥 관악기 정도만 인식을 하지 그게 색소폰 소리인지 트럼펫 소리인지 클라리넷 소리인지 플루 소리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들어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그걸 꼭 다 구분해서 들어야 되나 그런 건 아닌 거죠. 근데 재즈에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재즈의 묘미를 즐기기 위해서는 악기 소리를 조금 인식을 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인식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가장 좋은 편성은 결국에 악기 소리가 조금 덜 녹음되어 있는, 네, 뭐 솔로도 좋죠. 근데 이제 솔로는 피아노나 기타가 아닌 이상 선율악기가 솔로 음반을 60분짜리를 하나로 다
1: 쉽지 않죠.
2: 예, 녹음하기도 네네. 어렵고 그거 듣는 것도 고역입니다. 실은 이제 그거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3: 맞아요, 맞아요.
2: 근데 이제 듀오만 되면 다양한 편성으로 악기 그러네요. 소리를 재미있게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듀오는 주로 연주되는 스탠다드 곡을 많이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익히기에도 좋고 악기 소리를 또 익숙하게 만나는 시간으로도 좋고 그리고 거장들, 이제 유명한 연주자들은 많이 했어요.
1: 네.
2: 그리고 또 하나 팁이라면은 듀오 음반들이 녹음 상태가 좋은 편입니다.
1: 네. 아.
2: 그래서 악기가 단출하니까요.
1: 그러네요. 그러네요.
2: 예, 녹음하기도 좋고 네. 믹싱이나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연주자의 그런 개성들이 잘 녹음되어 있고요. 그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듀오 음반을 모으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모았는데 대체적으로 70년대 이후에 녹음됐어요.
1: 네.
2: 재즈의 중요한 것들이 40년대, 50년대 녹음인데요.
1: 네.
2: 그런 것들은 이제 스테레오 개발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음악을 들으면 약간 뭐 열화되기도 하고 조금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네. 음률적으로. 네. 근데 듀오 음반들은 대체적으로 70년대 이후에 녹음됐기 때문에 오디오만 조금 뭐 갖춰진다. 뭐 오디오 없이 꼭 이어폰으로 들어도요 양질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이 장점이 확실히 많은 또 네. 재즈라고 할 수 있겠네요.
2: 네.
1: 사실 이제 또 밥보다 듀오 재즈가 음악에 관련된 책이다 보니까 이게 글과 음악이 좀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또 이렇게 전에 듣기로 음악을 더 편하게 또 접할 수 있도록 음악을 직접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장치가 되어 있다라고 들었어요.
2: 네. 네. 네. 대표님이 얘기해 네. 주시죠.
3: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음악은 글로 읽어도 좋지만 들어야 더 확실히 와 닿는 부분이 있어서 예, 이 책 앞에 매 그 꼭지마다 소개되는 앨범의 대표곡 두 곡씩을 네. 예, 같이 유튜브 리스트로 만들어서 QR로 담았어요. 네. 근데 그 유튜브 리스트가 찍는 사람은 굉장히 편하지만 네. 이걸 하나씩 이제 편집해서 리스트를 지금 저희가 16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16개의 거의 이제 한 리스트에는 14곡, 네. 14곡에서 뭐 그 5곡이 10곡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다 찾아서 편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 리스트를 한땀한땀 정성스럽게 편집님께서 다 만드셔서 네. 지금 유튜브 리스트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네.
1: 약간 우리 편집장님께서 주시는 재즈 오마카세.
3: 그렇죠.
2: 그렇죠.
3: 네, 네, 네, 네, 네. 오, 너무 좋은 표현이네요. 재즈 오마카세. 네.
2: 그 QR 코드가 이제 책 꼭지마다 네네. 찍으면은 보실 수 있고요. 이제 간혹 이 QR코드가 많이 좀 퍼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퍼지려고 하면은 이제 책을 많이 사셔야 되잖아요. 책이 많이 팔려서 네. 이 QR코드가 재즈 듣는 분들에게 많이 좀 알려져서 여기저기에서 네. 꼭 뭐 QR코드만 알고 싶다 하신 네. 분들은 네. 그냥 동네 서점에 가셔서 네.
3: 찍으셔도 됩니다.
2: 찍으셔도 네. 뭐 괜찮습니다. 네.
3: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1: 우리가 이 재즈라는 음악을 글로 읽을 때 너무 글로만 접하면 또 그렇죠. 심심할 네. 수 있으니까 직접 이렇게 또 선곡 네. 리스트를 만드셔서 네. QR로 찍고 네. 음악을 들으면서 네. 책을 읽을 수 있게 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했는데 네. 제가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게 표지가 또 너무 예쁜 표지인 거예요. 네. 이 표지를 또 이렇게 만드신 분이 아주 특별하신 분이 만들어 주셨다고.
3: 아, 네. 네. 표지를 만드신 분은 이제 디자이너 분이 하셨고요. 네네. 이 디자이너 분은 전책인 밥보다 재즈 잠깐 네. 같이 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디자인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 디자인은 김성미 실장님이라고 네. 예, 디자인계의 거의 뭐 원탑이신 분이 해주셨고요. 네. 이 안에
1: 사파도
3: 들어있는데요. 네네. 사파가 아마 그 성함보다는 누구누구의 아버지로 더 유명하신 분이신데 네. 이기진 교수님이라고 예, 21
1: CL의 아버님으로
3: 계시네요. 네. 예, 원래 예, 본업은 물리학자이신데 네. 예, 지금은 그 화가로서 네.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계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또 이기진 교수님께서 재즈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개인적으로 김광현 편집장님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예, 그래서 이 그 작업에 같이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요청을 드렸을 때 바로 흔쾌히 네. 예, 응해주셨습니다.
2: 몇 년 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 대표님 통해서 인연이 닿아서 저도 이제 존경하고 그 교수님 이제 전시장도 가보곤 네네. 했는데요. 그때 이제 다음 책은 꼭 이제 같이 좀 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뭐 호키를 하셨는데 너무 바쁘시잖아요. 네네. 대학 교수로도 계시고 네. 그림도 그리시고 네. 그러셔서 과연 짬을 내주실 수 있을까 했는데 어쨌든 기적적으로 이 책에 듀오 연주를 즐겨 연주하는 유명 연주자 6명을 골랐거든요. 네네. 그 6명의 약간 이 자화상 같이 특징적을 잘 담아가지고 이렇게 책에 실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책에서는 이제 1도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아마 컬러 엽서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온라인 서점에서
3: 네, 온라인 서점에서 네,
2: 컬러로 된 아주 예쁜 엽서를 네.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이 책의 만듦새도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표지도 너무 잘 그려주셨고 안에 사파도 네, 네. 우리 또 교수님께서 이렇게 넣어주셔가지고 너무나도 잘 만들어진 책인데요. 사실 오늘 함께 또 이렇게 모시면 좋았을 텐데 네네. 교수님께서 네. 이제 또 일정상 좀 바쁘셔가지고 네. 못 나오셨다라는 네. 소문이 또 이렇게 네. 있더라고요.
3: 네. 저희 PD 제가 나왔습니다. 네. 네.
1: 저희 PD님께서 나중에 이제 그 교수님도 교수님이지만 이렇게 또 딸과 함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사심을 잔뜩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3: 크게 외치셔야 될 것 같은데요.
1: 우리 이번에 사파를 맡아주신 이기진 교수님은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 한번 모시보도록 하겠고요. 이 또 책에 대한 내용 저희가 오늘 이렇게 북토크를 마련을 했으니까 직접 한 꼭지를 좀 낭독해 주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어떤 부분을 좀 낭독을 해볼까요?
2: 네, 그 책 쓰면은 뭐 뒤에 음반을 소개하고 어떤 걸 앨범을 할까 고민이지만 아마 많은 책을 쓰신 분들이 가장 고민이 이제 머릿말 쓰는 거더라고요. 그 책을 어쨌든 가장 앞쪽에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에 대한 설명을 대신하는 의미로 제가 머릿말에 쓴 내용 중에서 일부분을 이렇게 조금 골라봤습니다.
1: 네, 그러면 우리 김광현 재즈피플 편집장님의 목소리로 책의 한 대목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연주해보는 것이지만 재즈 감상을 위해 악기를 배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현실적인 방법은 밀도 높은 반복 청취입니다. 밀도라는 표현이 애매할 수 있는데요. 선택과 집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봅니다. 색소폰에 집중해 듣고 난 다음에는 피아노나 베이스를 따라가면서 반복해 듣는 것이죠. 이렇게 듣다 보면 악기 소리를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연주자의 특징까지 알게 되어 초심자 딱지를 떼어내는 단계에 이릅니다. 빅밴드를 예시로 들었지만 악기 자체의 숨결에 집중하기에는 듀오만한 편성이 없습니다. 아티스트의 기량과 호흡이 절대적인 재즈의 세계에서 듀오는 두 연주자의 민낯이 가장 투명하게 드러나는 형식입니다. 숨을 곳도 기대어 설 곳도 많지 않아 악기의 개성과 연주자의 성격이 그 어떤 편성보다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기량의 최대치를 보여줄 때는 앞에 나서고 상대를 빛나게 할 때는 뒤로 물러서는 재즈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리는 순간이 바로 듀오 연주입니다.
1: 네, 최근 신간 밥보다 듀오 재즈 가운데서 한 대목을 우리 김광현 재즈피플 편집장님의 목소리로 직접 듣고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 낭독해 주신 내용 어떤 부분인지 좀 살펴볼게요. 네. 이 재즈라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일단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재즈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뭘까요?
2: 그 여러 경험상 제가 본다면은 그 재즈는 정확한 비율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연주곡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아까 이제 뭐 물론 보컬 엘라 피자랄드나 아주 거장 보컬리스트들이 있지만 한 80% 이상은 연주곡이에요. 근데 우리가 연주곡에 대한 이런 익숙함이 그러니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경험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노래를 듣는다는 거는 보컬이 있는 곡이죠.
1: 그렇죠. 뭐 가창음악. 가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2: 가창음악이라고 네. 할 수 있겠죠. 노랫말이 있어서 노래를 듣는 그런 건데요. 이제 재즈는 연주곡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단 좀 허걱한다고 할까요?
1: 문턱이 하나 딱 생긴 느낌?
2: 네, 생기는 거죠. 이걸 뭘 들은 거지 내가?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연주할 때 이제 좀 나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들으면 왜 이렇게 전주가 길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전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 가사가 있어서 네. 1절, 2절이 나오고 네. 흐름구가 네. 있고 뭐 간주가 있고 그래야 되는지 우리가 익숙한 대중가의 현상인데 이건 계속 연주가 나오고 전주 끝난 것 같은데 내가 노래를 못 들었나? 그러니까 이제 연주곡에 대한 연습이 약간 부족한 게 있어요.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죠. 우리 음악들은 기본적으로 가창 음악이니까. 근데 이제 재즈는 연주곡이어서 그래서 이제 악기에 대한 친숙함.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 제가 머리말을 썼지만 악기를 배우는 거지만 또 악기 배우는 건 다른 세계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언제 악기 배워가지고
2: 그렇죠. 이제 배우지는 않지만 그거를 약간 반복 밀도 높은 반복 청취로 내가 연주한 것처럼 악기가 익숙해지면은 너무나 많은 재즈 음악을 재밌게 들으실 수 있어요. 악기 소리를 조금 구분하게 된다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재즈가 약간 어렵다고 이렇게 하신 거는 미국 음악이고 그런 걸 다 있지만 우리가 미국 음악, 영국 음악, 전 세계 음악을 듣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이제 거기에는 연주곡에 대한 약간 고비가 있습니다. 네. 그것만 딱 넘어가면요. 너무 무궁무진합니다.
1: 네.
2: 아, 그러니까 세계 높은 산을 다 정복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쉽게 재즈가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그 고비의 가장 좋은 참고서가 이제 바쁘다 재즈와 네. 바쁘다 듀오 재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네.
3: 덧붙여 네.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연주곡에 대한 것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저의 그 초심자의 입장에서는 되게 복잡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악기들이 같이 연주를 하게 되면 재즈 특성상 뭐 인터플레이라고 해서 즉흥 연주에서 그 악기들이 돌아가면 솔로 연주를 하고 계속 또 이어가고 또 솔로 연주를 이어가고 어 이게 뭐지?
2: 그럼요.
3: 하고 네. 되게 복잡하다고 느껴져서 그래서 필요한 게 듀오 재즈.
1: 네.
3: 악기들을 걷어내고 두 악기의 소리만 집중해서 인터플레이라든가 즉흥 연주에 대해서 재즈를 조금 더 다가가게 할 수 있는 채. 그래서 예, 듀오 재즈를 권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 네. 약간 입문자들에게도 네네. 너무나도
3: 네네,
1: 좋은
3: 네, 좋습니다.
1: 그런 입문서라고도 네, 할 수 있겠고 재즈를 잘 아시는 분들한테도
2: 맞아요.
1: 내가 네. 세션이 많은 것만 네. 이렇게 알아왔는데 듀오 재즈 이런 매력이 있구나를 또 이렇게
3: 네.
1: 알게 되는 그런 느낌인 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타를 통기타를 이렇게 배웠었는데 네네. 그 통기타의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F 코드.
3: 아,
1: F 코드를 네. 넘지 네, 못하면 네, 보통 네. 기타를 포기하고
2: 아, 네. 하이 코드라고
1: 네, 하죠. 네, 하이 코드를 딱 잡으면 네. 기타 실력이 슉 이렇게 네. 좀 올라가는데.
2: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3: 네. 편집장님도 기타를 하셨어요.
2: 네. 네. 저도 이제 네. 악기 연주를 좋아하고
3: 네.
2: 뭐 부끄럽지만 이제 그 공부 빼고는 다 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학교 때부터 이제 네. 기타 치고. 근데 재즈하고 합쳐 재즈와 친해진 것도 어떻게 보면 네. 이제 학창 시절에 통기타 치고 기타 쳤던
1: 네.
2: 음악 그 밴드 생활이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이제 악기를 배우는 게 그만큼 되게 중요하다고 봐야죠.
1: 네, 네.
2: 그래서 꼭 뭐 관악기 아니더라도 기타나 피아노를 조금씩 해보셨던 분들은 재즈와 친해지기 뭐 몇 단계를 건너뛰어서 다가설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재즈를 우리가 좀 더 재밌게 좀 쉽고 편하게 들으려면 스텝 1 밥보다 듀오 재즈를 일단 사서 읽는다.
2: 네.
1: 스텝 2는 나도 한번 악기를 해본다.
3: 네.
1: 약간 이런
3: 네,
1: 식으로
3: 네,
1: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3: 네.
1: 스텝 3는 이제 밀도와 집중력을 가지고 반복 학습밖에 네, 결국에는 네. 답이 없다.
3: 네.
1: 결국 성실한 학생이 되어야 공부를 잘한다랑 또 비슷해지긴 하네요.
2: 뭐 이제 FM 같은 뭐 말씀이긴 하지만 근데 음악을 듣고 무슨 문화 예술을 향유한다는 게
1: 네.
2: 약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2: 네. 네. 우리가 이제 천재적인 능력이거나 감성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 미술도 미술관에 많이 가고 미술책을 많이 보고 시대별로 사조별로 그런 것들을 눈에 익어야 되죠. 그래야
1: 네.
2: 다른 미술하고도 이제 비교해서 감상하게 되잖아요. 음악도 실은 재즈의 다양한 것들을 조금 시간을 투여해서 많이 즐기고 듣다 보면은 뭐 그러면은 이제 구분하게 되는 거죠.
1: 네. 저도 이제 재즈를 좀 더 재밌게 맛있게 듣는 방법 추천해달라라고 누군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2: 네.
1: 저는 앨범으로만 듣지 말고 현장에
3: 네.
1: 가서도 한번 들어봐라.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추천해주고 싶고
3: 맞아요.
1: 아니면 그 재즈에 약간 분위기 있을 때 재즈를
3: 네.
1: 들어본 예를 들면 가을
3: 네.
1: 아니면 뭔가 와인 한잔 따라놓고
2: 네. 네.
1: 약간 이런 분위기를
3: 맞아요.
1: 만들면
3: 네.
1: 또 재즈를 맛있게 좀
3: 네.
1: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3: 네.
1: 생각이 드는데 우리 또 편집장님 대표님만의 약간 네. 꿀팁이 또 있으실까요?
2: 뭐 말씀하신 대로 라이브는 너무
3: 네.
2: 좋은 방법입니다.
3: 네.
2: 재즈는 라이브 공간에서 생겨났고 지금도 라이브에서 새로운 음악이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SNS 이렇게 보면은 라이브 공간이 많이 소개가 되니까
1: 네.
2: 재즈 라이브 클럽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번 돌아오는 주에 있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1: 아,
2: 그런데 가는 거죠.
1: 페스티벌에 또
2: 예,
1: 가보는.
2: 페스티벌에 간다. 이제
1: 네.
2: 예, 약간 밤 되면 춥긴 하지만 겨울
1: 따뜻하게.
2: 퍼커,
1: 네.
2: 예, 퍼커 가져가셔야 되긴
1: 네.
2: 합니다. 그래서 두꺼운 옷 준비해 가셔서 밤 늦게
1: 네.
2: 예, 자라섬 그 잔디에 누워서
1: 네.
2: 밤 한 9시 정도에
1: 네.
2: 약간 춥지만 추우면 음악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재즈 공연이 막 이루어지고 가족 친구들 지인들과 함께 누워서 돗자리 깔고 재즈 듣는 맛은 그러니까 안 해본 분들은 뭐예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3: 맞아요.
2: 그 현장에
3: 네.
2: 가서
1: 현장감이
2: 예,
1: 주는
2: 현장에
3: 네.
2: 가서
3: 네.
2: 신부님 말씀대로 라이브를
1: 네.
2: 경험하는
1: 네.
2: 것만큼 좋은 건
1: 네.
2: 없고요. 그리고
1: 네.
2: 또 하나 한다면은 혼자 듣지 않는 겁니다. 듀오죠.
3: 네.
2: 혼자 들으면 외롭고요.
3: 네. 맞아요.
2: 이제 오래 연인, 못 간다.
1: 연인과 함께,
2: 네, 연인과 함께 네. 가족과 함께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래서 조금 더 확장된다면 동호회 같은 것도 네. 많이 있어요. 요새 이제 이런 모임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꼭 재즈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모임 같은 것들을 SNS에서 좀 해서 음악을 같이 듣고 페스티벌 같이 가고. 뭐 재즈 공연 같이 가고 이렇게 이제 지인들과 함께 좀 나누면서 하는 것도 재즈 가까워지는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네.
1: 그러면 꿀팁도 들었으니까 네. 저희 신신우신 청취자들과 또 재즈를 같이 듣는 맛으로 또 노래를 한 곡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곡으로 좀 어떤 노래를 하나 들어보면 좋을까요?
2: 네. 이제 이 모든 재즈가 가을에 어울리지만 네. 진짜 가을에 어울리는 곡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아, 클라리넷과 아코디언 네, 조화입니다. 네. 그래서 재즈 챕터 안에 그 다양한 악기들이 구성되는 듀오도 골랐거든요. 그래서 뭐 비브라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오르간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연주되는 클라리넷과 아코디언 이 이탈리아 연주자인데요. 클라리니스트 잔루이시 트로베시 그리고 아코디언 연주자는 지아니 코시아라는 사람이고 지금도 다 현존하고 있고 활동하는 아주 유럽 재즈 거장들인데요. 이 둘이 연주하는 장고라는 곡입니다.
1: 장고.
2: 예, 우리 네. 이제 서부 영화 이름에도 있는데요. 뭐 그 서부 영화를 뜻한 건 아니고 재즈 연주자 중에 장고 라인하르트라는 기타리스트가 있어요. 네. 집시 연주한데요. 그 장고 라인하르트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동료 연주자가 추모곡으로 만든 겁니다. 아주 그래서 아주 애잔한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곡을 좀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뒤에 여러분들이 아는 어떤 곡이 나와요.
1: 멜로디 라인이 또 나오나요? 네.
2: 그러니까 네. 장고의 곡이 아닌 다른 곡인 멜로디 나오는데요. 그거는 제가 한번 퀴즈로 네. 퀴즈로 내고요. 퀴즈 내도 되나요, 피디님?
1: 아, 그럼.
2: 네, 퀴즈 내고 네. 이 곡을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그 재즈 피플을 6개월 정기 구독권을 네. 6개월 정기 구독권을 드리도록 선물로, 하겠습니다. 네, 곡을 잘 네. 한번 네. 뒤에 부분에 나옵니다. 네.
1: 퀴즈를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면
2: 예. 지금 들려드릴 장고라는 곡의 네. 뒷부분에 나오는 네. 여러분들이 익숙한 또 다른 곡이 나오는데 그 곡의 제목을 알려주시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0: 네, 클라리넷과 아코디언 조합으로 네. 함께 듣고 왔는데요. 음악 마지막에 나왔던 부분들 지금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로 많은 분들이 신문에 많이 들어본 노랜데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일단 PD님은 못 맞추셨고요. 네. 저는 맞췄습니다. 네. 네. 힌트를 드리면 이 저희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 네. 배웠던 그런 멜로디고요. 네. 이제 저희는 앞에 약간 가사를 네. 붙여서
1: 맞아요. 막 노래가 있는 가사말이 있는 음악이죠.
0: 늘 맑은 날 잠들어가는 길 달구지 덜거덩 덜거덩 약간 이렇게
1: 너무 멋있습니다.
0: 네. 네. 초등학생들은 이제 뭐 가사를 이렇게 붙여줘야 음악을 많이 아니까 네. 네. 네. 뭐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이런 거 하면서 맞습니다. 같이 네.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저는 제목을 맞췄는데 네. 우리 청취자분들 네. 제가 이제 6개월 가져가면 너무 안 되니까 마음은 제가 맞고 싶은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네. 기회를 드리기 위해 이 어디서 나왔는지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한번 샵 1053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 방송 끝날 때 공개하고 나중에 저희가 개별 연락 드리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여기 네. 굉장히 크게 6개월을 쏘셨으니까 네네. 저는 자그마하게 네. 매력적인 오답을 보내신 네. 네, 청취자분께 네. 밥보다 재즈, 듀오 재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와 네. 정답을 못 맞추시더라도
2: 매력적인 신부님,
0: 아마 이 멜로디 이런 멜로디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데 나왔던 것 같아요 라고 매력적인 재미있는 오답 보내주신 분께 밥보다 듀오 재즈 책을 또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하니까요.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로 정답과 재미있는 오답 함께 방송 마칠 때까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피디님께서 오락실에서 들어봤던 노래 아닌가요? 그렇게
1: 그것도 오답인 건가요?
0: 오답이긴 하죠. 네. 그 오락실에서 나왔던 노래는 네. 이제 그런 거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까로부시카.
1: 네. 러시아 음악 쪽.
0: 러시아 음악 쪽. 테트리스 약간 이런 데 나왔던.
1: 네. 뭐 유사한 느낌이 있네요. 네.
0: 그런데 제 힌트를 드리면 제가 지금 불러들었던 뭐 까로부시카 아니면 뭐 이런 노래들이 그 다 한 번에 배웠던 노래였어요.
1: 아마 그러면 정답과 이제 같이 미국이 아닌 네네. 약간 제3세계 월드뮤직의 네. 음악을 소개하는 네네. 그런 주제였던 것 네. 같네요.
0: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네. 그 네 곡을 묶어서 선생님이 막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네, 기억이 납니다. 한번 그렇군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면 음악 교과서 빨리 뒤져보세요. 아들 딸 음악 교과서 빨리 뒤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신우신 빵집 사람들 책과 재즈의 만남 밥보다 듀오 재즈를 쓰고 만드신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 대한 내용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전작이 밥보다 재즈였고 이제 이번에 나온 신간이 밥보다 듀오 재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작과 신간을 만들면서 느끼신 바가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 어떠셨나요?
2: 전작은 이제 김광현 편집장님이랑 책밥상의 인연을 맺은 건 요 밥보다 재즈 이전의 책이 또 한 권이 있어요. 판판판이라고 네. 김광현 편집장님의 첫 책이기도 한데요. 그거는 이제 재즈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김광현 편집장님께서 살아오신 동안 계속 들었던 모든 장르의 음악 중에서 선별하셔서 30장의 LP를 소개하는 곡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첫 책으로 내시고 독자들의 반응도 되게 좋고 그랬었는데 근데 편집장님의 전공은 재즈잖아요. 네네. 그래서 편집장님께 재즈에 관한 책을 부탁드리면 재즈 덕후인 저로서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재즈에 관한 책을 부탁드렸고 초심자들에게 조금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책. 그러니까 스탠다드 레퍼토리는 영화에서도 듣고 뭐 뮤지컬에서도 듣고 뭐 광고에서도 듣는 이런 편한 음악들이어서 그렇게 먼저 다가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해서 같이 출간을 했고 그리고 5년이 지나서는 밥보다 재즈가 그 초심자들에게 어느 정도 재즈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것을 제공했다면 이 단계에서 스텝 하나를 좀 더 넘어가 보자. 그 넘어갈 때는 물론 초보자분들도 들으실 수 있지만 조금 더 재즈라는 것에 집중해서 네. 재즈의 악기에 대해서 그 구분을 하면서 재즈가 갖고 있는 핵심에 좀 더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 기획을 하게 됐고 또 마침 듀오 재즈에서 굉장히 또 애정하시고 사랑하셔서 또 원래는 제가 생각했던 밥보다 듀오 아까

0: 그 재즈의 두 번째 책은 악기 소리를 구분을 하되 약간 그 편성별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처음에는 제안을 드렸었어요. 말씀하신 거, 듀오 재즈도 있지만 트리오도 있고 쿼텟도 그쵸, 있고 그쵸. 굉장히 여러 편성으로 재즈가 그 연주가 되기 때문에 그 편성에 자주 쓰이는 악기들을 조금 더 소개하는 방법으로 해보자라고 처음에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네, 네. 예, 근데 이제 편집장님께서
1: 제가 좀 고집을 부렸죠.
0: 근데 너무 좋아해서 예, 너무 잘 고집을 부려주셔서 네 이렇게 듀오 재즈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네.
2: 바쁘다 재즈가 좀 초심자용이었다면 네, 네. 바쁘다 듀오 재즈는 스텝 2 예,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네. 네.
1: 또 말씀드릴게 이제 듀오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약간 이거는 이제 대표님한테 말씀드린 데 이제 그 약간 한기로 흘리시긴 했는데요. 그 듀오 하면은 네. 우리나라 분들이 아는 듀오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결혼의
2: 듀오, 예, 네. 네. 네.
1: 결혼 업체 이름이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컨셉을 네. 생각하고 지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재즈, 재즈의 듀오, 네, 네. 뭐 재즈 연주의 듀오, 뭐 그런 식으로도 앨범을 그 제목을 생각했고요. 네. 뭐 잘 되면은.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뭐 듀오 연주도 네. 같이 좀 네. 하고 얘기도 할 수 있을 텐데 그 고민도 좀 네. 이렇게 네. 하나의 아이디어로 네. 있긴 했었습니다.
2: 여러 가지 약간 큰 그림을 네. 그리면서 이렇게 만드셨군요. 이 듀오가 또 줘, 뭐뭐 해줘 그렇죠, 약간 맞습니다. 이런 느낌이니까 네. 네. 네. 네. 함께 재즈 사랑해 듀오 약간 아, 이런 맞습니다. 느낌으로 네.
0: 네. 신부님 너무 잘 살리시는데요.
1: 제가 그 네. 다른 데 북토크할 때 그렇게 네. 얘기해야 되겠어요. 네.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습니다.
2: 아니 이 책에 대한 내용 저희가 너무 재밌게 또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는 또 한 대목을 좀 이렇게 네. 읽어드리고 네. 나눠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께서 한 대목도 골라주시고 낭독해 네.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느 부분 한번 좀 나눠볼까요?
0: 제가 고른 네. 건 그러니까 피아노와 베이스 두 악기가 연주한 곡을 골랐고 고른 이유는 이 낭독할 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편집장님의 굉장히 찰떡 같은 비유가 예, 한마디가 나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곡 자체가 제가 정의하는 재즈라는 거에 굉장히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예, 발췌 선곡을 했고 그래서 그 내용은 노래를 듣고 네. 나서 예, 다시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읽을까요?
2: 네, 우리 대표님의 네. 낭독을 함께 만나보고 노래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30년 넘게 동료로 지낸 베이시스트 게리 피콕과 피아니스트 마크 코플랜드는 듀오 앨범을 두 장 발표했는데 그중 인사이트는 독일 재즈 레이블 피로엣에서 발매된 두 번째 앨범입니다. 속내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선후배의 담백한 대화를 듣는 것 같고 게리 피콕의 연주는 추운 겨울날 먹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처럼 깊고 진합니다. 마일스 데이비스의 헌정 앨범이 아닌 이상 그의 대표작 Kind of Blue 앨범의 대표곡인 All Blues와 Blue in Green이 같이 수록되기 쉽지 않은데 두 곡 모두 들어있어 듣는 맛이 납니다.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 디어 헌터의 주제곡 카바티나는 원곡의 감동을 뛰어넘습니다. 마크 코플랜드의 피아노 솔로에 이어 등장하는 게리 피콕의 베이스 솔로는 그가 얼마나 뛰어난 멜로디 메이커인지 보여줍니다.
1: 네, 우리 전지훈 대표님의 목소리로 함께 바쁘다 듀오 재즈 한 대목 나누고 왔는데요. 네. 오, 이 베이시스트 게리 피콕과 네. 피아니스트 마크 코플랜드에 코플랜드.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진짜 네. 비유가 맛있네요.
0: 그죠? 네. 원고를 제가 교정을 볼 때마다 이 추운 겨울날 먹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이 표현이 이렇게 찰떡같이 와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네. 했기 때문에 고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 아마 카바티나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영화에 삽입되기도 하고 근데 아까도 왜 익숙하면 좀 무뎌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곡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같은 버전의 카바티나를 계속 들어오다 보니 카바티나? 카바티나네? 라고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국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된장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네. 좋아하지만 계속 된장국을 먹으면 된장국이네? 된장국이야. 그러다가 어느 날 된장국에서 굉장히 상큼한 내음이 나네? 봤더니 쑥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같은 된장국도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재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이 곡이 딱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그냥 좋지만 이제 감흥이 식어버린 그런 곡을 새롭게 창의적이게 지금 여기 살아있는 느낌으로 만들어준 곡이어서 이 곡이 저는 이 책을 만들면서 제일 처음 굉장히 다가왔던 곡이어서 선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재즈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갇혀져서 늘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맞게 새롭게 계속 변하는 거 삶의 즉흥성, 우연성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곡이 그렇게 제가 무뎌진 어떤 일상의 감성을 다시 새롭게 깨워주는 그런 재즈의 어떤 역할을 굉장히 톡톡히 해준 곡이어서 선곡하게 됐습니다.
1: 사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그 곡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기 정말 또 맛있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0: 네, 맞아요.
1: 네, 우리 대표님께서 아마 이렇게 편집장님의 글을 또 작업을 하고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설명해주고 싶었던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0: 좀 잘 다가갔을까요?
1: 네, 저는 이 노래를 이 뭔가 함께 틀어놓고 이 원고를 또 이렇게 작업하셨을 것 같은 우리
0: 맞습니다.
1: 편집장님의 모습도 그려지기도 하는데 좀 어떤 또 이야기가 있는지 설명을 조금만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2: 그 방금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실제는 쓸 때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그 제가 이제 약간 음악을 좋아하신 분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딴 일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만 듣게 돼서 글을 안 쓰게 되고 그래서 제가 속도를 내서 원고를 쓸 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음악을 틀어놓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음악 들으면서 공부한다는 학생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음악 들으면 음악만 듣는 거지 공부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학창시절에 제가 이제 그래서 성적이 안 나왔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 모든 음악 뭐 이 카바티나도 그렇고요. 뭐 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즈는 같은 곡이 여러 형태로 변주가 돼서 연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뭐 그 곡의 멜로디가 새롭게 변하는 아티스트 때문에 새롭게 변하게 되고 같은 아티스트가 또 다른 공간에 가면 또 다른 연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의 차이점 그런 거의 변화를 하나 둘씩 찾아가는데요. 거기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전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카바티나는 좋은 재료가 되죠. 네. 또 이 곡이 재즈로 그렇게 자주 연주되는 곡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더 좀 더 귀한 버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네. 우리가 그러면 노래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을 네. 것 같은데요. 어떤 노래 또 들어보면 좋을까요?
2: 이 곡을 네. 뭐 바로 네. 설명을 계속 이어갔으니까요. 네. 재즈 베이스 연주자 게리 피콕과 피아니스트 마크 코플랜드의 디헌터의 주제곡 카바티나를 베이스와 피아노의 듀오 버전으로 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1: 네, 조금 긴 곡일 수 있는데 우리가 네. 이 재즈의 그 맛과 향을 잘 음미하면서 이 곡 즐겨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가을에 어울리는 우리 편집장님이 표현해주신 정말 국밥과 같은 피아노 연주와
1: 네.
0: 또이 베이스의 연주 함께 듣고 왔는데요. 정말 이 재즈에 째며드는 약간 그런 오늘 신신우신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재즈랑 좀 친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네. 오늘 이렇게 두분 모시고 저희가 신간 밥보다 듀오 재즈라는 이책 소개도 하고 새로운 재즈 음악도 만나보고 또이 재즈와 좀더 친해지는 그런 시간 가져봤는데요.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왔어요. 사실 제가 뭐 여쭤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나누고 싶은 것도 너무나도 많았는데 나중에 한번 더 모셔서 특집으로 한번 네. 한번 또 이렇게 모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분 오늘 이렇게 신신우신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2: 그 매번 이제 스튜디오를 지나갈 때마다 이제 그 간판 그 광고 간판으로만 신부님을
0: 네.
2: 뵙다가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고요. 예. 그리고 그 약간 전문 완전 DJ처럼 진행을 너무 능수능란하게 잘 해주셔서 이게 다른 어떤 DJ보다 되게 편하게 예,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얘기로 빠질 때 언제나 또책 얘기를 꺼내주면서요. 책 얘기를 2시간 동안 할수 있게 잘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0: 우리 대표님 어떠셨어요?
1: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와도 될까를 고민하면서 왔지만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이렇게 출판사 대표로서 또 신간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부님께서 방송을 너무 너무 친절하고 편안하게 해주셔서 정말 한번더 나와야
0: 네,
1: 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0: 다음번에 특집으로 두 분의 약간 신앙 얘기 스페셜 이런 걸로 해가지고 특집 구성을 한번 또 따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헤어지기 전에 우리 청취자분들 이제 목이 빠지실 수 있으니까 정답 공개는 그래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답 어떤 음악이었죠?
2: 유대 음악인 도나도나라는
0: 도나도나.
2: 겁니다.
0: 도나도나
2: 맞습니다.
0: 도나도나 도나도나 도나돈 약간 이런 네 멜로디였죠. 많은 분들께서 또 정답과 재밌는 또 오답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선물 받으실 분은 개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밥보다 듀오 재즈 책 얘기 또 맛있는 재즈에 대한 얘기 나누게 되었는데 저희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 그래도 끝곡을 한곡 추천해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노래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2: 듀오 편성 중에 기타와 피아노가 조합을 이룬 기타리스트 조 페스, 피아니스트 지미 롤스가 연주하는 What Your Story, Morning Glory라는 곡입니다.
0: 이 노래 우리 함께 들으면서 오늘 나와주신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노래 흐르고 있는데요. 우리 또 편집장님의 이 추천곡 우리 함께 째며들면서 밥보다 듀오 재즈 책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다음에 좋은 기회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하면서 내일도 라디오 빵집에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재즈의 맛 앞으로도 깊게 깊게 전해지길 바라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키팅, 에몬스 가구 키팅, 수명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키팅,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키팅, 집을 완성할 땐 키팅,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키팅.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0: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3: 이사가 끝났습니다.

0: 하시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 하느님 감사합니다.
2: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70번, 로사리오의 기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이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원 플러스 원도 아니고 무려 원 플러스 투의 초특급 이벤트를 만난 날. 마치 10월 런칭 행사처럼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보너스까지 턱 얹어주는 느낌이랄까요? 오늘 대체 휴일에 금요일은 다시 한글날. 한 주간에 빨간 공휴일이 이틀이나 있으니까 괜히 마음부터 들뜨는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평소보다 더 늦잠을 잘 수 있는 아침. 느긋하게 앉아서 여유로움까지 더해 마시는 커피 한 잔. 미뤄뒀던 책을 펼치는 시간처럼 별거 아닌데 막 기분이 좋은 하루인데요. 오늘은 우리의 일상 속에 살짝 얹어놓으신 하느님의 작은 선물을 천천히 좀 더 따뜻하게 발견해 보시길요. 오늘은 10월 5일 연중 제27주간 월요일이에요.

오늘의 첫 곡, 평화로운 오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주말 뒤로 휴일이 찾아온 것도 좋은데 그 휴일이 연달아 찾아오니까 마치 하느님께서 자, 이번 주는 천천히 쉬어가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나요? 쉬는 날이라고 해서 꼭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뭐 늦잠을 자도 좋고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고 좀 더 뒹굴뒹굴 해도 좋고 또 가족들과 뭘 먹을까 배달 음식을 고민해봐도 좋고 그것도 아니라며 아무 계획 없이 하늘멍을 때리는 것도 좋은 오늘이잖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미 우리의 하루엔 수많은 작고 소박한 행복들이 촘촘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라는 시간의 행복, 따뜻한 밥 한 끼와 향기로운 차 한 잔의 여유,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움까지 10월의 첫 월요일, 우리에게 찾아온 소박한 선물 같은 오늘 하루를 마음 다해 감사와 행복으로 꽉꽉 채워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행복한 하루를 바라면서 제이레빗 해피 띵스 양희은 참 좋다 듣고 올게요.

제이레빗의 Happy Things, 양희은 참 좋다 두 곡 들었습니다.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자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건네시는 은총이 멀리서도 눈에 확 띄는 기적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오늘이라는 하루,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기회처럼 아주 작고 조용하게 찾아올 때가 많다는 걸 알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오늘도 아, 쉬는 날이라서 좋다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 오늘 이 하루도 선물이구나 하고 생각해 보면 뜻밖의 보너스를 받은 사람처럼 마음은 더 넉넉해지고 발걸음도 더 느긋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한 시간 보너스에 넉넉한 선물 보너스까지 챙겨주는 분들입니다.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지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 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 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후의 정원,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하루, 니트, 소소 두 곡 듣고 올게요.

0: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앞으로 한 걸음 더. 아네스의 행복찻집이 야심차게 준비한 대망의 월요일 코너 월요
1: 청년대회.
0: 이제 300일도 채 남지 않은 2027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조금씩 마음이 바빠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누구보다 하루하루 디데이를 헤아리고 계실 이분,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교구조직위 사무차장이신 최용석 스테파노 신부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유, 우리 신부님 오늘은 뭐 강사님, 순교자님, 뭐라고 불러드려야 될까요?
2: 어떤 사람 대역죄인 이렇게 하는데
0: 그 목에 그 박스 거신 거 잘 봤습니다.
2: 칼이죠, 박스가 아니라.
0: 아, 너무 웃겨가지고. 아, 이렇게 부캐가 너무 많으신데 또 하나의 영상이 지난주에 올라왔죠.
2: 아, 네.
0: 노래 너무 잘 부르시던데요.
2: 아, 그렇죠.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지난 2일이 네. 교구대회 D-300일이었어요.
0: 와, 300일이 깨지다니.
2: 네. 어디 또 아세요?
0: 저도 보고 어? 300이라고? 네. 365일은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와 그렇죠. 시간 빠르네요.
2: 그것도 이제 올해가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0: 세상에. 네. 그러네요. 2026년도 끝이네요. 네. 와, 진짜 올해가 가면 확실히 WRD도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0: 네. 아무튼 그 디데이 300으로 그 노래 영상을 올려주셨잖아요.
2: 네.
0: 무슨 노래인가요?
2: 아, 주님의 기도를 라틴어로 부르는 파텔로스테이죠.
0: 네.
2: 사실 그 레오 교황님께서 프랑스 방문하셨을 때 그 네. 전체 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살베레지나를 불렀다는 영상을 제가 봤는데
0: 네.
2: 그래서 살베레지나 부르고 싶었는데 원래 앞에 제작은 또 파텔로스테이부터 하자라고
0: 아.
2: 해서 그래서 우선 파텔로스테이부터 찍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노래도 우리가 또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2: 그렇죠.
0: 네, 우리 신부님의 감미로운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세계 청년들과 같이 부르셔야 되니까 연습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네.
0: 아무튼 뭐 노래 영상은 그래도 아 신부님 멋지게 나온 영상이었는데 뭐 그동안 파이더맨, 그 죄인, 또 그 강사 이름 뭐예요?
2: 문상훈 씨.
0: 문상훈 씨 멜로디까지. 부키가 너무 많아서. 네. 이 정체성에 혼란 없으세요, 요즘?
2: 그렇죠. 제가 최성권인지, 김부장인지, 스파이더맨인지, 순교자인지, 용잔디인지.
0: 용잔디!
2: 용상훈인지.
0: 진짜 많네요.
2: 네.
0: 아.
2: 그래도 이번에는 본캐로 찍었죠.
0: 그래서 다행이긴 합니다. 아, 이거, 휴!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2: 그리고 그. 휴 할 때 전환 건 뭐냐고.
0: 저 리본 꺾고 휴 하는데 팔은 이따만 해. 이런 아이디어들 누가 내시는 거예요?
2: 저희 소셜미디어 홍보팀이 있어요. 그런데 네. 저만 있는 게 아니라 김요한 신부님,
0: 아.
2: 김윤식 신부님, 그리고 젊은이 사목 대륙의 남간 로사, 그리고 저희 사무국의 최수지 마리아. 이렇게 다 교구청에서 일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0: 네.
2: 서로 아이디어를 내고 회의를 거쳐 콘티와 대본을 작성한 후에 영상을 찍고 편집까지 다 하시는 거죠.
0: 대단한 분들이시네요. 네.
2: 저는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0: 그중에 제일 대단하신 분.
2: 왜요?
0: 이 연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2: 아니에요.
0: 아, 진짜 찰떡같이 소화하시더라고요.
2: 아닙니다.
0: 지금 이렇게 아닙니다 하시지만 못 보신 분들 얼른 영상 한번 더 보고 오시고요. 통통 튀는 영상 만들어주신 덕분에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월요청년대회에서 열일해 주시길 바라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게요. 어떤 곡 들을까요?
2: 네, 제가 이렇게 다 하는 일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커피 소년의 행복해져라 이거 듣고 싶었어요.
0: 주문이 행복의 주문.
2: 아, 행복의 주문.
0: 행복해져라 이거는 가사.
2: 아, 그렇네. 다시 그러면.
0: 그대로 내보내겠습니다.
2: 네.
0: 우리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행복해져라.

0: 커피소년 행복해져라 아니고 행복의 주문 들으셨고요.
1: 야, 끝까지 놓치지 않지.
0: 아, 재밌네요. 그렇죠. 아, 이 시각 월요청년대회 너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WID Q&A 라운지 첫 번째 공 뽑아 주시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파란색 공 뽑아주셨고요.
1: 어, 바람막이랑 색깔이 똑같네요.
0: 어, 그래서 깔맞춤인가요? 깔맞춤 공엔 어떤 질문이 들어있을까요?
1: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본당 청년회 총회를 통해 내년 청년회 회장이 된 청년입니다. 청년회장이라는 자리가 늘 본당 청년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자리이긴 하지만 내년 WID 세계청년대회가 있는 해외 회장인 만큼 부담감이 너무 큽니다. 각 본당 청년회 회장단은 WID 때 어떤 역할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불안해요. 라고.
0: 네. 이 질문 최근에 들어온 질문이었는데 네. 바로 뽑혔네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1: 충분히 공감 가는 질문이고요. 저도 제 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세계청년대 교구대회를 준비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담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0: 아무래도. 예. 네.
1: 저도 그런데 이분은 오죽하시겠어요?
0: 하긴요. 지금 신부님께서는 더 또 공감이 되시겠어요.
1: 네.
0: 근데 저는 의외로 이런 청년회장의 고충은 별로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네. 역사적인 순간에 청년회장으로 봉사를 하게 되셨으면 축하를 드려야 할까요? 응원과 격려를 드려야 할까요?
1: 우선 당연히 축하를 드려야 되겠죠.
0: 아, 축하드립니다.
1: 그리고 응원과 격려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 교회에서 갖고 있었던 어떤 젊은이들의 고충이 그대로 갈 거니까
0: 네.
1: 그것을 깨기 위한 게 어렵거든요. 예. 그 안에서 깨지는 과정 안에서 그래도 용기를 잃지 말라고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0: 감동적이네요. 이렇게 벌써 그 주제 선고가 시작이 되는군요.
1: 네.
0: 맞습니다. 좀 더 수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뭐 본당마다 WID 본당위원회가 꾸려지고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이런 청년회의 공식적인 움직임은 저는 잘 들어본 게 없는데 본당 뭐 청년회, 청년회장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1: 어, 이게 다 같을 수는 없지만 제가 교구대회를 참석했던 2019년 파나마 세계청년대회 때는 교구대회를 파나마에서만 할 수 없었어요.
0: 오.
1: 나라가 너무 작아서.
0: 아, 네.
1: 그래서 인근 국가인 코스타리카와 엘살바도르에서도 교구대회를 도와줬어요.
0: 거의 연합청년대회였네요.
1: 네, 연합청년대회여서. 그래서 저는 파나마에서 할 수 없었고 코스타리카의 한 본당에서 교구대회를 했었는데요.
0: 네.
1: 그 본당은 그 4박 5일간 일정에 그 교리교사와 청년들이 다 같이 우리와 함께 했어요.
0: 아, 같이 있어주네. 네.
1: 근데 물론 그들처럼 할 수 없죠.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저는 각 본당 청년회와 청년회장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첫 번째는 청년회원들이 교구대회와 본대회를 잘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관련 자료를 각 대리구나 사무국에

0: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왜 안 줘? 뭐 어디 있어?가 아니라 네. 뭐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이제 요청하는 이제 수동적인 것보다 능동적인 것을 네.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1: 홍보의 역할.
0: 예. 그리고 두 번째, 교구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적어도 교구 대회만은 나의 제한을 두지 말자고 우리 안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고 있거든요. 본대회는 만 15세부터 39세잖아요.
1: 네.
0: 근데 본대회는 그렇게 가지만 교구 대회는 뭐 만 15세보다 어린 친구
1: 네.
0: 그리고 만 40세보다 더 나이 많으신데 뭐 미혼이신 분들 이런 분들도 가실 수 있도록
1: 오, 그렇군요.
0: 예, 했기 때문에 설령 그 본대회 조건을 넘더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1: 아, 나이 많다고 누구세요? 하지 않기.
0: 네, 네 맞아요.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덥고 고생하고 새로울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평생에 단 한 번 있을 기회라고 격려하기.
1: 네. 네.
0: 그리고 네 번째는 청년 중 교구대회 참가자 말고도 내년 8월 1일 주일에 혹은 7월 31일 토요일에 본당 신부님들과 수녀님 그리고 신자분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도와주기.
1: 참여 네. 신청 안 했더라도.
0: 네네네.
1: 맞습니다.
0: 그래, 그리고 다섯 번째, 본당 신부님, 수녀님 혹은 본당 조직위원회와 잘 소통하기.
1: 아, 소통 중요하죠.
0: 예,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어른들이 젊은이들 그냥 일하기 쉽게 부르는 이런 사람으로 불렀는데
1: 네.
0: 이제는 그런 일반 신자들, 예, 기존 신자들의 마음이 좀 잘 바뀌어서 이게 소통을 하고 싶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0: 네,
1: 네.
0: 여섯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1: 오.
0: 세계 청년대회를 본당 및 대리구 청년 청소년 사목과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1: 아, 네. 네.
0: 이거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본당의 신부님들, 수녀님들, 신자분 모두가 다 함께 가져주셔야 하는 마음이에요.
1: 네. 네. 이렇게 근데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니까 되게 좋은데요.
0: 이거 질문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질문이 딱 오니까 생각했던 것이 본물처럼 막 나오네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1: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단순히 청년들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하는 봉사만 생각했는데 네. 아, 이렇게 어른들과 순례자들 사이에서 홍보, 뭐 소통, 이해를 그런 도와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0: 네.
1: 네, 그래도 일단 뭐 정해진 건 없으니까 불안하실 만도 한데 어떻게 달래드리면 좋을까요?
0: 예, 제가 만나는 교구대 봉사자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성령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1: 아, 예. 네.
0: 그리고 우리 앞에 세계 청년대를 했던 리스본 관계자도 저번 준비회의에 와서 하는 말이 우리도 처음에 발표가 나고 너무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1: 네.
0: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1: 그
0: 얘기하면서 너희들 지금 우리보다 준비 더 잘하고 있는데 얼마나 성공할지 감도 안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1: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0: 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체험에서는 WID 십자가와 성모 성화 순례 때도 많은 불안감을 느꼈어요.
1: 네.
0: 그때 광주교구에서 제가 받았는데 광주교구 신부님도 신부님 이거 걱정하고 불안보다 이렇게 하면은 십자가의 힘을 느끼실 수 있을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도 그 순례에 온전히 함께하면서 은총하고 치유를 받았고 교구 전체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1: 네.
0: 때문에 지금은 많이 불안하고 많은 제약이 있지만 시작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새겨 듣겠습니다.
0: 네.
1: 사실 우리 신앙이 다 그렇잖아요. 막막하지만 이렇게 모든 걸 맡기고 믿는 과정이니까. 반대로 세계청년대회 준비하면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기억하면 일상의 신앙에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네.
1: 네. 우리 질문 보내주신 분께는 WYD 십자가와 성모성화 미니 키링 네, 이거 보내드릴게요. 네. 여러분도 WYD 관련해서 궁금한 모든 것 문자메시지 샵 0931번이나 인별그램으로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주시면 취합해서 Q&A 상자에 담아두겠습니다. 그리고 응원의 노래 띄워드릴게요. 인천 청년성서 모임 야훼 1회

0: 인천 청년성서 모임 야회 1회였습니다. 아네스의 행복찻집 2027 서울 WID 대구 교구대회 조직위와 함께하는 월요 청년대회 최용석 스테파노 신부님과 WID Q&A 라운지 함께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질문공 뽑아주시겠습니다. 네. 요란해요. 노란색 거.
1: 저희 본당에도 내년 WID를 위한 본당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주임 신부님을 위원장으로 사목위원회와 청년회, 교사회 중심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감이 안 옵니다. 혹시 미니스터 양성 과정처럼 본당 봉사자들을 위한 교육은 없나요?
0: 첫 번째 질문과 좀 비슷한 맥락이네요. 네. 근데 일단 궁금한 게 그 본당마다 지금 꾸려지는 이 WID 본당위원회가 네. 교구 차원에서 요청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꾸리는 건가요?
1: 교구에서는 이렇게 본당위원회를 구축하시면 되겠다라는 예시를 드린 거예요. 그 왜냐하면 본당 조직위원회, 대리구 조직위원회, 교구 조직위원회 이렇게 위원회가 착착착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큰 시스템은 똑같지만 거기 안에 약간의

0: 개별 팀의 역할도 다르고 아마 구성 인원도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예시만 드려서 본당 사정과 주임 신부님의 의중에 따라서 이제 하시면
1: 아,
0: 된다 그렇게
1: 그렇군요.
0: 말씀드립니다.
1: 네. 그리고 확실히 아직은 무언가 프로그램이 딱 나온 게 없으니까
0: 네.
1: 많이들 막막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교구 차원에서 이런 준비를 하면 좋겠다 하는 지침이나 방향 설정도 하고 계실까요?
0: 네, 어느 특정 단체, 청년회나 교사회, 막 이렇게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본당 전체 신자가 모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셔야 본당 조직위원회가 구성되고 발전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는 11일, 오는 11일에 본당 대표 봉사자 모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아하.
0: 근데 이게 상반기에 5월에도 모임을 했어요.
1: 네.
0: 그리고 작년에도 했었고.
1: 네.
0: 그러니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요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분기별로 하면 제일 좋은데,
1: 네.
0: 저희도 막 일정이 있어서 사무국의 그런 일정의 어떤 영향으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일단 지금 당장은 이런 본당 봉사자 모임에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분들이 모이는 게 우선인 것 같네요.
0: 네.
1: 좋습니다. 그럼 지금 본당 대표 봉사자 그 모임에서 각 본당마다 딱한 명만 참석할 수 있다면서요?
0: 네.
1: 왜요? 따지는
0: 많이,
1: 건 아니고.
0: 많이 모이면,
1: 아니에요. 궁금합니다, 이유가.
0: 네. 이 모임을 준비할 때,
1: 네.
0: 네. 교구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각 본당에 한 분씩 오셔야 그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
1: 아, 책임감.
0: 예, 말씀하셨기 때문에
1: 왜?
0: 책임감을 고취하기 위해서 제안을 둔 것이지, 한 명만 와라. 이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대표성을 떼어야 책임감을 가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당에 내가 못 간다고 하면 나 대신에 한 명을 보내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1: 네네네.
0: 그분이 이렇게 원래 가셔야 되는 분한테 잘 전달해 주셔야 되는 거고.
1: 하긴 많이 가면 나는 빠져도 되겠지 이러면서 좀
0: 네.
1: 이게 분산이 되고,
0: 네.
1: 혼자 가면 와 내가 똑바로 안 들으면 지금 끝장난다
0: 아, 그렇죠,
1: 이렇게
0: 그렇죠.
1: 되는 거, 그런 효과를 노리신
0: 네.
1: 거였군요. 네. 그러면 질문 보내주신 분처럼 좀 이렇게 불안해하는 분들을 대표 봉사자를 뭐 이렇게 닥달하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 될까요?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으세요?
0: 강조라기보다는 상반기 본당 대표 봉사자 모임 5월에 했던 내용을 최신화하는 거죠. 어떤 과정으로 이제 9월까지, 10월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1: 네.
0: 하는 거고, 그리고 9월에 저희가 각 대리구 사제총회에 신부님들을 다 방문해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한 것, 9월보다 조금 거기서 이제 최신화를 시켜서 똑같은 내용을 알려드리고요.
1: 네.
0: 그동안 발전된 부분을 공유할 겁니다. 예. 그리고 28일에 각 본당에 계시는 전교 수녀님들
1: 네.
0: 연합회에도 저희가 같은 내용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수녀님, 봉사자, 신자가 같은 자료를 본다는 공통 분모를 만들 겁니다. 예.
1: 네네네.
0: 그래야지 서로 이렇게 나오는 말씀도 똑같잖아요.
1: 맞아요.
0: 예.
1: 누군 알고 누군 모르고
0: 예,
1: 이러면 안
0: 그리고
1: 되죠.
0: 누구한테는 요렇게 브리핑하고, 저한테는 저렇게 브리핑하고 하면 달라질 테니까.
1: 네. 그렇게 똑같이 교육을 하시는군요.
0: 네.
1: 네.
0: 그리고 또한 각 본당이 외국인 순례자들을 맞이하고 동행하고 환송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본당과 교구에 있는 청년, 청소년들도 소중하다라는 것도 강조할 겁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에서, 왜냐하면 주임 신부님들은 또 짧고 간결한 걸 좋아하시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 해야 되는 게 뭔데? 라고
1: 아,
0: 이렇게 딱
1: 그쵸.
0: 하면 저희는 또 이렇게 알려드릴 수밖에 없죠.
1: 네.
0: 환대해 주시고, 아이스 브레이킹 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홈스테이 가정들과 매칭시켜서 가주시고, 그리고 교중미사 하는 8월 1일에 교중미사 함께 하시고, 그다음 그 후속 프로그램으로 식사 같이 하시면서 어떤 프로그램 해 주시고, 그다음 날에 8월 2일 월요일에 서울로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환송해 주십시오. 이 탁탁탁 이것만 딱 드리면 참 좋은데,
1: 네.
0: 이것을 드리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것을 계기로 우리 교구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 소중하고 이 사람들만큼 우리가 잘 환대해주고 아이스 브레이킹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설명을 해드리려면 이게 잘안 되잖아요. 신부님은 이 사람들의 이런 봉

0: 봉사자들 그러면
1: 맞아요.
0: 목요일에 누가 되는데 그리고 토요일에 토요일 주일에 누가 되고
1: 네.
0: 월요일에는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1: 행사 준비가 돼버리죠.
0: 예예. 근데 신부님들은 그것도 이제 원하시고 뭐 이런 거라서 그래서 아까 오디가 질문하셨을 때 저 마지막 말
1: 청년 청소년들이 소중하다는 거.
0: 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더 친근하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그렇군요. 참 요즘 이렇게 아직 뚜렷한 프로그램이 시작되지 않아서 막막해 하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무슨 일이든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우리 이런 청년들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좀 알아듣고 이런 좀 정신적인 사전 작업이 필요한 순간이 지금인 것 같아요.
0: 그래서 저희가 미니스터 양성 과정을 하는 거죠.
1: 네. 그 이유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0: 아, 네.
1: 네. 그러니 너무 무언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씩 올라오는 이런 교구 지침에 성실히 참여하시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 보내주신 분께도 WYD 십자가와 성모성화 미니키링 보내드릴게요. 앞으로도 질문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지금까지 월요청년대회 최용석 스테파노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7이다. 용기를 내어라 였습니다. 10월 5일 월요일에 함께한 아네스의 행복 찻집 문 닫을 시간.

입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오늘 매일 미사 복음에선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 어떻게 읽었는지 물으시니까 율법 교사는 역시 율법 교사답게 정답을 콕 집어 말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정곡을 찌르시죠.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남은 하루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것들을 작은 것 하나라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이지혜 채칠리아, 저는 오나경 아네스였고요. 이재석 신부님의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를 끝으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0: CPBC FM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3: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2: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3: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2: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3: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2: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3: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2: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3: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4: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원평성당 성정엽 요셉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5: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6: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7: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6: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7: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이승윤의 들려주고 싶었던 이 곡으로 두쉐 뮤직 김빛나입니다. 이 부분을 열었어요. 4918님이요. 안경을 새로 맞췄을 뿐인데 세상이 밝아졌어요. 그동안 저는 대체 뭘 보고 살아온 걸까요? 이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야? 세상이 이렇게 밝았어? 막 이런 거. 이렇게 하늘이 맑았단 말이야? 막 이런 거 있죠. 네. 이 도수만 좀 조절하고 뭔가 이 나의 시력에 딱 맞는 안경을 쓰면 그런 이 눈이 시원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네. 4193님, 빗띠, 연휴 내내 아이랑 놀아주느라 몸이 너무 아파서 오늘은 큰맘 먹고 애들 남편에게 맡기고 집 근처 목욕탕 다녀왔어요. 시원하게 오랜만에 세심 받고 바나나 우유 하나 딱 마시니까 어우, 살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네. 이게 때를 미는 게 사실 이 우리 피부에는 안 좋다고들 하는데 저도 가끔은 저는 워낙 이 때 미는 거 좋아해서 목욕탕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이제 몸을 좀 불리고 그런 다음 세신 싹 받고 네, 편안하게 나만을 위한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해주면은 진짜 힐링 되잖아요. 별거 아닌 거에도. 우리 4193님도 오랜만에 시원하게 이제 세신 받고 바나나 우유 하나에 이렇게 행복하다고 진짜. 아우 너무 귀여우셔. 잘하셨어요. 아주 그냥 개운하시겠네. 8502님. 남들은 대체 휴일이라 쉬는데 저는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카페 나와서 일하는 중이에요. 유유. 다들 여유롭게 수다 떠는 모습 부럽지만 빗띠 목소리 들으며 마인드 컨트롤 하는 중입니다. 오.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으면은 예, 이렇게 카페에 나와서 일하고 있는 8502님 진짜 리스펙. 예. 왜냐면 아, 나 내일 중요한 미팅 있는데 아, 나 너무 하기 싫다. 아, 막 이렇게 미루잖아요. 그러면은 마음만 불편하고 예, 내일 미팅 가서 혹시나 잘못되면 나를 얼마나 탓하겠어요. 근데 지금 딱 남들 막 노는 거 부럽지만 나는 내일을 준비한다. 얼마나 멋져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8502님을 멋있다고 생각하고 부러워할 거예요. 진짜 확실합니다. 1367님. 연휴 마지막 날이라 냉장고에 있던 반찬들 대형 양푼에 모두 쏟아놓고 쓱쓱 비벼 먹었습니다. 역시 연휴 끝자락 마무리는 비빔밥 국룰 아닙니까? 속이다 시원합니다. 아, 맛있겠다. 네. 잘하셨네요. 냉장고 털이 하셨군요. 예, 연휴부터 이제 이 쌓였던 명절부터 있었던 그 반찬들 싹싹 얼마나 맛있어요.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진짜 그냥 밥이랑 반찬만 다 넣고 고추장 비벼 먹어도 얼마나 맛있었어요. 이 대형 양푼에 먹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잘하셨네요. 자, 3세판 퀴즈 잠시 후에 함께합니다. 저희 모든 코너들 중에 선물 가장 많이 드리는 시간이니까 꼭 함께해 주세요. 선물 많이 받아가시고요. 이승기, 김연아가 함께 부른 스마일보이 그리고 FT아일랜드의 뷰티풀

휴일에 하면 더 즐겁다. 짜릿한 승부로 도파민 풀 충전. 3세판 퀴즈. 주시엠 뮤직의 선물 창고가 가장 활짝 열리는 시간입니다. 휴일에 함께하면 더 즐거운 3세판 퀴즈 문을 열었어요. 자, 말 그대로 세 번의 퀴즈 준비했고요. 세 가지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한 선물은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크림이에요.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2011년 10월 5일은 사과 회사를 만든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난 날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잡스가 좋아하는 10장의 앨범이라는 기사를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사용했던 음악들을 토대로 만든 목록이었어요. 이 목록에는 그룹 피터 폴 앤 메리 있었는데요.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스티브 잡스와 피터 폴 앤 메리는 모두 미국 사람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크림 보내드립니다. 자, 이쪽으로 보내시면 돼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053이나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 드려요. Childish Gambino의 This is America, 그리고 알리시아 키스예요. Empire State of Mind.

CPBS 라디오 2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월요일에 도파민 터지는 코너 3세판 퀴즈 함께하고 계세요. 자, 스티브 잡스와 피터 폴 앤 메리는 모두 미국 사람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문제였는데요. 이 노래 힌트가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죠? 네. This is America 들려드렸고요. 그리고 뉴욕에 있는 빌딩, 유명한 빌딩 있잖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네, 그래서 이렇게 This is America, Childish Gambino의 노래, Empire State of Mind, 알리샤 키스 노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정답은 O였어요. 스티브 잡스와 피터 폴 앤 메리 모두 다 미국인이에요. 특히나 스티브 잡스는 태어나자마자 입양됐는데요. 생물학적 아버지는 시리아 출신이었지만 미국에서 양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어요. 대학을 중퇴했잖아요. 그때 들었던 캘리그라피 수업이 훗날에 이 맥킨땡땡의 글꼴 디자인에 영향을 줬다 그러네요. 보면은 인생의 점들은 그때는 이렇게 연결돼 보이지 않는데 지나고 나면은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정답은 오!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4007님, 아이 모르겠다 찍어요 오! 1781님, 4명 다 모두 미국인은 아닐 것 같아요. 예, 문제 느낌상 저는 X. 2101님, 옆에서 엄마가 오라고 빨리 보내래요. 1986님, 아 스티브 잡스가 미국인이었나? 가물가물한데. 찍어봅니다. 오! 자,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서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1986님. 가물가물하지만 찍어보신. 축하드립니다.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크림 보내드릴게요.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예민한 피부도 오케이 나노폴리 비누 드리는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자, 찍기 실력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도 아주 바쁜 우리 AI 방글이 만나볼게요. 오늘은요, AI 방글이에게 결혼식장을 고를 때 음식의 맛이 중요한지, 주차가 중요한지, 아, 둘 다 중요한데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하나를 고르라고 할 거예요. 자, 여러분은 AI 방글이가 오늘 음식의 맛과 주차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은지 보내주시면 돼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053이나 CP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빵, 빵톡으로 지금 음식의 맛 그리고 주차, 네, 이렇게 음식 혹은 주차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자, 노래 또 공평하게 듣고 오겠습니다.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그리고 혜은이의 띠띠빵빵.

0: 띠띠 띠띠 빵빵 너무 신나요.
1: 자, 이제 AI 방글이 모셔볼게요. 안녕 방글아. 10월이라 그런지 요즘 결혼식이 많은 것 같아. 사람들이 결혼식에 대해서도 AI한테 많이 물어봐?
2: 가을과 추석 시즌을 맞아 결혼식 관련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축의금 액수. 관계와 참석 여부에 따른 적정 축의금 기준. 2. 하객 복장, 가을 하객록 추첨 및 착장 매너 확인. 3. 축하 메시지, 상황과 대상에 맞는 축하 문구 작성. 4. 축사 및 대본, 부모님 축사, 친구 축사, 사회자 대본 작성. 5. 결혼 준비, D-Day별 준비 체크리스트 및 스케줄 정리. 6. 현실적

0: 조언, 결혼 전 나눌 가치관 및 재정 대화 주제 추천, 필요하신 결혼식 관련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1: 어쩐지 하객룩 이거 진짜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가장 고민되는 거는 아마 요즘 가장 적정 수준의 축의금 액수가 얼마일까 하는 게 가장 궁금하거든? 얼마 정도 될까?
0: 식대 상승 평균 6만 물결표 8만 원으로 최근 축의금 기준이 크게 올랐습니다. 핵심 공식은 불참 시 5만 원, 참석 시 10만 원 이상입니다. 1. 가끔 연락 불참 5만 원. 2. 일반 지인 직장 동료 참석 10만 원 가장 보편적. 3. 친한 지인 친구 15만 물결표 20만 원. 4. 절친한 사이 20만 물결표 30만 원 이상. 5. 동반 참석 2인 15만 물결표 20만 원 이상 식대 감안. 6. 호텔 예식 10만 물결표 15만 원 이상. 7. 기본 원칙. 내가 받은 금액이 있다면 똑같이 돌려주기.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금액이나 매너가 궁금하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1: 와, 기본적으로 축의금 액수가 좀 올랐네.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또 뭘 많이 물어본다고 했잖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건 어떤 거야?
0: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비 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혼집 및 예산. 신혼집 마련 대출과 전체 결혼 예산 조율. 2. 웨딩홀 및 수드매. 원하는 날짜 식대 맞추기 및 추가금 부담. 3. 하객수 및 청첩장. 보증인원 산정과 청첩장 모임 대상 결정. 4. 양가 이견 조율. 예단 예물 및 절차에 대한 양가 입장 차이. 5. 준비 중 갈등. 의견 대립으로 인한 부부 및 양가 부모님과의 마찰.
1: 그러네. 아무래도 조율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고 하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예산이야, 그치? 스드메 오랜만에 들어봤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자, 그럼 결혼식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음식의 맛과 주차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
0: 저는 둘 중 하나를 꼽자면 음식 맛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 하객의 기억. 주차가 다소 불편해도 식사가 맛있으면 만족스러운 결혼식으로 기억됩니다. 2. 감사의 전달. 멀리서 와준 하객에게 대접하는 정성의 핵심은 결국 맛있는 한 끼입니다. 3. 대한 유무. 주차는 대중교통 이용이나 주변 공영주차장 안내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합니다. 4. 결혼식 평가. 하객들이 돌아가는 길에 나누는 첫마디는 대부분 오늘 밤 맛있었어입니다.
1: 맞아. 진짜 생각해보니까 결혼식 다녀오면은 와 진짜 맛있었어. 오, 그런 말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 맛있는 한 끼 대접을 한다는 그 마음도 참 고맙고 말이야. 자, 그럼 오늘 AI 방글이가 음식 맛을 선택했으니까 같은 선택을 하신 우리 방글이들한테 선물을 드릴게. 오늘도 고생했어. 고마워. 자, 여러분, AI 방글의 선택은 바로 음식 맛이었습니다. 와, 자, 많은 분들이 주차보다는 그래도 음식 맛을 확실히 많이 선택을 하셨네요. 자, 이 중에서 한 분께 나노폴리 비누 드릴 건데요. 바로 1994님께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샵 1053번으로 주소 성함 보내주세요. 3세판 퀴즈 재밌게 즐기고 계세요?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의 선물은 바로 입안 가득 퍼지는 추억의 맛 청춘 누룽지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10월이면 어디선가 늘 들려오는 노래죠? 잠시 감상해 보실게요.

김동규 씨의 대표곡 10월의 어느 멋진 날인데요. 이 노래는 그룹 시크릿 가든이 1995년에 발표한 음악 세레나데 투 스프링의 멜로디에 한경혜 씨가 가사를 붙인 곡이에요. 자,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그룹 시크릿 가든은 어느 나라 뮤지션일까요? 아, 힌트를 드리자면 왠지 고등어가 생각나는 그런 나라예요. 1번 노르웨이, 2번 한국. 1번 노르웨이, 2번 파라과이. 자, 한 분께 고등어랑 먹으면 더 맛있는, 너무 맛있죠? 청춘 누룽지 보내드립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053이나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힌트 노래입니다.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어진 곡 노르웨이 숲에 너는 꽃.

김동규의 10월에 오는 멋진 날에, 그리고 노르웨이 숲 너는 꽃 듣고 왔습니다. 자, 정답 말씀드릴게요. 시크릿 가든은 1번 노르웨이의 뮤지션이었어요. 네, 저희는 진짜 그냥 선물 드리는 방송. 네, 노르웨이 숲의 노래를 힌트로 드렸어요. 알아들으셨죠?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네요. 6105님, 고등어란 힌트에 바로 알았어요. 1번이요. 9854님, 정답 노르웨이. 파라과이 뮤지션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1122님, 1번 찍습니다. 노르웨이. 522 하나님은 시크릿 가든이 노르웨이 뮤지션이었군요. 또 이렇게 하나 배워갑니다 하셨어요. 자, 1번 노르웨이 정답 맞추셔서 청춘 누룽지 가져가실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6105님께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샵 1053번으로 주소 성함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CPBS 라디오 2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월요일 코너 3세판 퀴즈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박혜원이에요. 시든 꽃에 물을 주듯.

박혜원 흰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내일은 여러분의 선곡 센스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주제 선곡 대결 함께하는 날이죠. 내일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할게요. 오늘 끝곡은 며칠 전에 우리 방글이가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김정민의 애인, 이 곡 맞죠? 이 곡 듣고요. 저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3: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4: 하느님 감사합니다.
2: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오래 기다리셨죠? 매일 듣는 기쁜 소식, CPBC 라디오의 빵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새로운 빵이와 함께라면 안정적인 온에어로 편안한 청취, 더 잘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빵톡으로 DJ들과 소통하는 재미까지. 한눈에 보는 편성표는 기본, 실시간 선곡표뿐만 아니라 AOD까지. 듣던 곳에서 언제든 이어듣고 다시 듣고 싶은 방송은 반복해서 즐겨보세요.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5번, 나는 포도나무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10월의 첫 월요일 대체 휴일을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모처럼 아무 계획 없이 느긋한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시겠네요. 어느새 들녘은 가을빛이 물들어갑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황금빛 벼 이삭을 바라보면 참 신기하지요. 봄부터 여름까지 꼿꼿하게 하늘을 향하던 벼가 이제는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다 연글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가을 들녘이 가르쳐주는 삶의 모습도 돌아보게 하는데요. 가을은 또 책 읽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시원한 바람 한 줄기, 따뜻한 차 한 잔, 마음을 머물게 하는 책 속의 문장들이 긴 연휴를 조금은 깊어지게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책장을 넘기듯 우리 마음의 페이지도 천천히 넘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나는 무엇으로 마음을 채워가고 있을까요?

0: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네, 오늘 첫 곡으로 김태진 신부가 부른 십자가 성지의 가을 듣고 왔습니다. 예, 오늘 같은 연휴 동안에는 책 한 권 펼쳐서 읽다 보면 참 이상하죠. 같은 책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들어오는 문장이 달라지거든요. 예전에는 지나쳤던 한 문장이 문득 마음에 걸리는 순간 말입니다. 벼이삭처럼 고개를 숙이는 건 인생도 참 비슷하죠. 젊은 때는 자꾸 위를 바라보고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애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죠. 많이 가진 사람이 풍요로운 게 아니라 잘 익은 사람이 풍요로운 것이라는 걸요. 여러분의 마음에 남은 한 문장 오솔길에서 오늘 나눠볼까요? 누군가에게는 좋은 가을 선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마음의 갈피에 남겨진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이 하나 와 있는데요. 볼까요? 2255님, 시간이 참 빠르네요. 벌써 10월이라니요. 2026년도 이제 두 달 남았고, 마음은 허전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나마 좀 느긋하게 가질 수 있는 걸까? 살짝 고민됩니다. 하셨네요. 제 마음이나 똑같네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지? 벌써 10월, 정말 두 달밖에 안 남았구나 생각을 하니까 왠지 인간적으로는 뭔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고 하려고 했던 어떤 결심도 제대로 실천도 못했고 근데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못한 거, 부족한 것만 바라보지 않으시고 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또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려고 했고 또 이웃을 향해서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또 격려해주고 그런 마음을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 255님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남은 두 달 또 아주 벼이삭 마냥 옹골차게 잘 익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함께 할게요. 예,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추준호 노래입니다. 발자국.

추준호의 발자국 듣고 왔습니다. 와, 오랜만에 우리 추준호 형제님 노래 들으니까 마음이 상큼 심쿵해지네요. 이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 잘 들었습니다. 1625님, 네, 오셨네요. 시원해진 바람이 너무 좋은 요즘입니다. 날씨 그 자체로 위로를 받아요. 마냥 걷기만 해도 행복감이 차오르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자연이 망가져 가고 있다는 게 정말 걱정입니다. 하셨어요. 예, 뭐, 날씨 즐기는 마음이야 다 똑같겠지만, 마지막 문장이 참 저도 마음이 씁쓸해지면서 좀 약간은 슬퍼지죠? 아, 이게 다 우리 탓인데, 그렇죠. 자연이 많이 망가지는 건, 이게 뭐 조금씩 조금씩 망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정말 큰 사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대홍수, 지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지고 또 농산물 안 해도 우리가 뿌려진 뭐 많은 그런 것들이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 속에서 좋은 날씨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나만이라도 나부터라도 네, 쓰레기 정리 잘하고 환경 정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서지수 요세피나 자매님 기도 만나봅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저 지수 요세피나입니다. 좋은 소식 두 가지 올립니다. 첫 번째는 1학기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합니다. 선서식 후 방학하고 나서는 곧 임상실습을 나가는데 임상실습을 과연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이 힘든 과정 안에서 잘 이겨냈구나 하고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서지수 요세피나 자매님 반가워요. 이렇게 목소리로 또 음성기도 신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일 먼저 1학기 성적이 많이 올랐다는 기쁜 소식. 정말 축하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또 전했군요. 사실 그 열매를 맺기까지 가장 애쓴 사람은 요세피나 자매님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수고하셨을까요? 전에는, 아유, 힘들어요, 수녀님. 기도해 주세요. 했었는데, 그래도 이만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일 드디어 나이팅게일 선서식 하셨겠네요. 와, 참 특별한 날이죠. 옛날에 같으면 정말 하얀 간호사 캡을 쓰고, 뭐, 그렇게 복장도 그렇게 간호사 옷 입고, 그게 참 부러웠댔는데, 뭐, 10월 1일 그렇게 했나요? 저희 수녀님께 여쭤봤더니, 요즘엔 좀 간소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배운 걸 마음에 품고 또 앞으로 환자들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순간이니까요. 예, 임상 실습도 앞두고 걱정되는 마음 뭐 당연하죠. 뭐 그냥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또 다루는 일이기도 하고요. 아픈 사람 또 곁에 가서 잘 돌봐드려야 하고 적절한 치료 맞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건뭐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세피나 자매님, 여기까지 이미 잘 걸어왔습니다. 예, 힘든 과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잘 걸어왔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큰 힘이고 은총이에요. 앞으로 실습하면서 서툴고 당황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너무 자신에 대해서 나무라지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한 나이팅게일은 없어요. 배우고 실수하고 다시 배우면서 조금씩 좋은 간호사가 되어가는 것이겠죠? 선서식 하면서 앞으로 잘해야지 하는 뭐 그런 큰 부담보다, 여기까지 잘해왔구나. 그리고 이제 또한 걸음 내딛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꼭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요세피나 자매님의 앞날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환자들에게는 따뜻한 손길로 위로를 건네는 간호사가 되도록 잠시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기도 응원해드립니다. 주님, 지수 요세피나 자매님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당신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걸어온 자매에게 먼저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1학기 좋은 결실을 맺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이팅게일 선서식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잘 했으리라 믿어봅니다. 이제 시작될 임상 실습 앞에서 혹시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올 때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먼저 품게 해주소서. 환자를 대할 때에는 정확한 지식과 기술뿐 아니라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따뜻한 눈과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랑도 허락해 주소서. 혹시 서툴고 실수하는 날이 오더라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순간을 배움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며 조금씩 성장하게 해 주소서. 주님, 요세피나 자매님이 훗날 자신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나 정말 힘든 과정도 잘 이겨냈구나 하고 미소 지을 수 있도록 그 길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소서. 아멘. 예, 박세환, 석소영이 부릅니다. 잘해왔구나.

면 되겠습니다. 예, 스텔라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신 건데요. 세실리아 수녀님, 프란치스코가 많이 아픕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아이고, 어쩌나요?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는데 많이 아프시다니까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네. 병원 치료를 어떻게 어디까지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지만 네, 치유의 요청을 꼭 청해 보시고 그리고 성모님 네, 이제 묵주의 기도 성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전구를 청해서 또 은총을 받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저도 꼭 프란치스코 형제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오가니 김유림님, 네. 모든 게 축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복선언, 행복하여라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권유대로 항상 행복하고 싶어요. 예, 뭐, 맨날 행복하고 싶죠. 모두가 다. 근데 그 행복이 자,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는 때가 많이 오죠. 아, 아침에, 저도 그래요. 아침에 묵상을 잘하고, 또 식사도 잘 했는데, 뒤돌아서서 딱, 어느 수녀님이 모진 어떤 송곳 같은 말 한마디를 탁 던졌을 때, 아침에 먹었던 그 행복이 어느새 다 날아가 버리고, 와, 너무 씁쓸하고 속상한 때 있어요. 근데요. 생각해보면, 그건 그냥 잠시뿐이에요.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마음을 비우고 있을 때에는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주님의 또 위로를 받게 되죠.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저는 자주 제가 묵상을 하는데요.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노라. 파란 풀밭에 나를 이몸 뉘어주시고. 와, 그걸 묵상하면서, 아이, 좀 힘들었어도,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또 편하게, 내적으로, 외적으로도 도와주시겠지 하면서 의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참된 행복을 그냥 겉핥기로 읽지 마시고 꼼꼼히 읽으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긴 기도,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풍요로운 들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과 비바람을 견디어낸 비어 이삭이 알이 찰수록 고개를 숙이듯 저희도 살아오며 얻은 것과 배운 것이 많아질수록 더욱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올 한 해 저희 마음에 무엇이 자라고 무엇이 익어가고 있는지 조용히 돌아보게 하소서. 기쁨만 아니라 아픔도,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만남뿐 아니라 이별까지도 저희의 삶을 더욱 깊게 익혀가는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하소서. 다쳤던 마음 조금씩 내려놓게 하시고 미처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에게는 고마운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받은 사랑을 다시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계절을 함께 걸어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의 삶을 아름답게 익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빕나이다.

이노주 사가 부른 예수 듣고 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카톨릭 평화 방송 라디오 앱 CPBC 방으로 들어오십시오. 8828님 문자가 남겨졌네요. 수녀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지인이 하는 작은 미술 전시회에 갔었는데요. 전시장 창을 내다보니 맞은편에 성당이 있더라고요. 제가 주일미사도 뭐 자주 빼먹고 하는 열심한 신자가 아닌데도 참 반갑더라고요. 대로변 근처 작은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성당은 그 자체로 뭔가 위안을 주는 게이 느낌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참 좋았습니다. 네. 하느님께서 우리 8828님을 미술 전시회 보라고 또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우연치 않게 창문을 통해서 주님을 더 생각하라고, 나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눈을 열어 주셨네요. 그러면 그 자체가 위안을 주는다고 하셨는데, 그 위안을 더 구체적으로 은총을 받으시러 성당을 가셔야죠. 안 그럴까요? 미사하시고 더 센 은총을 받으시러 가셔야죠. 네, 그러면 더큰 은총과 함께 더큰 위로와 사랑을 주님께서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큰 사인인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 세실리아님께서, 수녀님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저에게 휴식과 편안을 주십니다. 와, 저에게도 또 너무나 편안함과 위로를 주네요. 아, 지난 여름 너무 덥고 힘들었는데, 아, 이 가을에는 좀 괜찮나 하는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또 따뜻한 목소리라고 하니까, 아, 제 목소리에 한번더 재방송 때 그런가 하고 들어봐야 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며칠 전 청계천을 걷다가 재미있는 풍경을 만났습니다. 흐르는 물에 발을 살짝 담그고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외국인이 있더군요. 아니, 저분은 한국에 관광을 와서 명소를 구경하는 대신 청계천 물에 발 담그고 책을 읽고 있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그 모습을 찍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외국인을 찍고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찍고, 어쩌면 그날 청계천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책을 읽고 있던 그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멋진 모습이었어요. 여행을 왔다고 해서 꼭 바쁘게 돌아다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꼭 무언가를 많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니죠.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고 책장을 천천히 넘기는 것, 어쩌면 휴식을 제대로 누리는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싶었어요. 인생이라는 물은 어차피 계속 흘러가니까요. 오늘은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하느님께서 주신 이 하루도 그렇게 천천히 음미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가을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죠. 고개 숙인 벼이삭도 만나고 책한 권에 여유도 만나고 청계천 물에 발을 담그고 책을 읽던 외국인도 만났네요. 혹시 청계천에 가셔서 책을 읽으실 분 계시나요? 저도 따라가고 싶은데요. 그런데 저는 양말 젖는 게 걱정이 되네요. 그쵸? 예, 오늘은 참 즐거운 하루였네요. 저도 끝곡으로 더 프레젠트의 그분의 빛은 나의 창문을 넘어 남겨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금 에밀리아나, 저는 성바오로 딸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27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원평성당 보좌 성정엽 씨.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율법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0: 몇 해 전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 성지순례를 하면서 황경한의 묘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다시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 차로도 한참을 더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바닷가 끝자락이었습니다. 황경한은 황사영 알렉시오와 정난주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신유박해 때 아버지는 처형되고 어머니는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당시에 두 살이었던 황경환도 추자도로 유배의 길에 올랐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정난주는 아들이 평생 노비로 살게 할 수 없어 추자도에 아이를 남겨두었고 그곳의 한 집안에서 거두어져 자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알고 묘 앞에 서니 외로움이라는 말과 간절함이라는 말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섬에 살아야 했던 한 아이의 삶, 더욱이 그 묘 너머로는 어머니가 유배되어 살았던 제주도가 보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부모님과 함께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사제도 레위인도 쓰러진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인만이 달랐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복음을 다시 보면 세 사람 모두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거리를 누가 좁혔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황경안의 묘까지 갔던 기억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바다를 건너고 다시 길을 달려야 닿을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사람의 외로움도 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야 그 사람이 왜 힘든지, 왜 아파하고 있는지, 왜 말 못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쪽으로 조금 움직여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바로 그 거리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너의 이웃이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고 물으십니다. 내 주변에 누가 이웃인가를 따지는 것보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말씀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던 한 사람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질 때 복음이 말하는 사랑도 시작됩니다.
1: 연중제 27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원평성당 보좌 성정엽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성정엽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협찬입니다.

0: CPBC FM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강철을 더 강하게 만들어보자. 철강업계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요. 더 강한 강철을 만들기에 늘 도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바다를 지키는 함정용 신소재 철강은 상당히 단단해야 하죠. 그런데 단단한 것만 또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연신률을 높여야 한다는데 여기에서 연신률은 강철이 끊어지기 전까지 얼마나 길게 늘어날 수 있느냐를 의미한다고요. 현재 35%까지 개발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00cm라고 하면 끊어지기 전까지 35cm까지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 충격 흡수율은 50%까지 높였다고 합니다. 단단하고 유연하고 충격을 잘 흡수하고 그래야 함정의 성능이 월등해지는 것이겠죠. 보통 나라를 배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국가라는 배를 타고 국민이라는 선원들이 움직여 가는데요. 우리나라는 참 역사 깊은 배입니다. 오늘은 개천절 대체 휴일입니다.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에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건국연도로 계산하면 2026년의 개천절은 약 4359주년입니다. 4000년 넘는 역사를 따라 여기까지 한 배를 타고 온 우리가 앞으로 더 단단하고 더 유연하고 충격 앞에서도 서로를 지켜낼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대체 휴일 덕분에 연휴가 된 오늘 두근두근 설레이셨을까요?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트와이스 치어업 듣고 왔습니다. 고조선의 역사를 떠올려 보면요. 참 긴 시간입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이 터전에서 서로를 지키고 또 서로를 살피며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더 넓은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오늘에도 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어떤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9087님께서는 특별한 이 개천절 연휴를 계획하셨었거든요. 문자 보내주셨었는데요. 개천절 연휴에 오랜만에 가족들과 가을나들이 갑니다. 바쁘다는 핑계 댔었는데 이번에는 마음 먹고 아이들과 부모님까지 모시고 경주로 가기로 했습니다. 불국사에 들러 천천히 가을 풍경 보고 첨성대 주변 핑크뮬리아 코스모스도 구경하고 황리단길에서는 맛있는 것도 하나씩 사 먹으려고요. 특히 아버지가 경주까지 갔으면 옛날 수학여행 생각나겠다며 벌써부터 좋아하시네요. 걷다가 힘들면 잠깐 쉬어가고 맛있는 것 앞에서는 서로 한 입씩 나눠 먹으면서 가족끼리 가을을 오래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경주는 진짜 볼거리도 많고 뭐 맛있는 음식도 많고요. 경주의 그 물회집도 유명하고 맛있는 어탕집도 있고 그렇잖아요. 가을 여행 가족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어디든 좋은 가을 나들이가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행복한 연휴 보내셨기를 바라면서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라 시작해봅니다. 코너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대뜸 퀴즈로 내니까요.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월요일 코너 짧은 라디오 AI 뮤직 드라마 기적인가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담아서 드라마도 만들고 찰떡같이 어울리는 AI 음악도 넣어서 짧은 라디오 뮤직 드라마 만들어드립니다. 일상 속 소소한 기적같은 이야기들 전해드릴 건데요. 뮤지컬 배우 박상웅 씨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5C도 있으니까요. 1시간 꽉 채워서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모두 모두 문자번호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이곳으로 보내주시거나 CPBC 빵 통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대구 CPBC 청취 인증 이벤트 30주년 이벤트는 계속된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요 실시간 생방송으로 듣고 보고 있다는 사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건데요. 라디오를 듣고 계시다면 라디오 주파수와 방송을 듣고 계신 시간이 나오도록 사진 찍어 보내주시고요. CPBC 빵통에 듣고 계시다면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역시 방송 시간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다 하는 모든 인증샷들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기간은 10월 15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해뜸 퀴즈. 뜸들이지 말고 도전하세요. 대구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바로 대뜸내는 대뜸 퀴즈 시간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이 대구가요,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나온 시간은 늘 그립잖아요. 사라지거나 변화하는 이곳의 장소와 풍경을 기록하고 다시 상상하는 전시가 대구 북구 청문당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청문당은 북구 삼격동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아카이빙전, 환상 이것 박람회, 이것을 구성하는 장소, 사람, 일상의 풍경을 청년 예술가와 기획자의 시선으로 담아낸 전시회입니다. 산격 3동, 칠성동, 북성로, 대명동, 지산 1동 등에서 수집한 구술 자료, 또 영상 등도 전시하고요. 관람객들이 이것의 냄새와 소리, 사라진 가게, 오래된 간판 등으로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전시도 마련돼 있다고 하네요. 재밌겠다, 그쵸? 일정한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흔히 농촌에 대비되는 의미로 쓰입니다. 과연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도시, 2번 어촌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도시일까요? 어촌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를 생각해보면 정답이 나오겠죠? 힌트송은 오늘의 정답이 들어가 있는 곡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에이트의 달콤한 나의 이곳 듣고 올게요.

에이트의 달콤한 나의 이곳 듣고 왔습니다. 자, 이곳. 이곳이 어디일까요? 대구 북구에서는 북구의 옛날 모습,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의 모습을 청년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이곳에 대한 힌트를 드리면요. 예전 가수 중에 이것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한 송이 장미를 종이에 곱게 싸서 이 노래 다들 아시죠? 이거 리메이크 되기도 해서 또 다른 가수가 부르기도 했는데 달빛 창가에서 라는 노래를 불렀죠. 신해철 노래 가운데도요. 이것인도 있습니다. 땡땡인이라고 하는 노래 제목도 있고 아, 이 가사를 보면 이곳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이런 모습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사를 좀 들려드려 볼까요? 아침엔 우유 한 잔, 점심엔 패스트푸드, 쫓기는 사람처럼 시계반을 보면서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 경적 소리, 어깨를 늘어뜨린 학생들 모두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손을 내밀어 악수하지만 가슴 속에는 모두 다른 마음, 각자 걸어가고 있는 거야. 아무런 말 없이 어디로 가는가? 라는 가사의 신해철의 오늘의 정답인 땡땡인입니다. 이 노래가 1992년에 발표가 됐더라고요. 92년도에 이곳을 살아가는 모습이나 지금 2026년에 이곳을 살아가는 모습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아침엔 우유 한 잔 대신 요즘엔 아침엔 아이스 아메리카노, 점심엔 패스트푸드 대신 뭐 점심에는 베이글 이런 걸로 바뀌었을지언정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흔히 이곳을 사는 게 삭막하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는 바쁘게 돌아가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은 도시, 2번은 어촌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잠깐 들려드렸던 노래를 힌트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듣고 정답 발표로 돌아올 건데요. 이곳 아이들, 오늘의 정답인 가수 이름에 들어가 있어요. 이곳 아이들이 부른 달빛 창가에서 듣고 올게요.

0: 도시 아이들의 달빛 창가에서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 정답은요. 바로 도시였습니다. 대구의 청년 예술가들이 변화하는 이 도시의 모습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아카이빙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기획 전시, 아카이빙 전, 환상도시 박람회입니다. 대구와 주변 지역에서 수집한 도시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전시가 될 텐데요. 10월 24일까지 청문당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관람과 프로그램 참여는 무료입니다. 1월 공휴일은 휴관이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라고 하니까요. 환상적으로 재해석된 대구의 과거 시간을 만나러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짧은 라디오 AI 뮤직 드라마
1: 기적인가요?
0: 기적을 믿어보세요. 기적 같은 순간 드라마로 전해주는 시간 뮤지컬 배우 박상홍 씨 자리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박상홍입니다.
0: 반갑습니다, 상홍씨. 네. 감기는 좀 괜찮아지셨어요?
1: 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0: 또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는 시기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또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이야기해주셨는데 어제가 또 아시안게임 폐막식이었잖아요.
1: 네.
0: 아시안게임 보면서 상홍씨는 좀 기억나는 게임 있으셨나요?
1: 펜싱? 이번에도 펜싱. 사실 쉽지 않았는데
0: 맞아요.
1: 결승전을 보면서 좀 감동을 받았던 것 같고 뭐 여자, 남자 둘 다 그렇죠.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0: 네.
1: 뭐 결과가 어떻게 됐든 정말 너무 그 선수들의 그런 노고가 잘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0: 맞아요. 안세영 선수도 진짜 멋진 경기를 네. 해줬고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경기인데 그 4년이 생각보다 빠르게 오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면서 금메달 따고 막 너무 잘하고 막 아니면 역전승을 거두고 네. 이랬을 때는 우리가 막 애국심이 막 가득 차오르잖아요.
1: 네.
0: 뭉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태극기 탁 걸리는 순간에?
1: 그 4년이란 시간이 어떻게 보면 빠른데
0: 네.
1: 이게 되게 사실은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그쵸?
1: 그 노력들이 뭉쳐서 한 순간에 그거를 딱 발휘를 해야 하니까 막 손에 땀도 나고 근데 그 노력한 만큼 결과를 딱 이루는 그 표정들을 보면 아 정말
0: 멋지다.
1: 이게 드라마다라는 생각이
0: 이게 드라마다.
1: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이게 기적이다.
1: 네.
0: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게 되는데 그런 거 보면서 막 우리나라 진짜 잘한다, 멋있다 이런 마음을 국제 경기에서도 느끼지만 왜 해외 여행 갈 때도 느껴지잖아요.
1: 네.
0: 오늘 이야기가 딱 그런 이야기입니다.
1: 맞습니다. 오늘은 9290님의 사연으로 드라마를 만들어 봤는데요.
0: 네.
1: 오늘 사연도 해외 나갔다가 제대로 어깨가 으쓱해졌다는 사연인데요. 다들 기대되시죠?
0: 저희 그러면 기적사연 AI 담아 만든 드라마 함께 만나볼까요?

0: 아주 지친 날이었습니다. 터덜터덜. 이곳은 터키. 첫 배낭여행으로 여자 둘이서 여행을 나선 길이었습니다. 있잖아. 여기에 버스 오는 거 맞아?
1: 여기 버스 온다고 여행책에 여기 적혀 있는데. 잠깐 여기가 아닌가?
0: 한번 다시 봐봐.
1: 잠깐만. 여기 책을 뒀었는데.
0: 어?
1: 야, 나 가방에 여행책이 없어.
0: 어? 뭐? 여기 사람도 많이 없는데 어쩌려고 그래. 인터넷 전파도 잘 안 터지고 사람도 많이 없는 곳. 바위 계곡이 좋다는 말에 무작정 나섰던 길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무모해도 그렇게 무모할 수가 없었네요. 잠깐. 일단 우리 생각을 해보자. 인터넷이 되는 곳부터 건물이 많은 곳, 건물 많은 곳 그 마을부터 한번 찾아가 보자.
1: 그럼 내가 책을
0: 책을.
1: 책이 어디? 나 아까 오기 전에 그 택시 타기 전에 말이야. 그 슈퍼마켓 물건 위에 그냥 두고왔네.
0: 잠깐 거기 놓은 거야?
1: 정신머리 진짜. 나 정말 정신 없지 않아?
0: 진짜
1: 한심하다 진짜. 나
0: 미나야, 생각을 좀 해야지 생각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실수한 거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보자.
1: 그럼 일단 걸어볼까?
0: 어?
1: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버스가 보일 테고 아니면 뭐 차라도 오지 않을까?
0: 버스는 올 생각을 하지도 않고 차도 인적도 드문 길이었습니다.

0: 우리가 바위계곡으로 오는 길에 택시를 타고 올라왔던 그 길로 무작정 걸었습니다. 걷다 보면 길이 나오겠지. 아, 길을 걷고 있지만 길을 모르겠는 이 상황도 지나가겠지. 그런데 불안한 마음은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와, 차다! 트럭이야! 우리 좀 태워달라고 할까?
1: 야, 그래도 좀
0: 어?
1: 그건 그런데.
0: 아, 그래도 있어 봐봐. 아,
1: Hello! 야,
0: Here!
1: 아, 참.
0: 다행인 건지, 아니, 다행인 게 맞긴 한 건지. 어쨌든 그 트럭 운전자가 우리 곁에 섰습니다. 운전석 옆에 딱두 자리가 비어 있었고요. 운전석 뒤로 또 있는 좌석에는 남자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자까지 남자 4명이 타고 있는 트럭.
1: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0: 어?
1: 아니, 아무리 차가 없어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0: 야, 지금 언제까지 걸어 답답한 상황인데 이 차라도 타는 게 맞지?
1: 야, 근데 뭘 믿고? 이건 아니지.
0: 그 와중에 운전석과 뒷좌석을 훑어봤습니다. 그 와중에도 터키 남자는요, 잘생겼더군요. 농사 짓는 사람도 장동건이더라고요. 그 잘생긴 터키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이죠?
0: 안녕하세요. 와, 한국말 하시네요. 한국
1: 여기
0: 사람입니다.
1: 차잘안 와요. 타세요. 이 터미널까지 데려다 줄게요.
0: 차에는 비틀스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노래에 흘린 듯이 트럭 앞좌석에 친구와 올라탔습니다.
1: 저 K-pop, K-드라마 너무 좋아해요. 한국어만 공부하고 우리 형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0: 보태지 않고, 와, 진짜 저보다 말더 잘하시네요. 와, 대박, 대박!
1: 대박이요? 대박!
0: 대박! 대박! 무사히 우리는 터미널에 닿았습니다. 우리는 이번 일로 뼈저리게 두 개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무모하게 여행하지 말 것. 두 번째, 우리 K문화의 파워는 대단하다. 이렇게 기적처럼 첫 배낭여행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답니다.

0: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좀 위험한 네. 그런 사연이었는데요. 네. 사연부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9290님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기적인가 방송을 듣다 보니 제가 첫 배낭여행을 갔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첫 배낭여행으로 친구와 터키를 갔는데 유명한 곳은 아닌데 아름답다고 현지인들이 말하는 바위 계곡이 있더라고요. 많이 알려진 것보다는 또 그런 숨은 핫플이 가고 싶었던 우리 택시를 타고 바위 계곡으로 갔는데 돌아오는 것을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여행책까지 잃어버리고 인터넷도 터지지 않은 외진 길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막막한 마음으로 터미널을 찾아 무작정 걷는데 다행히 트럭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남자 4명이 탄 트럭을 선뜻 타기도 겁이 나 망설이던 순간 운전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이죠? 한국말을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트럭 안에서 흘러나오던 BTS 노래였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 드라마와 K-POP을 좋아해 한국어까지 공부하고 있던 터키 청년이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무사히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터키의 길에서 만난 익숙한 노래 한 곡. 그날 우리에게 K-POP은 정말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근데 정말 이 해외여행에서 위험한 상황을 만나는 일이 많잖아요. 변수가 네, 많으니까.
1: 요즘에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 낯선 터키에서 한국어를 하는 터키 사람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근데 그 사람이 위험하지 않은 사람인 네. 정말 호의가 있었던 사람인 확률이 이게 기적 아닐까요?
1: 네. 이게 참 저희 친형이 이제 저번 주에 이제 그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네. 형수님이 네.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다가 네. 실수로 이 바지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흘린 거예요. 오. 근데 사실 유럽은 뭐
0: 그렇죠.
1: 잃어버렸다 하면 사실 많고. 이제 못 찾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사실 잃어버린 사람 잘못
0: 그렇죠.
1: 그리고 훔쳐진 사람 잘못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좀 뭔가 물건에 대해서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디 한 50m 거리에서 어떤 여성분이 이 핸드폰 누구 거냐고 막 소리를 하면서 누구 이거 핸드폰 주인 있어요? 주인 있어요?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0: 너무 근데, 고맙다.
1: 네, 근데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형수님 핸드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라고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0: 이렇게 핸드폰을 찾은 기적 같은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
1: 어머, 그러니까요.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진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만나면서 감사하다 이런 네.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오늘 이 사연에 보내주신 우리 주인공처럼 한국 파워를 좀 느낄 수 있는, 위상이 달라졌다라는 게 진짜 체감되는 일이 좀 있잖아요.
0: 네. 저는 4년 전인가 이제 영국을 갔었는데 네. 그때 되게 신기했던 게, 영국이 사실 음식이 맛이 없기로 좀 유명하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그런지 이 한국 음식이 되게 전파가 많이 됐을 때였어요. 이제 불닭볶음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한인 마트는 사람이 꽉 차는데
1: 와.
0: 바로 옆에 마트는 다 없는 거예요.
1: 진짜로? 네. 그 꽉 찬데 외국 사람들이 많았나요?
0: 네네. 그리고 핫도그 집이 있었거든요.
1: 네.
0: 핫도그 집은 줄이 엄청 길고
1: 한국식 핫도그?
0: 네네. 그리고 한식집에는 엄청 그 사람이 붐비는 그리고 나머지 영국 이제 식당들은 이제 좀 텅텅 비고 그런 거 보면서 아 역시
1: K파워
0: 네 K푸드 네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끼게 됐고, 그리고 광장 제일 큰 데서 네. 그 제니가
1: 어머 맞아
0: 네 그 광고하는 그 전광판이 엄청 크게 보는데 와 정말 대단하다.
1: 그 애국심에 좀 차오르는 그런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0: 네, 저도 뭐 먼 미래 저기
1: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0: 올릴 수 있는 배우가 돼야겠다라는
1: 그
0: 생각을
1: 영국의
0: 했어요.
1: 영국의 유명한 광장 빅벤이 있는 광장이에요. 거기에 이제 전광판에 막 상홍 씨
0: 좋아요,
1: 얼굴이.
0: 좋아요.
1: 그리고 막 뉴욕 타임스퀘어에.
0: 네, 좋습니다.
1: 기대해 봅니다. 아니, 저 여동생도 지금 영국에 가 있는데 추석이었잖아요, 네, 얼마 전이. 네. 근데 옛날에 우리가 외국에 가서 한국 명절 기간이 되면 고향 생각이 많이 나고 고향 음식이 그리워지고 하지만 먹기는 힘들고 이런 시절이 길었잖아요.
0: 네.
1: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영국에 한국 마트도 있고
0: 네네.
1: 그리고 그 뭐라 그러지? 한국 식당들이 힙한 데가 너무 많대요.
0: 네.
1: 가가지고 거기서 갈비찜이며 전이며 잡채며 이런 거를 배부르게 먹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우리나라의 문화가 진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구나.
0: 네.
1: 이런 생각을 저도 다시 한번 했습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유명한 배우들도
1: 네.
0: 외국 배우들도
1: 맞다.
0: 그 덴마크의 그 배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1: 네.
0: 바베큐 이제 한국식 삼겹살 이렇게 파는 그 집에 오픈런을 해서
1: 어머.
0: 오픈에 도와주면서까지 이렇게 혼자 가서 아침에 고기를 구워 먹고 온다는 그 배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거 보면 역시 참 너무 뿌듯하고
1: 네.
0: 자랑스럽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1: 진짜요.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먹는 것도 그렇고 사실 노래도 그렇고
0: 네.
1: 이런 모든 게 말이 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0: 네.
1: 근데 그 낯선 곳에서도 우리가 다 통하는 게 그게 문화인 것 같고, 오늘 사연 보내주시는 분도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을 만났지만 안심이 됐던 건 BTS 노래가 흘러나왔다는
0: 네.
1: 거,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니까. 그 생각해보면 신앙도 좀 그런 것 같죠?
0: 네, 사실 뭐 어느 성당을 가든 외국이든 뭐 한국이든 사실 전례는 다 똑같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1: 같은
0: 그래도
1: 마음.
0: 지금은 어떤 느낌이 있고 어떤 정도의 이제 예식이다라는 걸 아니까 이 언어는 달라도 그 한 곳에서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이
1: 그렇죠.
0: 모을 수 있는 그런
1: 되게, 안도감?
0: 네, 안도감? 기적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우리가 통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런 걸 또 느끼게 되는 거고, 낯선 길에서 만난 한 곡의 노래처럼 우리가 오늘도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알아보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작은 연결들을 곳곳에 마련해 두시는 건 아닐까 생각을
0: 네.
1: 해봅니다. 상우 씨 오늘 어떠셨어요?
0: 사실 외국에 나가면 위험한 일도 많잖아요.
1: 많아요.
0: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1: 그건 맞아요.
0: 네, 그래서 운이 좋게
1: 함부로 타면 안 돼.
0: 네, 이번 사연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너무 기적을 믿는 것보다는 잘 대비하시는 게
1: 조금은 조심하시는
0: 네, 좋지
1: 게
0: 좋지 않을까. 근데 또 여행하면서 항상 변수는 생기면서 또 기적 같은 일들이
1: 맞아요.
0: 생기잖아요. 그런 거를 또 잘 간직하셔서 이렇게 또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또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우리가 안전을 또 한번 생각해보면서 그 안에 기적 같은 소소한 일상들도 잘 꾸려가보면서 상홍 씨를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상웅 씨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아이유의 좋은 날 듣고 올게요.

오늘의 비타민 5C. 딱 너 같은 딸 낳아라. 사춘기 때요. 이 말을 꽤 많이 들었는데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이 말이 너무 싫은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요, 양심상 착한 딸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뭐 엄마 말을 웬만하면 안 듣고, 늦잠 자기 일수, 꿈은 늦게 꾸고, 공부는 하라는 공부는 덜하고, 이불에서는 더 뒹구르르거리고, 부모님 말씀에는 제가 왜요? 토달고.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청소년기, 사춘기 때의 저를 키우는 일은 좀 많이, 아주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SNS에 한 부모님께서 손주를 돌보다 올린 글을 봤거든요. 이렇게 적어두셨더라고요. 딱 너 같은 딸 낳아라 했더니 상전이 한 명 더 늘었네. 그래도 너 같은 딸 또 낳아봐라. 또 귀하게 키워줄 테다. 이 말이 왜 이렇게 애틋하던지요. 우리도 언젠가 자식에게 같은 말을 하게 되겠죠? 너 같은 딸 아들 낳아봐라. 그래도 내가 또 귀하게 키워줄 테다. 오늘의 비타민 말. 사춘기의 우리도, 지금도 실수투성이인 우리도 또 귀하게 키워줄 테다 하시겠죠? 우린 이런 귀한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비타민 5C에 이어서 양이은 김향기가 함께한 엄마가 딸에게 듣고 왔습니다. 딱너 같은 딸 낳아라. 그말 속에 담긴 부모님의 마음처럼요.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란다.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우리라는 생각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도 행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행복한 연휴가 되길 바라보면서 끝곡으로 박학기의 아름다운 세상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9회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2: 파울!
3: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1: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4: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8: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7: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8: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7: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8: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7: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8: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7: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8: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7: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9: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9번, 하나 되게 하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아멘.

0: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1: 흑표흑 침대 대구 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흑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흑 침대 대구 중구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6: 김준일의 시사천국.

0: 군 면제라는 보상 그거 하나만 보고 뛰었습니다. 이틀 전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축구대표팀 공격수 양민혁 선수가 우승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주장 이기혁은 메달 어떠냐 무겁냐 라는 질문에 갑자기 군대 안 갑니다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19살 대표팀 막내 박승수는 국군 전역모를 쓰고 거수경례하는 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이들의 언행이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저런 정신자세로 태극마크를 달고 있다니 오직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경기를 뛴 거냐 등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어제 이 발언에 대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 국가대표답게 표현의 품위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똥은 병역특례로 뛰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야구, 축구 등 프로 선수들에 대한 병역특례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나경원 의원이 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고 민주당에서도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이 병역 자원 감소 등을 들어 단계적인 축소 개편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일부 선수들의 어리숙한 행동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모 의원의 갈라치기 정치가 참으로 낙득없다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일부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언행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군 장병들이 비무장지대에서 지뢰로 큰 사고를 당한 상황에서 군복무를 기피하는 듯한 모습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터뷰가 세련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개개인이 경기를 뛰는 이유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선수 경력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는 것이 지탄받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와는 별도로 1973년도 이땜 현행예술체육위원 제도는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 3위 이상이나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등이 예술체육위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예술 분야는 국제, 국내 예술경영대 입상자나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은 자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병역자원 부족이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국위선양은 어떻게 볼 것인지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분노는 빼고 차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10월 5일 월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유튜브 창에 김준일의 시사천국 라이브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은 샵 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0: 천국 같은 세상 올 수 있을까?
1: 김준일의 시사천국. 월요일에 정치 길라잡이 삼김천국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김한 한겨레 시사 기자 두 분과 함께 시사현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이게 얼마 만에 삼김인가요?
2: 아, 그래요.
1: 삼김 완정체.
2: 네, 외유를 다녀오셨다는 얘기 듣고 몹시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1: 나만 쓰레기야?
2: 아, 네.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네. 저희 둘은 이 자리를 네. 묵묵히 지키고 있어요.
1: 그 전에는 김한 기자가 또 뭐 개인 사정이지만 아, 빠지기도 네. 하고 그래서
2: 아, 저는 취재차 해외를 갔다 온 거고.
1: 아, 예. 네.
3: 아, 저 혼자 자리 다 지키고
2: 아,
3: 있었네요.
2: 네, 그러네요. 아,
1: 그렇군요. 어쨌든 네. 완전체가 된 네. 삼김 얘기 현안들 해볼 텐데 제가 오늘 오프닝에 네. 했는데 요즘 또 화제와 논란이 있는데. 네. 병역특례제도가 지금 도마에 올랐어요.
2: 제가 이거를 한 십몇 년 전에도 기사를 써본 적이 기억이 나고 예, BTS 예. 때도 써본 기억이 나고 이러는데 결국에는 뭐 이게 어떤 게 정답이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한 것처럼 올림픽은 3위 이내 아시안게임 우승이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3위 이내에 들기는 어려워요. 인기 국위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시안게임에 올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그래서 뭐 일본은 뭐 우리와 같은 수준의 사회냐고는 아니지만 뭐 실업 선수들이 나오고 일본은 또 축구대표팀도 U21로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보다 두 살이 어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서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축구 대표팀에 이까지 겹치면서 이렇게 됐는데 체육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대안이 있었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대회별로 포인트제를 하자. 그래서 뭐 아.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우승하면 5점, 세계 선수권 대회를 우승하면 10점, 그다음에 뭐 유니버시아드를 우승하면 또 몇 점 이런 식으로 해서 누적 포인트제를 해서 어떤 포인트 이상이 되면 이제 군면제를 해주는 뭐 이런 방안을 도입하자라는 대안이 있었고 프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가 지금 이제 뭐 자원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35살 이후에 입대시키는 방안들 예. 뭐 유해 한시적 유해를 시켜주고 그러면 이제 전성기를 보내고 입대하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제도적으로 다 대안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문제는 언제나 이제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예. 잠깐 반짝했다가 이 이슈가 늘 이제 사라지니까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왔던 거죠.
1: 35살에 이등병 되면은 못 버틸 것 같은데 장교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등병이 된다.
2: 네, 이제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15년간 엄청난 부의 축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 어쨌든 사회로부터 그 기한을 한시적으로 유예받고 내가 이제 개인적인 부를 다 축적을 했으니 뭐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자. 그래서 몇몇 유럽에 진출했던 축구 선수들이나 야구 선수들이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35살 이후에 6살 이후에 갈 수 있는 방법. 근데 이제 뭐 그것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뭐 약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화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이게 워낙 예민하고 민감한 이슈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못 건드리는 거죠 아예.
1: 그러니까 뭐 이들이 좀 경솔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네. 군면제를 위해서 이를 악물고 뛴 것도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3: 맞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민한 게 병역과 교육이잖아요. 혹시인데 저는 사실은 국민 형평성, 국민 법감정을 아니 생각을 국민 감정을 생각하면 사실 예외가 없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너무나 빠르게 인구가 줄고 있고 병역 자원이 네.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아까 김한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BTS보다 지금 더 국위 선양을 하는 체육인이 있나? 라고 생각해 보면 그 예외 조항의 조항의 조항을 다 어떻게 만드냐라는 예. 거 생각을 해 보면 저는 국위 선양의 개념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1: 알겠습니다. 예. 예, K-팝 데모넌터스가 국위선양을 더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3: 그렇죠.
1: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정치권에서 조금 차분하게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3: 네.
1: 예, 본격적으로 현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SNS 연일 화제예요. 최근에는 좌아하게라는 특정 커뮤니티 은어를 직접 쓰기도 했고요. 정청래 의원과 만찬 뒷얘기를 본인이 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이제. 뭐 최근에 X에 올린 글들을 보면은 더 소통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예전에 자기가 이렇게 뭐 언론이나 뭐 기득권들한테 탄압을 받을 때 그때 직접 소통을 해서 이렇게 많이 네. 나를 지지해줬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건?
2: 뭐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이런 데서도 드러나는구나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가 많이 달라졌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말하자면 생중계 같은 형식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이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과정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이제 권력이 유지되는 속성이 있는데 이거 이제 공개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그 변화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디어 환경의 변화 실시간으로 온 국민이 다 보고 있는. 그다음에 이제 공보 방식도 많이 달라졌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놓고 보면 민주당 계열 정치인들이 늘 뭔가 이제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이러면 이게 다 운동장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보도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미디어가 되는 방법밖에 없다. 없다. 이런 이제 말하자면 레토릭은 굉장히 오래된 이제 말하자면 민주당의 레토릭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상황 이재명 대통령의 상황을 놓고 보면 뭐가 기울어졌다고 인식하는 거냐 같냐면 유튜브가 기울어졌다라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영 내 빅 채널이 간단하게 말하면 나의 편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뭐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앞선 이제 말하자면 레거시 미디어의 패러다임인 더 많이 스스로 나서야겠다. 뭐 이런 이제 방향성으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던져지는 메시지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진영 내부를 향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지난번 이제 6.3 선거 이후에 이 진영의 어떤 갈라섬 그다음에 이제 진영에 대한 어떤 그 단독의 그 진영을 이제 단속하는 것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뭐 최근에 그러니까 김지용 중수청장 관련해서 개혁은 목표여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당내 강경파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반대하는 강경파들을 지금 겨냥하고 뭐 이런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3: 그렇죠. 그래서 친명계에서는 사실 제가 오늘 이거 관련해 전화를 좀 돌려봤는데 강경파라고 표현하지 말래요.
2: 네, 요새.
3: 강경 소수파나 억지파라고 표현하라고 하더라고요.
1: 억지파.
3: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당내 균열이 이제 상당한 건데.
2: 대통령은 무국파라는 표현을 썼죠.
3: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체에 대해서도 시사저널 에서 이거 커버 스토리를 한번 쓰려고 지금 두루 딥하게 이제 취재하고 있는데 여권 내에서 크게 세 가지 아쉽다라는 결의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과 얼마 전에 기자회견에서 모두의 대통령을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지금 메시지를 계속 지지층한테 던진다. 아까 좌하다라는 표현. 저는 사실 이 표현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1: 저도 처음 못 들어봤어요. 네. 좌하게. 네.
3: 그래서 어떤 그 친명계 의원도 저한테 이랬어요. 이걸 국민의 1%는 알까?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라는 아쉬움이 1번이었고 그래서 약간 갑분싸가 됐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좌하다가 뭐야? 지금 대통령이 평상시에 뭘 보고 뭘 생각하는 거야? 라는 게 1번이고 2번은 지금 대통령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내가 가장 큰 스피커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지사에서 잘했던 특유의 SNS 정치. 내가 가장 나서야지라고 하는데 아쉽다라고 하면서 왜 아쉬워요라고 물어봤더니 그 발레로 농지조사 얘기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농지조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언론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국민 여론 작업을 잘 한 다음에 정부의 대응이 뒤따르면 훨씬 더 수월할 텐데 대통령의 메시지가 먼저 나가고 정부 대응이 뒤따라가다 보니까 별로인 것 같다라는 얘기 하나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전 이 얘기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친명계 의원이었거든요. 대통령이 지금 약간 고립되어 있는 것 같다고 스스로 느끼는 것 같다.
1: 아, 대통령.

0: 대통령이 스스로 인지를 그렇게 하고 있다.
1: 네, 고립됐다. 예, 대통령이 한밤에 자꾸 SNS를 하잖아요. 예. 늦은 시간에. 그게 본인의 생활 습관이거나 패턴일 수도 있지만 그 시간에 자기가 왜 SNS에다 글을 쓸까라고 생각해 보면 당이나 청와대 모두에서 내 의견이 충분히 지금 국민 여론에 전달되고 있지 않아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등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스스로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돼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0: 그 야밤에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저도 이제 뭐 가끔 이제 만나니까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는 진짜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올린대요.
1: 맞아요.
2: 새벽에 네. 일어난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0: 네. 네. 그냥 올려서 저희가 그 스텝 그러니까 참모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가 전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1: 사실 이재명 대통령 연락처를 기자들은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텔레그램에 보면 이제 그걸 기능을 활성화해 놓으셨기 때문에 언제 접속했는지 시간이 나오거든요. 분명히 그 X 올린 시간이라 보면 본인이 100% 올리신 거예요. 네.
0: 그러니까요. 그래서 동아일보 청광암 논설주간은 심야 게시글은 팩트체크와 정무검토를 거치지 못한 잠재적 폭탄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또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군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뭐 3주 정도 다시 오르다가 지금 뭐 꺾였다고 보기엔 그런데 네. 지금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긍정평가가 37.4인데 전주에 비해서 마이너스 0.5 그러니까 0.5%포인트 이제 내려간 거고 부정평가 59.8 그래서 0.3%포인트 내렸는데 뭐 횡보라고 보는 게 맞죠. 뭐 깎였다기보다. 그러니까 근데
2: 보합세라고 보는 예. 게 예.
0: 다시 오르다가 다시 예. 오 이렇게 된 거 이건 무선 ARS 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논자심의원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2: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이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0.5 내에서 움직이는 거 사실 변동 없음으로 보는 게 맞아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네. 보는 게 맞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보다는 이 지지율을 반등시켜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들을 다 썼는데 이게 이제 반응이 확 미적지근하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어쨌든 하락세가 멈췄고 30 후반 40 초반 언저리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원래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한 40% 나오면 평균 이상으로 가는 거다. 뭐 이런 이제 해석도 가능해지는 이제 그 구간인 것 같고 다르게 얘기하면 아직 나빠질 일이 더 많은데 이렇게 카드를 많이 쓰고도 지지율이 또다시 이렇게 되는 거는 결국 이제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균열이 나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부정적인 시사일 것 같은데 저는 뭐 요 몇 주는 너무 변동성이 커갖고 사실 지금 뭐 2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지금 6월 3일 이후에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되는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렇군요. 2주 전에는 DMZ에서 지뢰 사고가 네, 있었죠.
1: 그렇죠. 저는 이게 악재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돌파해야 될 거를 돌파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리얼미터가 오늘 왜 이렇게 여론조사가 횡보하냐라고 하면 인사랑 안보를 들었어요. 인사 문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알다시피 용해인 후보자, 김성훈 후보자 사태가 있었고 지금 중수청장 임명 논란이 있잖아요. 여권 내부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또 DMZ 그 지뢰 사건도 안보 사태가 중도층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잖아요.
0: 예. 근데
1: 저는 더 중요하게 지금 집값이 문재인 정부의 85주 기록을 깨고 86주 연속 최장 기록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가. 근데 이게 지금 그 일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보면은 특히 이제 20, 30대 청년들, 신혼부부들, 지금 이사 가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진짜 생존의 문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유능함을 보이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던져놓은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이게 집값 잡는 문제는 불법 계곡 정비보다 쉬워. 이런 네. 말들이 지금 국민들 가슴에 콕 박혔는데 눈에 띄게 바로 체감되게 성과는 안 보이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계속 아까 김한 선배 말씀하셨던 것처럼 30%대 후반 40% 초반 박스권에 갇힐 거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는 거죠.
0: 그렇군요. 근데 집값을 잡을 수는 있을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문인 게 그러니까, 이게 정책으로 잡기에는
2: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애가 진학을 앞두고 있는 나이 때라서 주변에 이제 막 이사를 고민하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번 최근에 만나보니까 10명 네. 이상 제가 이사를 고민하는 사람들 만나봤는데 뭐 다 소득 수준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대출이에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네. 부동산이 사람들한테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출 문제예요. 그래서 집이 있는 사람들 야 그래 강북은 좀 올라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강남 집값은 떨어진다며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 자체가 사람들에게 단일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전세를 가야 되건 집을 사야 되건 넓은 평수로 가려고 하도 뭐 이런 어떤 사람도 지금 다 대출

0: 출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그 당국자들이 정말로 이 문제가 민생과 연결돼서 부동산 때문이라고 인식을 한다라면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대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런 또 예를 들면 경제 파트가 들어와야 되는데 경제 파트는 숫자만 놓고 얘기하면 우리 여전히 가계 부채가 높은 상황인데 한국은 대부분의 이제 말하자면 제 또래의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출을 일단 받아서 부동산을 사고 월급을 통해서 이거를 갚거나 하고 있다가 또 이사 갈 때 이거를 정리하는 패턴이 수십 년째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패턴이 잘 상상이 안 될 정도 예요. 그런 상황에서 대출이 근데 이전과는 다른 강도로 묶여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제가 이번에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두 개가 이거 두 가지가 뭐였냐면 저희처럼 매일 뉴스 보거나 시사 방송하는 사람들 말고 그냥 일반인들 친구들이 제일 많이 근데 대통령 지지율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이거 하나랑 두 번째가 유시민은 왜 그러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시민은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 온도가 높지 않아도 뭐 이렇게 뚜렷하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져? 유시민은 왜 그러는 거야? 이 두 가지인데 이게 사실 이제 우리는 묶여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민생의 문제는 대출이었다.
1: 네. 사법체계 개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수청과 중수청이 10월 2일 날 사흘 전에 출범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가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그 강경파 아니면 이제 김종인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은 네. 억지파,
2: 네 억지파, 강경소수파 네.
1: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요. 지금 청문회에서 제대로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근데 대통령이 임명하면 임명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2: 네, 임명하면 임명하는 거고 엄청 그 인사청문회에서 엄청나게 특별한 게 나오지 않는 이상 이번에는 인사검증 제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가는 건데 이 중수청장 두고도 당청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취재를 해보면은 친명계에서는 진짜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돼요.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억지파라든가 강경소수파라는 워딩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충분히 소통하려고 노력했고 정무수석 보내고 당 그 청 그 아래 정무라인의 소통라인에서 수많은 소통 과정을 했는데 결국에는 당신들은 그냥 마이웨이 하는 거 아니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친명계에서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이제는 그냥 밟고 가야 된다.
1: 밟고 가야 된다. 네,
2: 이제는 더 이상 뭐 숙의하고 이럴 때 아니다. 지금 중수청 지금 법령도 인력도 아직 미비한 상황에서 수장을 대체 언제까지 비워두라는 거냐.
1: 아니 중수청이 정원이 2,800명인가? 그런데 네. 지금 1,900명밖에 네. 정 안 찾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수장도 없으면
1: 수장도 그 없고.
2: 네, 어떻게 네. 되겠어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사실 지금 되게 이 중수청을 바라보는 키워드가 불안이거든요. 제2의 공수청이 될까봐 되게 두려워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취재해보면.
0: 그렇군요. 제가 저랑 얘기했던 민주당 의원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허들이 나오면 뛰어넘는 거지. 매번 허들을 치우면서 달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뛰어넘어가야 된다. 이거 뭐 방법이 없다. 이렇게까지 애를 썼는데도 또 이러고 있으면 이걸 뭐 어떡하겠냐 이런 얘기할 정도니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소수화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과 한 몇 달 전에 막 뭐 팀 정청래다 이런 구도에 있을 때는 내 본인의 이제 아이덴티티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상황까지 몰고 온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비판을 무릅쓰고 내부 진영에 계속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이제 그들을 허들로 보는 인식이 생긴 거는 민주당 내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1: 근데 김지용 중수청장 이제 임명하면은 또 유시민 작가는 뭐 예상입니다만 그동안의 네. 그 발언으로 봤을 때는 또 이재명이 우리를 속였다.
2: 네, 뭐 배신했다.
1: 네. 허니문 기간은 네. 뭐 끝나서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막 나올 것 같은데 지금.
0: 아 근데 왜 반대하는지 반대 논거가 지금
1: 친윤이라면서요. 네.
0: 친윤인데 친윤님이 입증을 못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오히려 성기영 홍보수석이 나와서 굉장히 이례적인 형태의 브리핑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 다 얘기를 했고 대통령 막 SNS에 사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부분들도 대통령이 직접 다 언급해 갖고 왜 이 사람이 친윤이 아닌지를 설명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저는 친윤이 아니냐 갖고 판단하는 것도 유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근데 박은정 의원이라든지 이런 목소리를 강경하게 내시는 분들이 더 이상의 설명을 못해요. 그냥 본인들이 검찰해봤으니까 안다는 거예요.
2: 왜 그런지 알아요?
0: 왜 그런 건가?
2: 사랑의 관계가 끝났거든. 이제 우린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 이제 우정하는 사이가
0: 아니, 그래서 정말로 이 임무를 반대하고 싶으면 예를 들면 김주영 중수청장은 뭐 전통적인 문법입니다만 수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수사 독립성을 수호할 수가 없다. 초대 중수청장이 이러면 되겠냐 뭐 이런 논리에 근거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인사청문회에서 걸리는 그것도 아니면 김주영 청장이 했던 수사 이력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이재명 정부의 초대 중수청장이 될 수 없다. 이런 거 들고 나와야 되는데 논리가 전혀 업데이트가 지금 안 되는 상태에서

0: 그래서 구체성을 확인할 수 없는 친윤이다 아니다로 가버리니까 저는 이 논리는 청와대가 깼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에서 놓고 보면. 그럼 이제 왜 반대하고 있는 거냐. 이거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1: 그렇군요.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거론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3억 상당의 피아제 시계 2개와 수십억 원을 박연차로부터 불법적으로 받은 것은 팩트다라고 10월 1일 날 국회 토론회에서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 노무현 흠집 내기를 시작했다. 윤건영 의원은 사이버 레카 같은 짓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뭐 나오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게 왜 한동훈 의원은 이 시점에 이거를 왜 꺼내지?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그 뭐 논리 구조로 보면은 이런 거 검찰청이 폐지가 됐어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또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제 뭐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랬는데 네. 이거의 뿌리를 올라가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서거가 있은 다음에 민주당이 이게 다 검찰 때문이다라고 적개심을 가졌고 이게 뿌리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검찰청 폐지로 이어졌다. 그래서 이거를 깨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2: 네.
1: 근데 이 시점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그 그렇죠. 내부에서도 조금 뭐 이견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2: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한테 국민의힘의 모 중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한동훈 의원 왜 그러는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일단 한동훈 의원 얘기를 묻는 걸 되게 싫어요.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불 꺼지기 전에 장작 더 넣는 거지 뭐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김승원 전국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엄청나게 영향력을 발휘했잖아요.
1: 예.
2: 국민의힘 100명 넘는 그 국민의힘의 존재감을 미력하게 만들었는데 검찰개혁 이슈가 이렇게 확 커지면서 계속해서 전국을 끌고 가겠다라는 그 의지가 엿보인다라는 거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 되게 많아요. 자, 직감 빼고 말씀드리면은 한동훈은 정말 지금 빠와까 모두 미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지층한테는 마치 진보의 성역을 깨부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비토층에서는 세상을 흑백으로 나누는 검사 한동훈의 거친 모습이 아 이건 조금 아니지 않아? 이거 우리 정서에 맞아?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1: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0: 일단 그 인과관계가 맞지 않아요. 예를 들면 노무현에 대한 복수로 검찰개혁이 완성되었다는 서사를 그냥 일반 장사미사들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일부 민주당의 의원들이 그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죠. 뭐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가서 이제 그런 했던 행위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개혁 제가 만난 민주당은 그런 얘기하던데 지금 검찰개혁이 윤석열 한동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오케이 그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에서도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두려고 했었어요. 그때 검찰 검수 완박이 후에 이제 윤석열 출연 갈등 이후에 불거지긴 했지만 어쨌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다라는 생각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도 많았고 비토도 많았어요.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를 경유하면서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재명 당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수사 이런 거가 이제 검사 정책 폐해로 지속되고 결정적으로 12.3 비상계엄이 나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검찰청이 문을 닫게 된 거는 노무현의 죽음에서 시작 된 일련의 말하자면 사건이라기보다는 윤석열 한동훈이라고 하는 특수부 검사들이 검사 정치를 시작하는 거 하고 그 결과값에 대한 사회적 반작용으로 드러난 일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노무현을 끌어오는 거는 그거를 다 지켜본 입장에서 맞지 않다 뭐 이런 얘긴 거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부 검사 검사 같이 이 사실은 지금 한동훈 의원이 팩트라고 주장하는 건 팩트임이 입증될 수 없는 팩트들입니다.
2: 그렇죠.
0: 이건 그냥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모두 다 공소권 없으면 사건이 끝났기 때문에
1: 예.
0: 뭐 누가 와도 입증할 수가 없는데
1: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당시에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중단이 된 거죠.
0: 그렇죠. 수사가
1: 그러니까
0: 중단이 된 거죠.
1: 이게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완전히 확인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 곽상원 의원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거잖아. 피해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시 검사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거나 언론에 일방 흘린 내용을 지금 한동훈 의원은 팩트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당시 수사기관의 진술은 공개된 바가 없는데 뭐가 팩트냐. 라는 거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에 몇몇 발언 한 것 외에는 디테일한 내용들은 사실상 그 팩트로 밝혀진 게 없는데 한동훈 의원은
0: 그쵸.
2: 나를 고소하지 못한 팩트다라는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야권 이거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이 어떻게 보세요라고 여러 의원들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아까 이 얘기했었잖아요. 불 꺼지기 전에 장작을 더 넣는 거지 뭐라고 이야기했던 그 의원이 저한테 근데 한동훈 의원 지금 한동훈 의원은 지금 그 장작이 되게 괜찮아 보일 수 있는데 나중에 초과삼관 태울 수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라고 물어봤더니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정치는 결국 말과 행동의 총합인데 두 가지가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의 검사 한동훈의 이 모습에 이 정치 저격하는 정치가 우리 정서에 맞냐는 거예요. 결국 정치라는 것은 51%를 다수를 만들어서 집권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0: 는 비판을 받았던 게 한동훈이 얘기하는 보수 제거는 계산이 대의명분을 압도하고 급하니까 정연근 전 의원 같은 정연근 전 의원이 당시에 지금까지 받고 있는 그 많은 그 비난과 비판이 공안 검사로서 아직 사법적으로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많은 고문에 참여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그런 보수 제거는 뭐야? 라고 분명히 검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부메랑을 맞는 방식.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이나 친한계가 김민석 대표가 무슨 얘기만 하면은 그 갔던 그 술집 이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동훈 의원도 똑같은 방식으로 검증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는 그게 논점 이탈이기 때문이다. 그게 건강한 생산이 아니고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방식의 생산 토론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 그러나 예, 뭐 다 동감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검찰을 피해자 포지션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하는 민주당 정치 세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세력이 어쨌든 검찰을 탄압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2030년이 되면 이걸 복귀하겠다. 저는 이런 프레임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서사의 빌드업이에요.
1: 알겠습니다. 뭐 이 좀 지켜보도록 하죠. 뭐 형사사법 체계에 또 문제가 막 생기면은 그 이후에 뭐 한동훈이 몰랐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뭐 이게
2: 민주당이 각성해야 돼요. 지금 굉장히 뭐 아슬아슬한 순간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와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금 사의를 밝힌 지 2주가 다 돼가고 있는데 어떻게 인선이 됐는지 지금 뭐 정책실장이나 이건 뭐 다 이제 대부분 됐고요.
0: 네.
1: 비서실장 이름 누구 나와요 지금?
0: 지금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면은 그 청와대 내부에서는 두 명이에요.
1: 예.
0: 일단은 보좌그룹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성남 라인에서는 한준호 의원으로 상징되는 이재명 대통령 가까운 의원들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한준호, 천준호, 뭐 이해식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누구죠 오늘 얘기 나왔던
2: 김민기.
0: 예, 김민기 의원까지 이렇게 얘기해서
1: 김민기 이재명 전 의원,
0: 예, 전 의원.
1: 국회 그러니까 사무총장.
0: 총장. 예, 그 이재명 대통령 거리가 가까운 분들 이야기가 나오고 의원 그룹,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미는 사람이라고 얘기되는 분들이 이제 뭐 김경수 전 지사, 뭐 이제 친문의 이제 이철희 수석, 뭐 이런 분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근데 당에서는 과연 이렇게 해서 정말로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싫든 좋든 지금은 그 사람의 의사를 따질 때가 아니다. 정성호 의원이나 김영진 의원처럼 정말 중요한 감 있고 양쪽 모두의 운동장을 넓게 쓰면서도 쓴 대통령한테도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에서 계속해서 발신되고 있다고 해요.
1: 그분들은 이제 쓴소리 그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도 쓴소리 여기저기서 욕먹어서 그분들. 아 그렇군요. 근데 누가 되는지는 아직 오리무중이에요 지금?
0: 그래서 사실 그래서 오늘 국감 전에 발표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어요. 그래서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한꺼번에 교체된다는 전망이 많았고 오늘 구체적인 이름이 돌기도 했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아직 발표는 없죠.
1: 그렇군요.
2: 지금 나온 네. 이름들은 컨셉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냥.
0: 네, 맞아요. 네.
2: 그 비서실장을 어떤 컨셉으로 가져갈 거냐에 대한 컨셉에 맞춤한 설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모든 요소를 다 합쳐서 아직 강훈식을 능가하는 적임자를 못 찾은 게 맞다라고 봐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이.
1: 아, 그래요? 예. 강훈식 유임설이 한때 찌라시로 네. 돌았어요.
2: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게 지난번에 정청래 의원 만났을 때 4시간을 거의 다 동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나갈 사람이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
1: 예.
2: 근데 강훈식 실장을 앉혀놓고 계속 얘기를 나눴다는 건 그 얘기를 들은 강훈식 실장도 뭔가 정무적인 판단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를 보면 여전히 대통령이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만둔다고 했을 때부터 그 다음날 바로 문책성 경질이라는 이미지를 주지 않으려고 선을 그어줬어요.
0: 맞아요.
2: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장고가 하고 또 결정적으로 보면 제가 한국사회 빨리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강훈식 비서실장의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슈가 또 한 달락이 완전히 넘어가 버려갖고
1: 예.
2: 그러니까 뭐 이런 것까지를 감안하면 강훈식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하겠지만 안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강훈식 비서실장의 강점이 뭐길래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지금.
2: 그러니까 대통령과 어쨌든 가장 이 이재명 정부의 전성기를 함께했던 상징적인 인물이고.
1: 전성기 끝났어요 이제.
2: 아니, 이재명 정부. 현재 스코어까지 네. 놓고 보면 그런 네. 인물에다가 대통령이 어쨌든 여러 요소들에서 사람들을 배치하면서 뭐 넥스트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정치권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포지션을 놓고 보면 강훈식이랑 카드를 지금 교체하기가 약간 애매한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1: 네.
2: 뭐 그런 것까지 감안. 해서 좀 이제 뭐 시간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아우 시간이 부족한데 요거 마지막으로 이번 이제 국감 시작했는데
2: 네.
1: 내일부터죠.
0: 네.
1: 국감 이번에 뭘 포인트로 봐야 돼 한 달 동안?
0: 일단은 그 야당에서는 당연히 인사로 해서 김현지 부속실장 끌어내려고 할 거고 DMZ 지뢰 사건 관련해서도 할 거고 집값 관련해서도 하고 그래서 야 그 국민의힘에서는 뭐 7대 실정이다 10대 실정이다 공격하려고 하는 관역이 엄청나게 많아요.
1: 예.
0: 네, 근데 저는 핵심은 집값이 아닐까.
1: 집값.
0: 예.
1: 이제 김한 기자는
2: 좀 야당이 국감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국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아, 김수만 전 국대처럼
2: 이번 이 정도 되면 기자들한테 엄청 잘

0: 들이 쏟아져야 네, 되거든요. 맞아요. 국감 관련돼 그렇죠. 네. 지금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의 시간이 이미 사전에 알 수 있거든요. 야당의 시간이 올지 안 올지를. 아. 근데 이미 이번 국감에서 보면 야당의 시세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야당의 아, 그래?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1: 야당의 시간은 오지 않아요.
0: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1: 알겠습니다. 야당이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암살자들 얘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네. 없어서 암살자들 얘기는 저희가 다른 코너를 통해서 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네, 사실은 네, 이게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네. 그래서 이런 그렇죠. 상상 영화적 상상력이 나오게 됐는지 이거를 좀 담백하게 팩트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완전체 3김 김종현 시사전형 기자 김한 한겨레 21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노래로 이어갑니다. 레인보우의 캐치 더 레인보우.

0: 이것은 영화인가 정치인가 맥주인가 인생인가 예술과 생활 그 경계를 알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서사와 이미지에 관한 이야기 두 영화평론가 라이너 거의 없다 그리고 저 김준일이 함께하는 라거천국 모시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오늘 다룰 영화는 이창동 감독이 버닝 이후 8년 만에 내놓은 신작 최근에 극장에 걸려있죠. 가능한 사랑입니다. 가능한 사랑 이게 러닝타임이 거의 3시간이에요.
2: 네.
0: 2시간 50분 정도. 근데 앞에 광고 보면은 진짜 3시간 딱 찍더라고요.
1: 네.
0: 일단 제가 궁금한 게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총평.
1: 저는 이제 올해 최고의 영화였다. 한국 영화 중에서.
0: 아, 그래요?
1: 그 정도로 봤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정치인가 영화인가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해군 노동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거거든요. 예. 보통은 이제 사랑 얘기를 하면 불가능한 사랑을 얘기하죠. 사랑이 이루어지기가 얼마나 힘든지 불가능한 두 사람을 놓고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가능한 사랑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낸 이창동 감독의 걸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0: 그렇군요.
1: 있습니다.
0: 뭐 뒤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은 가능한 사랑의 그 경계에는 불가능한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랑의 한계가 지워지지 않나 저는 약간 그 생각도 들기는 해요.
2: 네.
0: 거의 없다님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2: 이창동 감독이니까 만들 수 있는 영화고 그리고 왜 초반에 투자를 못 받았는지도 살짝 알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2: 전혀 상업적이지 않아.
0: 아.
2: 네. 물론 재밌어요. 이 영화 상당히 재밌고 네. 보다 보면은 3시간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데 많은 투자자들을 설득시키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0: 아.
2: 예, 그런 면에서
0: 예전에도 이창동 감독이 진짜 상을 많이 받기는 했는데
2: 예.
0: 흥행이 국내에서 어마어마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1: 애초에 뭐 이창동 감독 작품이
2: 네.
1: 이 작품성과는 별개로 영화가 좋은 거랑은 별개로 네. 흥행이 될 만한 작품은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대중 관객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미를 느끼거나 혹은 뭔가 쉽고 편하게 즐기거나 이러기에는 좀 어렵죠.
2: 게다가
1: 영화를 보고 나면 좀 불편해지죠.
2: 네. 불편해요. 그러니까 영화가 보는 동안에도 3시간 동안 불편합니다. 예, 불편해요. 근데 불편한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들 있잖아요.
0: 예.
2: 그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은쟁반에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왁 쏟아내는 거예요.
0: 예.
2: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창동 감독이 무슨 답을 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한 번도 제대로 답을 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보고 나서 뭔가 명쾌하지도 않아.
1: 저는 조금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작품은 좀 드물게 이창동 감독 답지 않게 답을 내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장면이 되게 뭐 스포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0: 예.
1: 후반부에 정말 압도적인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아 이창동 감독은 결국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창동 감독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작품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우리가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0: 예.
1: 네 이웃을
2: 그러니까 이웃을 탐하지 마라.
1: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 이창동 감독이 그 십계명의 마지막 걸 선택한 이유가 다른 십계명의 것들은 다 행동을 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지 마라, 뭐 죽이지 마라, 뭐 이런 건데 마지막 계명은 사람의 마음을 금지한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창동 감독이 탐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 두 개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언제 사랑이 가능해지는가를 이창동식의 답을 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답을 저처럼 답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의 없다님처럼 또 하나의 질문으로 받아들이느냐 여기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0: 일단 줄거리를 아주 짧게 이게 줄거리가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요약을 좀 해주시겠어요?
2: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크게 의미는 없고요.
0: 예.
2: 사실 굉장히 간단한 줄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고당한 노동자 부부인 전도연 설경구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를 찍는 조효정 감독 조효정 감독의 배우자 조인성 씨는 잘생기고 키 크고 돈 많은 남자죠. 그리고 매너도 아주 좋은 남자입니다.
0: 예.
2: 이 두 명의 부부가 여찌여찌하다가 친해져가지고 결국 같이 이제 조인성 씨의 별장으로 가족 여행을 간다는 얘기예요. 예, 이 얘기는 이게 답니다. 거기서 뭐 무슨 또 일이 벌어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뭐 캐릭터들 사이에 뭔가 얽혀있는 감정이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일단 큰 이야기 줄거리는 이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죠.
1: 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줄거리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거음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딱 맞아요. 이거는 줄거리보다는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요거로 봐야 더 잘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설경구 배우가 호석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했어요.
0: 예.
1: 근데 그 설경구 배우가 연기를 얼마나 잘하냐면 대사가 거의 없는데 이 사람이 정말 상처 입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상처 입고 화가 나 있어요.
0: 그러니까 이제 해고 노동자죠. 네. 그러면 이제 예전에 쌍용차 해고 노동자를 빗대서 PB 중공업이라는 이제 가상의
1: SP 중공업.
0: 아, SP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SP 중공업이라는 아 제가 오늘 PB를 자주 써가지고
1: 네네네.
0: 네.
1: 여기도 CPBC니까.
0: 아 예, 그게 아니라 오늘 이제 마라톤을 개인적으로 뛰었는데 PB 얘기를 많이 죄송합니다.
2: 아 마라톤 뭐 몇 킬로 뛰었습니까?
0: 아 뭐 좀 안 중요한데요.
2: 하프.
0: 예, 하프 마라톤.
2: 하프. 어 기록 어때요? 네.
0: 아, 좋았습니다. PB입니다.
2: 아, PB입니까?
0: 예. 야.
1: 아, 예. 영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예,
0: 영화 얘기를 해야 되니까.
1: 그래서 조여정 네. 씨가 연기한 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다큐멘터리 감독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 호석이 갖고 있는 상처를 찍고 싶어 해요. 근데 호석의 가정에서는 그래도 실권자가 전도연 씨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전도연 씨한테 접근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죠. 전도연 씨는 그런 예지가 또 대단해 보이고 부럽기도 해요. 그 가운데서 이제 상우 조인성 씨는 뭐냐면 저는 자본 그 자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 가진 사람은 저런 모습이거든요. 자본은 항상 친절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와요.
2: 굉장히 나이스하죠.
1: 네, 그리고 네. 아무것도 주지 않죠. 네. 그게 자본의 모습이라고 예, 생각하기
2: 실컷
1: 때문에
2: 실컷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상우가 갖고 있는 별장은요. 정말 저도 영화 보면서 너무 갖고 싶었어요.
1: 갖고는
0: 약간
1: 싶지.
0: 약간 프라이빗 빛이 네, 개인 빛이. 해변이 있는 이런
2: 그렇습니다.
0: 데죠.
2: 그러니까 네. 여기가 얼마나 자유롭냐면 이렇게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요. 이 안에 해변에서는 내가 무슨 짓을 해서 보는 사람도 없어요.
0: 옷을 밟아보면서도 모르는
1: 거죠. 그렇죠, 그렇죠.
2: 그리고 집안에서 사태 말로 집안에서 오줌을 싸도 치워줄 사람 다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커피 내리는 것도 내가 원하면 안 할 수 있는데 그냥 내가 내 커피 내리고 싶으니까 내리는 거예요. 해줄 사람 다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여줘요. 보여줘. 되게 친절하게 보여줍니다. 아 여기 제가 여름에 가끔 와서 쉬는 곳이에요. 편하게 자기 집처럼 즐기세요. 보여줘요.
1: 그러니까
2: 하지만 내 걸로 만들어주지는 않아 절대로.
1: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조인성 씨는 정말 조인성 씨의 상우는 아까 자본이라고 그랬잖아요.
0: 예.
1: 너무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고기도 사줘요. 고기 먹거든요.
2: 아 소고기 사.
1: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 고기 먹는 그 장면이.
0: 아 그래요?
1: 그 설경우 씨가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스 브레이킹 하려고 소주라도 한잔 하라고 안 먹어요.
2: 안 먹어.
1: 아 한 잔만 받으라고 안 받아.
2: 아, 나 약 먹는 중이야.
1: 나 안 먹어. 나
2: 근데 나중에 와인은 마시더라.
1: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고기 썰어요. 고기 썰으면서 자기 친절한 거 보여주는 거야. 저 고기 잘 썰어요.
2: 네.
1: 너무 불편해. 고기라도 안 썰었으면 좋겠어. 그거 보고 있으면은 제가 가서 좀 상황 분위기를 좀 풀어주고 싶을 정도로 그런 불편한 상황들이 벌어져요.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죠.
0: 맛있게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불편하더라도 고기가 맛있으면은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네. 그냥 맛있는 고기 잘 먹어서.
2: 아, 그러니까 그 되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상우 같은 경우에는
0: 예.
2: 자기가 최대한 꺼드럭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요.
0: 아, 내가 돈 많은 척. 예, 그냥 예. 부자가 아니라 굉장히 상위 0.001%
1: 정도 되는 그렇죠, 그렇죠. 엄청난 부자죠.
0: 엄청난 부자.
2: 거기서 이제 그 설경구 씨와 전도연 씨 아들이 저의 이름은 최철입니다. 아, 뭐 아버지 그래 이름이 멋지네. 보통 예. 여기서 대화가 끝나면 딱 좋잖아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저의 아버지가 용접을 하셔서 제 이름을 최철이라고 지었습니다라고 해요. 순식간에 얼마나 불편해집니까?
1: 아니, 그러니까 이게 또 왜 불편해지냐면 이 맥락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설경구 씨가 다니는 SP 중공업이 이제 파업을 했고 그 파업을 한 이유가 뭐냐면 사모펀드와 연결된 그 사건 때문이잖아요. 근데 조인성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그 일이에요. 사모펀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조인성 씨가 이 영화를 보면 의심을 하게 돼요. 조인성 씨가 과거에 어떤 큰 건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건이 SP 중공업인가? 설령 그런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더라도 그 자본가의 포지션에 있는 거라고요. SP 중공업의 파업을 이끌어내.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랑 지금 파업으로 인해서 해고된 해고 노동자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2: 근데
1: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지.
2: 노동자 가족은 정확한 앞뒤 사정은 몰라요.
1: 전혀 모르죠. 전혀
2: 돈 많은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저택 그 별장에 가면 대충 얘가 왜 부자인지도 대충 알만합니다. 예, 뭐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가 경찰이셨대요. 자 조인성 나이 때 할아버지라면 어느 시대 딱 걸리느냐?
1: 일제 강점기죠.
2: 그렇습니다.
1: 네. 일본 순사였다는 거잖아요.
2: 그렇죠.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물건 중에 하나가 호루라기예요. 이 호루라기 울면서 누구 잡았을까? 너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리고 이제
0: 도둑을 잡았네요.
1: 그리고 거기에 이제 민식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호루라기를 부르면
2: 맞아요.
1: 와요.
0: 그러니까 별장을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 예,
1: 근데 예, 예. 친구였대요 어렸을 때. 그 조인성의 친구는 뭐냐면 호루라기 부르면 와주는 게 친구야.
2: 그렇지.
1: 그런 친구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조여정 씨가 이 해고된 노동자들, 노동자들의 아픔 이런 것들을 그리고 싶어 하잖아요. 정작 자기 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눈길조차 주지 않아요. 한 번도 안 쳐다봅니다.
2: 그 음식 하시는 분이 또 조선족이시네요. 네. 근데 딱 거기까지만 알아요. 저희 음식 해주시는 분이 조선족이신데 아, 손맛이 끝내줘요.
1: 그냥 이력서 끝이야. 정도만 아는 거예요.
2: 이름도 얘기 안 해. 끝이에요. 이런 것들이
1: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날카롭죠. 너무 그렇죠. 비판적이죠.
2: 네.
0: 그래서 뭐 이제 어디까지가 우리가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그 중간에 조인성은 사실은 조여정하고 결혼했지만 훨씬 더 부자인 거고 조여정은 약간 상위 10% 뭐 느낌적으로 보면
2: 그러니까
0: 뭐
2: 조여정은 그래도 네. 유학 가서 자기 손으로 알바이트를
0: 접시 했다. 닦기를 네. 했던 사람이니까
2: 그러니까 조인성이 그 중에서 그러거든요. 내가 조여정하고 결혼한 이유가 집안에서 반대해서 그런 거다. 그 태권도를 내가 왜 좋아하느냐? 집안에서 하지 말라 그래서 태권도를 좋아했다.
1: 그러니까
2: 이 사람은 반항을 해도 되고 너무 여유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그냥 밀어붙여도 되는 사람이에요.
1: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인성한테 조여정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를 보여주는 일종의 악세사리 같은 거.
0: 악세사리.
2: 트로피죠. 트로피.
1: 트로피 같은 그런 느낌이고 조여정 씨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게 여기서 옷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전두환 씨가 이제 옷을 너 그런 거 입고 다니면 입지 않는 게 좋겠어. 그게 가격이 비싸서 또 있는데 조여정 씨가 가만히 보면 흰색 옷을 많이 입어요. 근데 조여정 씨가 있는 흰색 옷은 뭐가 묻으면 안 되는 흰색이에요.
0: 네.
1: 그게 뭐냐면 노동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들. 실제 현장에서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0: 그런데 뒤에 가면은 전도연 씨가 흰색을 많이 입던데.
1: 아, 그건 그렇죠.
2: 그거는 그 어떤 그런 흰색이 아니에요.
1: 맞아, 그런
2: 조여정의 흰색이 아니고요.
0: 네.
1: 여기는 시장 바닥 흰색이에요.
2: 네. 그냥 뭐 아예 그러니까. 염색까지 가지 않은 흰색이죠.
0: 아.
2: 예, 옷감 그대로의 흰색.
1: 그리고 왜 제가 흰색 얘기를 하냐면 그 흰색이라는 게 노동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것도 있지만 조여정 씨네 집이 어렸을 때 세탁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세탁소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자들이 입는 흰색 옷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런데 조여정 씨는 자기가 그 옷을 입는 위치에 가니까 그런 어떤 세탁소라든지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창동 감독이 조여정 씨의 캐릭터 예지라는 캐릭터를 자기랑 되게 닮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 네.
1: 그 자기랑 닮은 캐릭터에 대해서 정말 인정사정 없이 날카롭게 비판하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봤어요.
0: 그러니까 해고 노동자의 아픔을 내가 다큐멘터리로 그리겠다라고 하지만은 주변에 있는 좀 뭐 소외된 사람이나
1: 그렇죠,
0: 자신보다
1: 그렇죠.
0: 계급이 낮은 사람이 눈길 한번 주자 이것도 그러면 일종의 허위 의식. 아니면 악세사리 내가 잘 살고 있어라는 일종의 말리바이 뭐 이런
1: 그런 건가요? 것도 있는 것 같고
2: 그러니까 이게 이창동 감독 영화는 항상 그 초록물고기를 제외하는 명시적으로 악역이 그다지 이렇게 나쁜 놈이라고 딱 단정.

0: 혼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안 나와요. 사실 저는 초록물고기에 나오는 문성구도 그렇게 그냥 나쁜 놈? 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1: 선악 구도를 거부하시는
0: 네.
1: 거죠.
0: 네. 그래서 조여정도 진심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진심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로 이 해고 노동자들 편에 서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게 자기 사명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네. 다만 그거랑은 별개로 내가 그 사람들이랑 같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조인성이 극 중에서 그 얘기를 하죠. 그들하고 너는 다른데 너 지금 메소드 연기하고 있는 거네.
1: 메소드 연기하는 거잖아.
0: 라고 하니까 조여정이 기분 나빠하면서 딱히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2: 답을 안 하죠.
1: 아니, 그때 네. 그때 말이 더 무서워요. 아니야, 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야.
0: 아.
1: 근데 이 사랑하려고 하는 거에서 사랑이 정말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랑을 이렇게 계급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구나. 완전히 시혜적인 사랑이잖아요. 네.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베풀어주는 사랑이잖아요.
0: 그 얘기할
1: 동등한
0: 때,
1: 사랑이 아닌 거예요.
0: 그 얘기할 때 그 뒷좌석에 리트리버 타고 있거든요. 강아지 애완견. 예. 그 나는 애완견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나랑 애완견이랑 같은 종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1: 동등하진 않잖아요.
0: 예. 네. 그래서 저 그러니까 거기에 노란색 리트리버 타고 있는 게 너무 상징적이었어요.
1: 이게 2층 이창동 감독이 얼마나 날카롭냐면 그 이 예지 얘기를 하면 다큐멘터리를 찍으려고 그 전도현 씨가 하는 마스크 공장을 가요. 마스크 공장을 가서 막상 찍으려고 보니까 재미가 없어. 왜냐면 진짜 노동이거든요.
0: 그렇지.
1: 진짜 없지. 노동은 재미없고 지루하고 고된 거예요.
2: 그림이 안 나오죠.
1: 그림이 없어 말로. 찍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지가 찍고 싶었던 건 노동조차 아니었던 거야.
0: 아니지.
1: 그냥 스토리야, 노동자들의 스토리. 고통만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전도현이 이제 우리가 그러면 노조 만드는 거 보여줄까? 뭔가 약간 연출을 하려 그래.
2: 예.
1: 그래서 노조가 완성이 돼요. 조합장이 너 네가 조합장이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 뒤로 정말 무심하게 외국인 노동자 둘이 지나가요. 그 누구도 신경 안 써요.
2: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계급이 있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노조를 만들고 있는데 그냥 외국인 노동자 둘은 완전히 배제돼 있어. 그리고 조여정의 카메라는 절대 그들을 잡지 않아요.
2: 예.
1: 조여정의 카메라가 놓치고 있는 걸 이창동의 카메라가 잡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 날카로워요.
0: 너무 아파요. 보고 있는데 어우.
2: 근데 이제
0: 잘 살아시지.
2: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좀 뭐 냉정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라디오 말고 TV 쪽에 이제 제가 아는 지인들도 많고 그러는데 맨날 하는 게 야 그림 없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약간 숙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그냥 밋밋하게 하는 다큐멘터리도 있지만은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 여기서까지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약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극중에서 조여정이 자기는 극영화 찍고 싶다 그러잖아요.
2: 예.
0: 자기는 극영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토리텔러예요. 아. 스토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싹 보기에 전도연은 굉장히 나한테 협조적인데 뭔가 한방 아싸란 한방이 없어.
1: 아무것도 없죠.
2: 근데 설경구는 그 한방이
0: 한방이 딱 있지. 보니까 설경구는 뭔가 속에 있어.
2: PTSD가 있는 거야.
0: 네. 그리고 이 사람을 뭔가 팍 터뜨리면 뭐가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설경구를 컨택합니다. 정작 자기 얘기할 때 자기가 뭐 이제 시카고에서 혼자 걸어서 집에 갔을 때 유학 갔을 때 뭐 이런 얘기할 때는 카메라를 딱 꺼버려요.
2: 아.
0: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는 담고 싶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의 스토리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카메라 뒤로 물러나는 순간은 자기 얘기를 할 때 자기는 철저하게 뒤에 숨어가지고 이걸 이 이야기 밖에 존재하고 싶은 거예요. 내 얘기가 알겠습니다. 아닌 거죠.
1: 네.
2: 예, 일단 그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희가 기생충하고도 기생충하고도 좀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유튜브 영장방송 짧게 괜찮으시죠?
0: 네. 네,
2: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거 천국 거의 없다 라이너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5일 월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생방송 이후에도 천국이 그릴 땐 유튜브에서 김준일의 시사천국을 찾아주세요. NJS 여러분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3: Catholic 평화방송입니다.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4: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5: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6: 태워둬.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10: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11: 가장 좋은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시민의 곁에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말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대구의 더 나은 변화가 되도록 대구광역시의회가 앞장서 뜨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2: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13: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4: 하느님 감사합니다.
12: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린아이가 양말 신기, 블럭 쌓기 등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 어른의 역할은 아주 세세하게 다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서툴더라도 스스로 터득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죠.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지켜봐주면서 칭찬하면 아이들은 자신감이 가득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못해도 괜찮다고 웃어주는 사람,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예상보다 훨씬 멀리 높이 갈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10월의 새로운 한 주, 서로가 서로에게 응원단이 되어주는 시간 만들어 가도록 하죠.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026년 10월 5일 월요일 음악이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조용필의 그래도 돼 들려드렸습니다. 한 주 시작 월요일인데 대체 공휴일이라서 다들 쉬셨죠? 그죠?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또 연휴처럼 날 잡고 여행

0: 다녀오신 분들도 분명 계셨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쉬는 내내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디서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든든하고, 또 내가 누군가의 응원을 해주는 존재도 되어주는 그런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모브닝의 21세기 나의 사랑에게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공유하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1부에선 역시 오늘 하루를 음접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소소하고 평범했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성함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참여해주신 음접풍 가족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무좀관리 전문기업 빛이 주는 선물 PD케어에서 드리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자 그리고 다도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품고 있어서 여행가기 딱 좋은 전남 고흥군의 특산품 공미역 유자 등등이 가득 담긴 1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하시고 선물 다 받아가세요. 자 여러분들의 사연 볼까요? 2070님께서 사연 주셨네요. 타방송을 듣다가 이사왔어요. 저는 버스 운전을 하는 아줌마입니다. 음접풍 틀어놓으니 마치 카페에서 손님들과 듣는 기분입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2070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항상 안전운전하시길 바라고 음접풍 함께 자주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9865님께서 또 사연 주셨는데요. 쫑디 요즘 우리 고양이 사과의 취미는 베란다에 앉아 창밖을 구경하기에요. 저 멀리 동지산이 보이는 제 방이 명당자리고요. 매일 요래 있어서 낭만 고양이라고 불러요. 너무 귀엽지만 가끔은 불안해서 고양이 심리에 대해 좀 더 공부해야겠어요. 체리필서의 낭만 고양이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직접 찍은 이 고양이 사과의 창가에 저 멀리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진짜 뭔가 낭만이 느껴지는 그런 고양이네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거든요. 너무 귀엽네요. 참 고양이들은 아 참 그 뭐랄까 묘해요. 그래서 고양이 묘자인가? 묘해. 신기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 고양이의 머리를 한번 그 생각의 구조를 한번 파헤쳐보고 싶은 그런 동물이 고양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9865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체리필터의 낭만 고양이 준비했고요. 이어서 한 곡 더 듣죠. 조장혁의 체인지 스윗!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저희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아 전해드리는 쫑디의 내 마음대로 플레이리스트. 그래 그렇게 오늘은 가을이면 찾아 듣게 되는 포크 가요 두 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주 출신의 포크 가수 신계행의 1985년 노래 가을 사랑인데요. 이 곡은 가람과 뮤의 출신의 작곡가 민재홍 씨가 작사 작곡을 했죠. 그런데 재밌는 건 처음 이 노래를 받은 신계행 씨는 이 곡 부르기를 망설였다고 해요. 노래가 너무 동요처럼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민재홍 씨에게 다른 노래를 하나 써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민재홍 씨가 신계행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계행 씨, 이 노래가 당신의 평생 히트곡으로 남을 거예요. 그러니 날 믿고 불러보세요. 결국 신계행 씨는 그 말을 믿고 노래를 불렀고 민재홍 씨의 예측대로 가을 사랑은 신계행을 대표하는 인생 노래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포크 듀오 유리상자의 가을 하늘인데요. 자, 이 노래는 2020년 가을 코로나 팬데믹 때 발표된 노래예요.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곡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온 이세준 씨가 습관처럼 TV를 켰는데요. 마침 한 예능 프로그램에 가수 송가인 씨가 출연을 해서 특유의 말투로 송가인이여라 라고 인사하는 장면이 나왔대요. 그 모습이 인상에 남았는데 며칠 뒤 다시 TV를 켰을 때도 마침 또 송가인 씨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또다시 들려오는 송가인이여라 라는 말. 그 순간 이세준 씨에게 가사의 한 구절과 멜로디가 거의 동시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댄 아침이여라, 나는 바람이여라. 이렇게 만들게 된 노래는 생각보다 빠르게 완성됐다고 하는데요. 이세준 씨는 곧바로 동료 박승화 씨에게 가사를 쓰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건넸고 가사를 마음에 들어한 박승화 씨는 단 하루 만에 멜로디를 완성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가을의 쓸쓸함과 따뜻함을 함께 담은 포크 가요 두 곡 이어서 들어볼까요? 신계행의 가을 사랑, 유리상자의 가을 하늘.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가을의 쓸쓸함과 따뜻함을 담은 포크 가요 두 곡 만나봤습니다. 5122님께서 사연 주셨네요. 중디, 오늘 오후에 나물 넣고 밥 비벼서 전복조림이랑 먹고 과자 먹고 후식도 아이스크림 먹었더니 세상 행복하네요. 행복 별거 없죠? 그냥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나도 행복해지는 메뉴네요. 와우, 정말 가끔은 우리가 매일 이렇게 먹을 수는 없는데 가끔은 나 자신에게 뭐랄까 수고했어 그동안 오늘은 즐겨 뭐 이러면서 나 자신에게 주는 상처럼 이렇게 맛있는 거 그냥 실컷 먹는 그런 날 있어야 돼요. 1년에 여러분들 몇 번 정도 이런 시간 가지시나요?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매일매일 이렇게 스스로에게 먹을 걸로 상 주시는 분들 있지는 않은지 살짝 걱정은 됩니다. 가끔 주면 이거 자체가 너무 큰 행복이 될 것 같습니다. 잘하셨어요, 오일이님. 2096님께서 또 사연 주셨는데요. 쫑디, 저희 집은 청소를 아버지가 늘 하시는데요. 아빠는 항상 먼지를 잘 보기 위해 청소기 앞에 손전등을 붙이셨어요. 어느 날 전자회사 고객 의견 게시판에 청소기에 조명을 달아달라고 적으셨거든요. 그런데 8년 정도 지나니까 외국 회사 청소기에서 전등단 청소기가 먼저 나왔네요. 아버지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빼앗긴 거 아니냐며 늘 안타까워하세요. 와, 8년 전이면 진짜 이거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셨던 건데 지금 요즘 이 청소기 대세가 그 먼지 흡입구 쪽에 달려있는 약간 초록색 조명? 저희 그 부모님께 요걸 하나 사드렸거든요. 사드리고 제가 써봤는데 진짜 바닥에 먼지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쓰시기에 너무 좋은 기능이더라고요. 이야, 이 아이디어가 2096님 아버님 아이디어셨구나. 아, 이걸 그때 직접 상품화, 이 특허 등록하시고, 아니 상품화까지는 아니더라도 특허만 등록하셨어도 와우, 지금 뭔가 삶이 달라지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 참, 어쨌든 어떻게 그 외국 회사에서 그 아이디어를, 그 기능을 처음 넣게 됐는지 아,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아유, 어쨌든 참 이 생활 속에 진짜 쓰시는 분들, 생활하시는 분들의 아이디어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자, 아유, 제가 다 안타깝네요, 2096님. 그래도 아버님 덕분에, 우리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아버님 덕분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아주 청소기 멋진 기능 하나 얻게 됐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죠 뭐. 자,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조지의 노래입니다. Let's go picnic.

음자푼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오늘은 3081님의 사연이네요. 정디, 제가 원래 달리기도 빠르거든요. 마트에서 빨리 장보고 집에 가려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카트를 끌고 다녔는데요. 물건 이것저것 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어떤 아주머님이 자꾸 저기요 저기요 하시는 겁니다. 저는 설마 나 부르시는 거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며 카트를 밀면서 거의 뛰었는데 그 아주머님도 헉헉 숨차게 저를 쫓아서 달려오시는 겁니다. 전 제가 갑자기 도망자가 된 것 같아서 아 대체 왜 이렇게 저를 쫓아오시는 거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다름이 아니고 아주머님이 골라서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제 카트에 떨어졌대요.

아무도 모르고 제가 무조건 달려갔다고 하네요. 마트에서 아무도 모르는 추격전 한바탕 했더니 온몸이 쑤시네요. 이젠 마트에서도 옆에 서 있는 사람을 잘 살펴야겠어요. 아일리세 It's me 신청합니다.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3081님의 신청곡 아일릿의 It's Me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와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그 직접 겪으신 그 추격전의 상황에 너무 잘 맞는 배경음악처럼 들려서 노래 들으면서 저 많이 웃었네요. 아유 참 뭐 사실 그냥 카트에 떨어졌다고 해도 그분께서도 그냥 그거 모른 척하고 똑같은 거 다시 담아서 가시면 사실 큰 문제는 없긴 한데 그죠? 계산할 때 내가 고르지 않은 물건이 끼어 있으면 아 이거는 제가 안 고른 건데 이거 빼고 계산할게요 라고 얘기하면 충분히 계산대에서 이렇게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아주머님 쫓아오신 아주머님도 아, 뭐랄까 다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패끼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아주 깔끔한 성격의 아주머니가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생겼네요. 자,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3081님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함께 다시 한 번만 문자 보내주세요. 자, 노래를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이지영님이 신청해 주셨던 노래인데 오늘 들려드리네요. 최성수의 Whiskey on the Rock.

네, 이지영님이 신청해 주셨던 최성수의 Whiskey on the Rock 듣고 왔습니다. 왜 저희가 여러분들 신청곡 받을 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혹시 신청곡이 너무 많아서 오늘 다못 틀어드려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희가 잘 이렇게 보관해 뒀다가 다른 날꼭 틀어드릴 거라고 오늘 이지영님의 신청곡 예전에 주셨던 신청곡 잘 보관해뒀다가 오늘 틀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신청곡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CPBC 방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자풍은 페이지 게시판으로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음자풍을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도요. 역시 이진경님이 신청해주신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바로 박효신의 야생화. 자, 이 노래 1부 끝곡으로 들으시고요. 저 2부에 먼저 가서 오늘 음악과 함께 시간 여행 떠나는 차트 업고 뮤직고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4: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제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루 끝에 언박싱. 시골길을 다니는 버스는 배차 간격도 길고 지도 어플에 도착 예정 시간이 정확하게 뜨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어플을 확인하고 버스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있으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류장에 한참 앉아계시는 경우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경북 영덕에서 좁은 시골길을 달리던 한 버스를 갑자기 한 할아버지가 정류장도 아닌 곳에서 손짓을 하며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어디 가시려는 줄 알았는데 버스에 오르시자마자 기사님에게
1: 요거 봐라 희한하지? 이런 거 없다. 진짜 배껍질이 두꺼우면서 참 맛있다 라고 하시면서 수확한 배를 건네셨습니다.
0: 기사님은 잘 먹겠습니다 라며 감사 인사를 했고 이후 할아버지는 쿨하게 다시 밭으로 향하셨는데요. 그런데 기사님이 조금 더 앞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엔 또 다른 할아버지가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다시 버스가 멈추자 올라타신 할아버지는
1: 자자 가지 가지 반찬에 드시라고
0: 라고 말하며 직접 기른 가지를 건네시고 또 버스에서 내리셨습니다. 기사님은 이날 귀하게 기른 농작물들을 어떻게든 전달해 주시려고 버스를 언제부터 기다리셨을까

될지도 모르는 이 할아버지 두 분을 만난 경험을 마치 드라이브스루 같으면서도 희한했지만 감동적이었다고 전했는데요. 이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누리꾼들은 도심 버스 정류장에선 절대로 볼 수 없는 풍경에 괜스레 울컥해진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시골의 이 따뜻한 정이 넘치는 우리 어르신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제가 다 감사하고 건강하게 가을 겨울 잘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0: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루이스 미구엘의 LS2 들려드렸습니다. 이 노래는 임유리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기도 합니다. 자, 아 정말 너무 정감 넘치는 그 시골의 풍경 이야기를 전해드린 것 같아서 제가 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 시골길을 운전하는 버스기사님이 어떤 할아버님이 버스를 세우고 이 농작물을 주시는 경험을 하루에 연속으로 두 번이나 하셔서 너무나 감동이었고 그걸 영상으로도 찍어서 SNS에 올리셨나 보더라고요. 참, 이 누리꾼들은 이런 모습은 도시에선 절대 볼수 없고 버스를 막 세우시는데 사실 그러면 도시에선 절대로 세우지도 않거든요, 버스. 절대로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는 버스를 세울 수가 없어요. 법이 그래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시골에서는 아무래도 이 매일매일 그 버스를 타고 내리시는 어르신들이 같은 분들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버스 기사님하고도 마치 그냥 친한 동네 뭐 그런 어르신, 동네 청년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버스를 그냥 막 세우시고 그게 직접 농사 지으신 그 농작물을 선물로 주려고 하시는 그런 이유였다는, 야 진짜 괜히 약간 찡하기도 하면서 되게 감동적이고, 아 그래 우리 시골은 이런 모습이야, 이런 정이 넘치는 시골의 모습 그립다. 아, 이런 이야기 들으면 도시에 사는 저 같은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그런 꿈을 꾸게 되죠. 나중에 정말 이런 정이 넘치는 사람 냄새 물씬 나는 그런 시골에서 그냥 텃밭 가꾸면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참 이 우리 시골의 약간 그런 특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인 뭐 어부님 아버님들은 내 집 자식 남의 집 자식 이렇게 굳이 가르지 않고 마치 내 집 자식들 챙겨주듯이 하나라도 이렇게 더 챙겨주려는 그 마음, 그 따뜻한 마음. 요즘엔 그런 정이 다 사라졌나 싶었는데 오늘 이 사연으로 아 아직 그대로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 뿌듯해집니다. 정말 어르신들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네, 바랍니다. 자 이제 월요일 2부 차트업권 뮤직고 준비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속에선 또 어떤 노래를 함께 즐기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을 음악에 맡기고 그때 그 시절을 향해 긴 시간 여행을 떠나봅니다. 차트업권 뮤직 고! 매주 월요일 2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각종 가요, 팝 차트를 소개하는 시간 차트업권 뮤직 고! 자 오늘은 지난 2011년 6월 KBS 방송문화연구소가 FM 출범 46주년을 맞아 전국의 10대에서 50대 남녀 청취자 26,2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투표와 5명의 선전위원 평가로 뽑은 라디오 청취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요 베스트 89 중에서 베스트 10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참고로 한국인이 좋아하는 팝송 46도 함께 선정을 했는데 팝송 중 1위는 비틀즈의 예스터데이였다고 하네요. 자, 팝 베스트 10은 나중에 또 소개해 드리기로 하죠. 자, 그럼 가요 베스트 10 10위부터 만나보죠. 10위입니다.
1: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0: DJ DOC의 DOC와 함께 춤을! 1997년 히트곡이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춤과 단순하고 흥겨운 리듬으로 세대 구분 없이 큰 사랑을 받은 대표적인 곡입니다. 특히 관광버스 춤으로 불린 안무와 친숙한 랩이 더해지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얻었죠. 자, 그러면 아주 그냥 신나게 이 곡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DJ DOC의 DOC와 춤을. 1, 2, 3.

0: 음악과 함께 떠나는 시간 여행 차트 업그 뮤직 고. 오늘은 2011년 라디오 청취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래 베스트 10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위 만나볼까요? 9위입니다.
1: 너무너무 멋져 눈이 부셔 숨을 못 쉬겠어 떨리는 거 지지지지 베이베 베이베 베이베 지지지지 베이베 베이베 베이
0: 소녀시대 2009년 메가 히트곡 G 발표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소녀시대를 대표하는 곡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당시 이 G는 전국적인 신드롬을 일으켰고요. 한국 갤럽 조사에서도 2009년 가장 좋아하는 가요로 꼽혔습니다. 처음에 이 곡을 프로듀서 E트라이브가 제작자에게 들려줬을 때 제작자는 가사가 좀 유치하고 멜로디가 좀 약한 것 같다면서 퇴짜를 놓으려고 했다고 해요. 하지만 E트라이브는 이 노래를 고집하면서 히트를 장담했고요. 결국 그의 주장대로 빅 히트 곡이 됩니다. 자, 또 미국의 팝 음악 그리고 대중문화 전문지인 롤링스톤스가 선정한 역대 최고의 K-POP 명곡 100곡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네요. 자, 이제 8위입니다. 8위는요.
1: 사실은 오늘 너와의 만남을 정리하고 싶어 널 만날 거야 이런 날이에 어렵게 마음 정한 거란 내게 말할 거지만
0: H.O.T의 1996년 히트곡 캔디 밝고 경쾌한 댄스팝과 개성 강한 의상 안무가 결합되면서 당시 10대 문화를 상징하는 곡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여러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기록하며 H.O.T의 팬덤을 더 확장시켜준 곡이죠. 자, 이 두 곡 아유 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9위를 차지한 소녀시대 G 8위를 차지한 H.O.T의 캔디

월요일 저녁에 떠나는 음악 차트 시간 여행 차트 업고 뮤직 고. 오늘은 15년 전 2011년 라디오 청취자들이 사랑했던 노래 베스트 10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위 만나볼까요? 7위는요. 제이 스치는 바람에 제이 그대 모습 보이면 난 오늘도 조용히 그대 그리워하네. 이선희의 데뷔 히트곡이죠. 제이에게. 1984년 이선희 씨가 사막 오장의 멤버로 불러 강변가요제 대상을 차지했던 곡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단숨에 대중의 귀를 사로잡았죠. 이후 이선희를 대표하는 곡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자, 6위 만나볼 차례입니다. 6위는요. 1970년도에 최고 히트곡으로 꼽히는 조용필 선배님의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돌아와요 부산항에. 1974년에 발표됐지만 1977년이 되어서야 역주행한 곡입니다. 트로트와 락 요소를 아우르는 독특한 음악과 애절한 가창으로 큰 사랑을 받은 곡입니다. 일본에서도 아주 큰 인기를 누렸죠. 덕분에 조용필 선배님은 1984년 본격적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했고요. NHK 홍배 가합전에 4년 연속 출연할 정도로 정상의 인기를 누리는데 발판이 되어줬습니다. 이 곡 외에 조용필 선배님은 허공 17위를 차지했고요. 또 41위엔 단발머리가 올라와 있네요. 자 이제 5위입니다. 5위는요.

양희은의 1971년 명곡 아침 이슬. 김민기 작사 작곡의 곡이죠. 원작자인 김민기님이 부른 버전도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한국 저항가요의 상징과도 같았던 곡이죠. 담담한 가사와 절제된 감정, 독특한 선율로 오랜 시간

사랑받았으며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 7위를 차지한 이선희의 제이에게 듣고요. 이어서 5위를 차지한 양희은의 아침이세요.

0: 월요일 저녁에 음악 차트 시간 여행 차트 업고 뮤직 고. 오늘은 2011년 라디오 청취자들이 사랑한 노래 베스트 10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위 만나볼 차례입니다. 4위는요?
1: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나는 이제야 알 수가 있어요.
0: 서태지와 아이들의 1992년 데뷔 히트곡 난 알아요. 랩과 힙합, 댄스 음악을 본격적으로 결합한 새로운 사운드와 파격적인 무대로 당시 대중음악의 흐름을 크게 바꾼 곡이죠. 특히 젊은 세대의 감각과 언어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K-POP의 효시적인 곡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위입니다. 3위는요.

유재하의 1987년 명곡 사랑하기 때문에. 1987년 처음이자 마지막 정규 음반의 타이틀곡이기도 하죠. 클래식과 재즈의 영향을 받은 세련된 화성과 서정적인 멜로디가 당시 대중가요에서 새로운 음악적 감각을 보여준 작품으로 큰,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2위도 함께 만나볼까요? 2위는요, 김현식의 유자기자 생애 마지막 히트곡!

지요 내 사랑 내 곁에. 1991년 가요 차트를 올킬한 곡이죠. 그의 노래 중 유일한 차트 1위 곡이기도 합니다. 거칠면서도 깊은 목소리와 절절한 노랫말이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긴 작품입니다. 가수의 삶과 목소리가 노래에 겹쳐지면서 더욱 특별하게 기억되는 곡이기도 하죠. 자, 이 중 3위를 차지한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듣고요. 이어서 2위를 차지한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월요일 저녁의 음악 차트 여행 차트업과 뮤직고. 오늘은 2011년 라디오에서 가장 사랑받은 곡 베스트 10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1위만 남겨뒀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곡 예상하고 계신가요? 과연 여러분들의 예상이 맞을지 1위 곡 만나봅니다. 1위는요?

이문세의 1988년 히트곡 광화문 연가. 1988년 무려 200만 장이 넘게 팔려나간 5집 음반의 수록곡이죠. 이문세 전성기 히트곡을 거의 대부분 만든 이형훈 작사 작곡의 곡입니다. 광화문과 정동길, 덕수궁 돌담길을 떠올리게 하는 서정적인 가사와 선율이 어우러지면서 한국인의 대표적인 추억의 노래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노래를 듣는 순간 각자의 기억 속 장면이 떠오르는 곡이죠. 누군가에게는 첫사랑의 기억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오래전 친구와 함께 걸었던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화문 연가는 한 사람의 추억을 넘어 듣는 사람마다 자기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로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습니다. 자, 1위 곡 광화문 연가 함께 들어볼까요?

월요일 저녁의 음악 차트형 차트콘 뮤직고 오늘 2011년 라디오에서 가장 사랑받은 곡 1위부터 10위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즐거운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여러분들과 인사 나눌 시간이 됐어요 벌써. 자, 오늘 끝곡으로요. 아, 정말 이 노래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던 곡인데 제가 제 노래라서 최대한 나중에 틀어야지 미뤄뒀던 곡이거든요. 오늘 끝곡으로 틀어드릴게요. 김형중의 오늘의 운세. 자, 내일은 김광현 편집장님과 함께하는 우리 노래 전시회 시간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내일도 저녁 7시 음자풍 찾아와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3: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4: 하느님 감사합니다.
2: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5: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0: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5: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5: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5: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5: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텅 빈 방 안에 나 홀로 네 빈자리 거닐면서 많은 생각들에 잠겨 지워질 수 없는 기억 돌이킬 수 없는 우리 헤어날 수 없는 나와 멀어

당신을 위한 BGM 샵1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아, 파울입니다!
4: 파울!
5: 아,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3: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6: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7: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8: 가장 좋은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시민의 곁에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말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대구의 더 나은 변화가 되도록 대구광역시의회가 앞장서 뜨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9: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1: 가톨릭 평화방송.
9: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 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 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1: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10월의 첫 월요일 대체 휴일을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모처럼 아무 계획 없이 느긋한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시겠네요. 어느새 들녘은 가을빛이 물들어갑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황금빛 벼 이삭을 바라보면 참 신기하지요. 봄부터 여름까지 꼿꼿하게 하늘을 향하던 벼가 이제는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다 연글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가을 들녘이 가르쳐주는 삶의 모습도 돌아보게 하는데요. 가을은 또 책 읽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시원한 바람 한 줄기, 따뜻한 차 한 잔, 마음을 머물게 하는 책 속의 문장들이 긴 연휴를 조금은 깊어지게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책장을 넘기듯 우리 마음의 페이지도 천천히 넘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나는 무엇으로 마음을 채워가고 있을까요?

네, 오늘 첫 곡으로 김태진 신부가 부른 십자가 성지의 가을 듣고 왔습니다. 예, 오늘 같은 연휴 동안에는 책 한 권 펼쳐서 읽다 보면 참 이상하죠? 같은 책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들어오는 문장이 달라지거든요. 예전에는 지나쳤던 한 문장이 문득 마음에 걸리는 순간 말입니다. 벼이삭처럼 고개를 숙이는 건 인생도 참 비슷하죠. 젊은 때는 자꾸 위를 바라보고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애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죠. 많이 가진 사람이 풍요로운 게 아니라 잘 익은 사람이 풍요로운 것이라는 걸요. 여러분의 마음에 남은 한 문장 오솔길에서 오늘 나눠볼까요? 누군가에게는 좋은 가을 선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방으로 들어오셔서 마음의 갈피에 남겨진 얘기 나눠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이 하나 와 있는데요. 볼까요? 2255님, 시간이 참 빠르네요. 벌써 10월이라니요. 2026년도 이제 두 달 남았고, 마음은 허전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나마 좀 느긋하게 가질 수 있는 걸까 살짝 고민됩니다 하셨네요. 제 마음이나 똑같네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지? 벌써 10월, 정말 두 달밖에 안 남았구나 생각을 하니까 왠지 인간적으로는 뭔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고 하려고 했던 어떤 결심도 제대로 실천도 못했고 근데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못한 거, 뭐 부족한 것만 바라보지 않으시고 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또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려고 했고 또 이웃을 향해서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또 격려해주고 그런 마음을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 255님,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남은 두 달 또 아주 벼이삭 마냥 옹골차게 잘 익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함께 할게요. 예,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추준호

추준호의 발자국 듣고 왔습니다. 와, 오랜만에 우리 추준호 형제님 노래 들으니까 마음이 상큼 심쿵해지네요. 이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 잘 들었습니다. 1625님, 네, 오셨네요. 시원해진 바람이 너무 좋은 요즘입니다. 날씨 그 자체로 위로를 받아요. 마냥 걷기만 해도 행복감이 차오르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자연이 망가져 가고 있다는 게 정말 걱정입니다. 하셨어요. 예, 뭐, 날씨 즐기는 마음이야 다 똑같겠지만, 마지막 문장이 참 저도 마음이 씁쓸해지면서 좀 약간은 슬퍼지죠? 아, 이게 다 우리 탓인데, 그렇죠. 자연이 많이 망가지는 건, 이게 뭐 조금씩 조금씩 망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정말 큰 사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대홍수, 지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지고 또 농산물 안 해도 우리가 뿌려진 뭐 많은 그런 것들이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 속에서 좋은 날씨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나만이라도 나부터라도 네, 쓰레기 정리 잘하고 환경 정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서지수 요세피나 자매님 기도 만나봅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저 지수 요세피나입니다. 좋은 소식 두 가지 올립니다. 첫 번째는 1학기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합니다. 선서식 후 방학하고 나서는 곧 임상실습을 나가는데 임상실습을 과연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이 힘든 과정 안에서 잘 이겨냈구나 하고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서지수 요세피나 자매님 반가워요. 이렇게 목소리로 또 음성기도 신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일 먼저 1학기 성적이 많이 올랐다는 기쁜 소식. 정말 축하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또 전했군요. 사실 그 열매를 맺기까지 가장 애쓴 사람은 요세피나 자매님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수고하셨을까요? 전에는 아유 힘들어요, 수녀님 기도해 주세요 했었는데 그래도 이만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일 드디어 나이팅게일 선서식 하셨겠네요. 와, 참 특별한 날이죠. 옛날에 같으면 정말 하얀 간호사 캡을 쓰고, 뭐, 그렇게 복장도 그렇게 간호사 옷 입고, 그게 참 부러웠댔는데, 뭐, 10월 1일 그렇게 했나요? 저희 수녀님께 여쭤봤더니, 요즘엔 좀 간소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배운 걸 마음에 품고 또 앞으로 환자들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순간이니까요. 예, 임상 실습 또 앞두고 걱정되는 마음 뭐 당연하죠. 뭐 그냥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또 다루는 일이기도 하고요. 아픈 사람 또 곁에 가서 잘 돌봐드려야 하고 적절한 치료 맞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건뭐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세피나 자매님, 여기까지 이미 잘 걸어왔습니다. 예, 힘든 과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잘 걸어왔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큰 힘이고 은총이에요. 앞으로 실습하면서 서툴고 당황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너무 자신에 대해서 나무라지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한 나이팅게일은 없어요. 배우고 실수하고 다시 배우면서 조금씩 좋은 간호사가 되어가는 것이겠죠. 선서식 하면서 앞으로 잘해야지 하는 뭐 그런 큰 부담보다 여기까지 잘해왔구나. 그리고 이제 또한 걸음 내딛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꼭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요세피나 자매님의 앞날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환자들에게는 따뜻한 손길로 위로를 건네는 간호사가 되도록 잠시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기도 응원해 드립니다. 주님, 지수 요세피나 자매님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당신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걸어온 자매에게 먼저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1학기 좋은 결실을 맺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이팅게일 선서식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잘 했으리라 믿어봅니다. 이제 시작될 임상 실습 앞에서 혹시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올 때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먼저 품게 해주소서. 환자를 대할 때에는 정확한 지식과 기술뿐 아니라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따뜻한 눈과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랑도 허락해 주소서. 혹시 서툴고 실수하는 날이 오더라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순간을 배움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며 조금씩 성장하게 해 주소서. 주님, 요세피나 자매님이 훗날 자신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나 정말 힘든 과정도 잘 이겨냈구나 하고 미소 지을 수 있도록 그 길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소서. 아멘. 예, 박세환, 석소영이 부릅니다. 잘해왔구나.

이어서 레인보우의 Go Fly High 듣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 마음속 소망 직접 주님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보세요.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를 주님은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은총도 베푸시죠. 음성 기도를 신청하실 분은 백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스텔라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신 건데요. 세실 예수님, 프란치스코가 많이 아픕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아이고, 어쩌나요?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는데 많이 아프시다니까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네. 병원 치료를 어떻게 어디까지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지만 네, 치유의 은총을 꼭 청해 보시고 그리고 성모님 네, 이제 묵주의 기도 성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전구를 청해서 또 은총을 받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저도 꼭 프란치스코 형제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오가니 김유림님 네. 모든 게 축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복선언 행복하여라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권유대로 항상 행복하고 싶어요. 네, 뭐 맨날 행복하고 싶죠. 모두가 다. 근데 그 행복이 자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는 때가 많이 오죠. 아, 아침에 저도 그래요. 아침에 묵상을 잘하고 또 식사도 잘 했는데 뒤돌아서서 딱 어느 수녀님이 모진 어떤 송곳 같은 말 한마디를 딱 던졌을 때 아침에 먹었던 그 행복이 어느새 다 날아가 버리고 와, 너무 씁쓸하고 속상한 때 있어요. 근데요. 생각해보면 그건 그냥 잠시뿐이에요.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마음을 비우고 있을 때에는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주님의 또 위로를 받게 되죠.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저는 자주 제가 묵상을 하는데요.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노라. 파란 풀밭에 나를 이 몸 뉘어주시고. 와, 그걸 묵상하면서 아이 좀 힘들었어도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또 편하게 난 내적으로 외적으로도 도와주시겠지 하면서 의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참된 행복을 그냥 겉핥기로 읽지 마시고 꼼꼼히 읽으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긴 기도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풍요로운 들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과 비바람을 견디어낸 벼 이삭이 알이 찰수록 고개를 숙이듯 저희도 살아오며 얻은 것과 배운 것이 많아질수록 더욱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올 한 해 저희 마음에 무엇이 자라고 무엇이 익어가고 있는지 조용히 돌아보게 하소서. 기쁨만 아니라 아픔도,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만남뿐 아니라 이별까지도 저희의 삶을 더욱 깊게 익혀가는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하소서. 다쳤던 마음 조금씩 내려놓게 하시고

이노주 사가 부른 예수 듣고 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방으로 들어오십시오. 8828님 문자가 남겨졌네요. 수녀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지인이 하는 작은 미술 전시회에 갔었는데요. 전시장 창을 내다보니 맞은편에 성당이 있더라고요. 제가 주일미사도 뭐 자주 빼먹고 하는 열심한 신자가 아닌데도 참 반갑더라고요. 대로변 근처 작은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성당은 그 자체로 뭔가 위안을 주는 게 이 느낌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참 좋았습니다. 네. 하느님께서 네 우리 8828님을 전시회에 예, 미술 전시회 보라고 또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우연치 않게 창문을 통해서 네 주님을 더 생각하라고 나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눈을 열어 주셨네요. 그러면 그 자체가 위안을 주는다고 하셨는데 그 위안을 더 구체적으로 은총을 받으시러 성당을 가셔야죠. 안 그럴까요? 미사하시고 더 센 은총을 받으시러 가셔야죠. 네, 그러면 더 큰 은총과 함께 더 큰 위로와 사랑을 주님께서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큰 사인인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 세실리아님께서 네, 수녀님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저에게 휴식과 편안을 주십니다. 와, 저에게도 또 너무나 편안함과 위로를 주네요. 아, 지난 여름 너무 덥고 힘들었는데 아, 이 가을에는 좀 괜찮나 하는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또 따뜻한 목소리라고 하니까 아, 제 목소리에 한 번 더 재방송 때 그런가 하고 들어봐야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책은 어디서든 펼쳐집니다.

며칠 전 청계천을 걷다가 재미있는 풍경을 만났습니다. 흐르는 물에 발을 살짝 담그고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외국인이 있더군요. 아니, 저분은 한국에 관광을 와서 명소를 구경하는 대신 청계천 물에 발 담그고 책을 읽고 있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그 모습을 찍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외국인을 찍고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찍고, 어쩌면 그날 청계천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책을 읽고 있던 그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멋진 모습이었어요. 여행을 왔다고 해서 꼭 바쁘게 돌아다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꼭 무언가를 많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니죠.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고 책장을 천천히 넘기는 것, 어쩌면 휴식을 제대로 누리는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싶었어요. 인생이라는 물은 어차피 계속 흘러가니까요. 오늘은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하느님께서 주신 이 하루도 그렇게 천천히 음미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가을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죠. 고개 숙인 벼이삭도 만나고 책한 권에 여유도 만나고 청계천 물에 발을 담그고 책을 읽던 외국인도 만났네요. 혹시 청계천에 가셔서 책을 읽으실 분 계시나요? 저도 따라가고 싶은데요. 그런데 저는 양말 젖는 게 걱정이 되네요. 그쵸? 예, 오늘은 참 즐거운 하루였네요. 저도 끝곡으로 더 프레젠트의 그분의 빛은 나의 창문을 넘어 남겨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긍 에밀리아나, 저는 성바오로 딸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27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원평성당 보좌 성정엽 씨.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율법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0: 몇해전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 성지순례를 하면서 황경안의 묘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다시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 차로도 한참을 더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바닷가 끝자락이었습니다. 황경안은 황사형 알렉시오와 정난주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신유박해 때 아버지는 처형되고 어머니는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당시에 2살이었던 황경안도 추자도로 유배의 길에 올랐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정난주는 아들이 평생 노비로 살게 할수 없어 추자도에 아이를 남겨두었고 그곳의 한 집안에서 거두어져 자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알고 묘 앞에 서니 외로움이라는 말과 간절함이라는 말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섬에 살아야 했던 한 아이의 삶, 더욱이 그묘 너머로는 어머니가 유배되어 살았던 제주도가 보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부모님과 함께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사제도 레위인도 쓰러진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인만이 달랐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복음을 다시 보면 세 사람 모두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거리를 누가 좁혔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황경안의 묘까지 갔던 기억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바다를 건너고 다시 길을 달려야 닿을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사람의 외로움도 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야 그 사람이 왜 힘든지, 왜 아파하고 있는지, 왜말 못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쪽으로 조금 움직여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바로 그 거리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너의 이웃이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고 물으십니다. 내 주변에 누가 이웃인가를 따지는 것보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 주고 있는가? 말씀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던 한 사람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질 때, 복음이 말하는 사랑도 시작됩니다.
1: 연중제 27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원평성당 보좌 성정엽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성정엽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성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지칠 때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설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잠시 기대어 쉬었다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람처럼 말이죠. 누군가는 그런 존재를 안전기지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안전기지라고 해서 꼭 사람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이나 늘 곁에 두는 익숙한 물건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도서관이, 누군가에게는 포근한 담요가, 또 누군가에게는 반려동물이 세상을 좀 더 살만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일 수 있겠죠. 그러니 기댈 사람이 없다고 해서 너무 외로워하거나 서운해하지 마세요. 내가 나답게 머물 수 있고 마음 놓고 쉬어갈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에게 든든한 안전기지가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소유 권정열의 어깨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예전에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찰리 브라운. 사실 우리에게 스누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 캐릭터 중에 라이너스라는 친구가 있죠. 그 친구는 항상 담요를 들고 다녔고 심리학 용어로 아예 라이너스의 담요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에게는 다 그런 애착을 느끼게 하고 또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안전기지라고 표현되는 그런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 같아요. 때로는 그게 너무 내가 집착하는 건 아닌가, 애착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정말로 어떤 순간에 어디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안전한 그런 포근한 품을 내어준다는 게 참 너무나 소중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은 친구들이 결국 되게 덜을 지켜주는 것 같거든요. 세상에는 참 나쁜 사람도 있지만 너무나 소중하고 좋은 사람들도 있어서 내 편, 네 편 하는 게 좀 별로긴 하지만 정말로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참 너무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면에서도 또 성당이라는 공간, 언제나 열려있는 그런 공간에서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지칠 때 성당에 앉아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이야기들을 또한 주님께 털어놓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이 지칠 때마다 기댈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있다는 게 참 든든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곳이 나를 아껴주는 누군가의 곁이어도 좋고 익숙한 공간이나 작은 물건이어도 좋을 텐데요. 때로는 그게 하느님의 품 아닐 수도 있겠죠. 또한 지금 이 시간 마음 둘 곳이 마땅치 않다면 매일 밤 이렇게 함께하는 라고비와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안전기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가 조금 버거웠던 날에도 마음이 유난히 무거운 마음에도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든 라고비를 찾아주세요. 10월 5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고민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 1053,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최준익 막시모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을 만나볼게요. 6197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저는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던 아기였으니 제 신앙이라고 하긴 어려웠습니다. 진짜로 제 발로 성당에 들어선 건 30대가 되어서였고 그때 영세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벌써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되었는데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제가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소 앞에만 서면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준비해온 말이 머릿속에서 하얗게 사라져버립니다. 10년차 신자가 아직도 이러고 있다는 게 스스로도 민망할 때가 많아요. 제가 왜 이럴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영세를 준비하던 때 고해성사 교육에 빠졌거든요. 그 뒤로 누구도 따로 알려주지 않았고 저도 물어볼 타이밍을 놓쳐서 첫 고해성사도 어떻게 했는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주변 신자분들은 고해성사를 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은혜롭다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끝나고 나면 그저 숙제 하나 끝냈다는 안도감만 남습니다. 저도 두렵지 않은 고해성사, 은혜로운 고해성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10년을 다녔는데도 여전히 무섭기만 한 저는 뭔가 잘못된 걸까요? 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고해성사가 무섭고 두려워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받았던 교육을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틀리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질문을 해도 그런 걸 왜 묻냐고 혼나기도 했고요. 칠판에 아는 문제가 나와도 선뜻 풀어보겠다고 손을 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틀리면 어떡할까? 창피해지거나 그래서 혼나면 어떡할까? 알고 있어도 나서는 게 참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어쩌면 고해성사가 어려운 마음도 그런 경험과 다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까? 순서를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좋은 고해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니 고해소 앞에서부터 긴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해성사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드리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잘하지 못했던 나를 주님께 말씀드리는 자리겠죠. 내가 이런 잘못을 했고 다르게 살아가고 싶은데 자꾸 반복된다고요. 물론 내 삶을 돌아보고 뉘우치는 준비는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준비한 말을 막힘없이 해야 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순서를 혼자 완벽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르면 물어볼 수 있겠죠. 신부님, 제가 고해성사를 할 때 많이 긴장됩니다. 그렇게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함께 도와드리겠죠? 고해하러 오신 분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사제들도 함께 돌아봐야 할 부분이고 저도 방금 사연을 읽으면서 나는 고해소 안에서 어떻게 했었나 또 그런 생각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고해성사를 마친 뒤 꼭 마음이 가벼워져야 하는 것도 아닐 것 같아요. 누군가는 눈물도 나고 누군가는 후련하다고 느끼겠죠. 또 어떤 분은 이제 더 해나가야 될 게 아직도 많아서 아직은 후련하지 않은 느낌도 들 수 있고요. 그냥 느낌만으로 은총을 받았다고 판단하기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처럼 느끼지 못했다고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아니겠죠. 고해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그냥 끝나고 나서 은혜로워야 한다는 부담까지 더하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도 여전히 떨릴 수 있어요. 머릿속에 하얘질까 걱정된다면 그래서 말씀드릴 내용을 좀 적어가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억이 나지 않을 때는 그 메모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되니까요. 고해성사라는 게 외워서 해야 하는 그런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해성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은 신자분들은 다른 사람의 고해를 들어보는 경험이 없으니까 나의 답밖에 없는 거죠. 신부가 되고 제가 더 많은 분들의 고해를 들어보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온전히 그 지나간 것들을 성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주님의 용서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내 성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용서해 주시는지, 거기까지 가지 못한다면 계속 고해성사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숙제고 과제일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로 그 고해소 안에서 우리가 준비해 나간 것들, 때로는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 분명히 용서받는 체험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모두 사라진 다음에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다음 고해 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적어 가져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좌로 나아갑시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윤상의 한 걸음 더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4369님, 오늘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어요. 내일에 내가 다 해결해 주겠죠? 신부님 저 혼내주세요.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요즘인데 문제는 아무것도 안 한 지 꽤 오래돼서 이제 통장 잔고도 바닥나고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통장 잔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먹고 살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꼭 해야 되는 일들 잘 하실 수 있도록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8569님, 오늘 친구한테 괜히 툴툴거렸는데 계속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과하긴 쑥스러워서 그냥 자려고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고해성사하고 마음이라도 가볍게 털고 갑니다. 네, 툴툴거릴 수 있죠. 너무할 수도 있고요.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는 또 반추하게 되는데 또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고해성사 보고 또 다시 한번 화해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또 용기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1532님, 늦은 시간까지 방송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언제나 건강 챙기시고 끝까지 들을게요. 라디오에서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이런 노래도 틀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천년지의 이상 가수 노래입니다. 네, 이상 가수의 천년지에 들으시겠습니다.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이번 한 주 우리 마음에 새길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혼의 양식. 내 마음에 지표가 되는 주님의 말씀 하나만 있어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든든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영혼에 든든한 양식이 될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일리 비버의 묵주 소나타 제1번 주님 탄생 예고, 레첼 포저의 바이올린 연주로 듣고 왔습니다. 영혼의 양식 이번 주 전해드릴 말씀은 루카복음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10월 7일은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인데요. 이날 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청합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오래 해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죠. 묵주를 들고 익숙한 기도문을 바치면서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기도 하고요. 묵주기도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동안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음악으로 그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바로크 작곡가 비버는 묵주기도의 15 신비를 각각 소나타로 남겼는데요. 오늘 들으신 곡은 그 첫 번째 주님 탄생 예고입니다. 환희의 신비 제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일을 묵상하는 곡이죠. 네, 그리고 오늘 바이올린스 레이첼 포저는 이 곡에 담긴 묵주 소나타 음반으로 2016년 그라모폰상 바로크 기악 부문을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따뜻하고 평안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데이비드 포스터의 세인트 엘모스 파이어의 러브 테마 For Just a Moment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198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저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약을 먹으며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다가도 갑자기 공황발작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도 신부님을 비롯해 옆자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시고 물을 건네주시고 밖으로 함께 나와 제 어깨를 토닥여주셔서 그 손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감사한 마음과 함께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예전에 다니던 다른 공동체에서 아프다는 저를 두고 꾀병이 아니냐, 유난 떠는 것 아니냐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는지 지금 만난 분들이 정말 다정하다는 건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 사람들도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내가 피해를 끼치고 있는 건 아닐까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도움을 받고 나면 고맙다는 마음보다 미안함과 불안이 앞섭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을 곁에 두고도 마음의 문을 반쯤 닫고 있는 제 자신이 답답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분들 앞에서 온전히 마음을 열고 지낼 수 있을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공황발작을 겪을 때마다 성당 식구들이 잘 도와주는데 생각과 달리 온전히 마음을 다 열지 못해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왜 아프냐고 나무라지는 않아야겠죠? 그런데 마음의 병에 대해서는 조금만 마음을 굳게 먹으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잘 보이지 않아서, 내가 겪어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공황발작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죠.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내 몸이 바로 따라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 꾀병 아니냐는 말을 들으셨으니 정말 막막하셨을 거예요. 지금 만난 분들은 다정하게 도와주시지만 또 그런 말을 듣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우실 수밖에 없죠. 고마운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동시에 무섭기도 한 거죠. 그 두 마음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나는 왜 좋은 사람들까지 의심할까, 그렇게 나를 나무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상처받은 마음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바로 편안해지지는 않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두려워하는 사람을 혼내시는 뜻은 아니겠어요. 왜 아직도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두려운 사람에게 다가가 당신이 함께 계심을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두려움을 감추기보다 지금 내가 무섭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온전히 마음을 열고 싶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꼭 온전히 열어야 할까 질문을 드립니다. 아직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어도 그분들과 함께 미사를 드릴 수 있겠죠. 도움을 받으면서 고맙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그분들의 속마음까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손을 잡아주셨고 함께 밖으로 나와주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그 손길까지 의심 속에 지워버릴 필요는 없겠죠. 오늘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 그 덕분에 힘든 순간을 지나왔다는 것, 우선 그만큼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다음에 도움받았을 때 덕분에 도움이 됐어요 라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임현정의 고마워요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프린스의 Purple Rain입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1: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70번, 로사리오의 기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7세기 영국은 정치적인 혼란을 겪은 후에 성공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가 되었는데요. 가톨릭 신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면서 신자들은 신앙을 숨기면서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상징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반으로 자른 딸기의 형태를 붉은 심장 모양이라고 생각했고요. 그걸 예수 성심을 상징한다고 여겼는데요. 그래서 이 딸기 문양을 집안의 물건이나 벽에 새겨서 서로를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딸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렸다는 사실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굳건히 지켰던 당시 사람들의 믿음을 엿볼 수 있네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10월 5일 월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네. 딸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렸다. 심장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김시연의 In My Heart까지 네, 띄워드렸는데요. 붉은 심장 모양처럼 보일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고 보니 딸기를 자르면. 근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박해와 어떤 핍박에도 굽히지 않았던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 다시 한번 듭니다. 사실 성공회랑은 크게 교리가 다르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했던 영국도 참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요. 또 듣다 보니. 네, 딸기 문양이 그러면 지금도 영국에 제가 영국을 안 가봤는데 영국에 가면 지금도 이런 딸기 문양이 아직 남아있는 오래된 건물들이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자,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대에게 평화를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혹은 듣고 싶은 곡이 있으면 또 특별한 날에 또 신청해 주시면 더 좋겠죠. 오늘 휴일이니까 아마 늦잠 주무시려나요? 그래도 이 시간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면 생각나는 곡 하고 싶은 이야기 함께 보내주세요. 우물정 1053이에요. 샵 1053으로 유료 문자 메시지 100원인데요.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는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김태진 신부님의 초대 듣고요. 모란과 건기언이 함께한 못 띄워드립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열림원에서 펴낸 박완서 작가의 책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에서 눈물 그렁그렁한 당신의 시선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책 광고에서 이런 구절을 보았습니다. 나는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 라고 했더군요. 그 소리가 광고 말답지 않게 가슴에 와닿은 것은 그 작가의 어머니를 알아서가 아니라 늘 마음속에 있는 내 어머니와 세상 모든 어머니의 진술을 건드렸기 때문일 겁니다. 지난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아침나절 전철역 앞에서 가슴에 색종이로 만든 꽃을 달고 떡을 파는 아주머니를 보았습니다. 떡장수를 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종이꽃 때문에 그 아주머니가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웬만큼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비싸도 한두 송이 또는 한 바구니의 생화도 어머니에게 바치는 게 요즘 어버이날의 풍속도니까요. 저녁나절 시내에서 일을 보고 들어오다 보니 그 아주머니는 아직도 거기 있었습니다. 떡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가슴의 꽃도 그동안 생명이 깃든 것처럼 자랑스럽고 싱싱했습니다. 나는 조화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 순간만은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떡을 떠리한 것은 물론이지요. 나이 들면서 괜히 눈물이 나려고 할 때가 왜 그렇게 많은지요. 병원 신생아실 근처도 까닭 모르게 눈물이 나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내 손자나 친척의 경사를 보기 위해 신생아실을 찾아갔다면 여러 아이 중에 하나와 상면해서 누구를 닮았나 알아보고 장차 잘 될 것을 축소해야 하는 긴장과 부담감 때문에 눈물 같은 건 날새가 없습니다. 나의 누구누구가 거기 있다를 떠나서 다만 신생아들로 바라볼 때 비로소 눈물이 날 것 같은 감동이 엄습합니다. 태어날 때 완벽한 무소유, 서로 아무하고도 닮지 않은 그 다양성 등 생명에 대한 경외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맞이하는 이 세상의 거짓 화려함과 잡스러움을 반성하며 어쩔 수 없이 사로잡히게 되는 깊은 연민 때문입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 대해 저절로 우러나는 진국스러운 사랑에는 그 밑바닥에 이렇듯 연민의 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되어 나에게로 되돌아오길 바라는 사랑이 곧 피곤해지는 데 반해 연민을 동반한 사랑은 우리를 정화시켜주는 느낌이 드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주님, 그럴 때는 비록 잠깐 동안이지만 제 자신 속에서 당신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느끼는 당신의 시선은 늘 그러한 눈물과 함께 한없이 깊은 연민을 담고 계십니다.

이십니다. 모진 세과의 타고난 감수성이 거의 닳고 메말랐다 해도 제 안에서 연민까지 달아 없어지지 않는 한 삶은 역시 살아낼 만합니다.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 사이에서 점점 연민이 없어지면서 그악스러워만지는 징후를 보면 겁에 질려 부르짖습니다. 말세야, 말세가 다 됐어 라고 말입니다. 당신을 모르는 사람에게 자리 잡은 말세의 개념도 결국은 당신이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주여, 찬미 받으소서.

포도나무 찬미선교단의 어머니였습니다. 네,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는 박완서 작가의 책이었죠.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에서 눈물 그렁그렁한 당신의 시선으로 함께 했습니다. 제가 다른 책을 이렇게 낭독할 때는 그런 생각은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얘기가 너무 잘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조금 더 리얼하게 박완서 작가님의 그런 느낌을 살려서 전달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따뜻한 이야기고 공감도 되는 이야기였죠. 임유리님이 저는 경청을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기억 못하는 것도 기억하고요. 상대방 말 들을 때잘 기억했다가 특별한 날이나 의미 있는 날 평소 갖고 싶었던 거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경청을 잘해서 제가 힘들고 괴로운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슬리님 하셨어요. 오, 그렇죠. 와, 근데 너무 대단하시다. 잘 기억했다가 의미 있는 날 선물 하시는 게 이게 참 이렇게 사람을 챙긴다는 게 마음을 쓴다는 게참 쉽지 않은데 근데 이렇게 주면 또 많이 받으시기도 하겠지만 내 마음이 좀 동날 때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황소리의 마음 쉬는 날 선물로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1053 수민 베드로님은 두 제롬이들 축가로 태양의 창과 석소영의 노래 신청합니다. 이두 어린이는요, 공항동 프란치스코 어린이집 졸업생이에요 하시면서 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곡도 준비하고 있어요. 아, 어린이집 졸업생들이에요. 귀여운 아이들이겠네요. 제롬이들. 왜 제롬이일까? 궁금해지는데요. 어쨌든 또. 뭔가 축하할 일인 것 같아서 축하라고 하시니까 축하할 일인 것 같아서 꼭 띄워드릴게요.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신청곡으로 두곡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신청곡 이렇게 방송 토크나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골라서 띄워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방송 토크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황소리의 마음 쉬는 날 듣고요. 석소영이 부르는 태양의 창가 띄워드릴게요.

황소리의 마음 쉬는 날이어서 석소영이 부른 태양의 창가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파우스티나 코발스카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어려서부터 수도 성소를 가지고 계셨는데요. 환시에서 고통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후 자비의 성모 수녀회에 입회했습니다. 공동체에서 어떤 몫이든 성실하게 임했고 동료들과 우애를 나누면서 지내셨어요. 그러던 중 예수님의 성심에서 빛이 흘러나오는 환시를 체험했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느님 자비 신심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녀의 환시대로 부활 제2주일에 하느님의 자비주일을 지내고 있죠. 아, 파우스티나 성녀시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화 있잖아요. 그 예수님 심장 가슴에서 두 가지 빛이 이렇게 팍 나오는 세 가지 빛인가요? 빛줄기가 나오는 그 파우스티나 성녀의 축일이군요. 축하드립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성 빅토리노 있고요. 성 플로라 등 21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녀 플로라, 신나라 플로라 아나운서 오늘 축일인가요? 축일 축하합니다.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주님 은총 속에서 행복한 하루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네, 축일자 생각나는 분 있으시면 문자메시지로 축하해요 하고 보내주시면 너무 기분 좋아하실 것 같고요. 또 몰래 화살기도 해드리면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우리 플로라를 위해서 아나운서를 위해 화살기도 바쳐야겠어요. 노래 듣는 동안 사랑의 날개입니다. 너 고통 속에서.

사랑의 날개, 너 고통 속에서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복음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전하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는 율법 교사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 실천의 중요성을 알려주십니다.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면서도 우리의 손으로 행하지 않는 일들은 없는지 지난날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자,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프링스의 마르지 않는 물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0: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2단.

0: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0월 6일 연중제 27주간 화요일 오늘 미사는 의정부 교구 송내동 본당 주임 정호영 요셉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10월 6일 연중 제27주간 화요일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권능 안에 있어 당신 뜻을 거스를 자 없나이다. 당신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당신은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0: 주옵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공로와 소망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감히 청하지 못하는 은혜도 내려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3: 사도 바오로의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한때 유다교에 있을 적에 나의 행실이 어떠하였는지 여러분은 이미 들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며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0: 유다교를 신봉하는 일에서도 동족인 내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있었고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따로 뽑으시어 당신의 은총으로 부르신 하느님께서 기꺼이 마음을 정하시어 내가 당신의 아드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어떠한 사람과도 바로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이들을 찾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나는 케파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름 동안 그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도는 아무도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만 보았을 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글은 하느님 앞에서 말합니다만 거짓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킬리키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다에 있는 그리스도의 여러 교회에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때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자기가 한때 그렇게 없애버리려고 하던 믿음을 전한다는 소문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 때문에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하느님 감사합니다.
0: 주님 영원한 길로 저를 이끄소서.
1: 주님 영원한 길로 저를 이끄소서.
0: 주님 당신은 저를 살펴보시고 잘 아시나이다. 앉으나 서나 당신은 저를 아시고 멀리서도 제 생각 알아차리시나이다. 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헤아리시니 당신은 저의 길 모두 아시나이다.
1: 주님 영원한 길로 저를 이끄소서.
0: 당신은 제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어미 뱃속에서 저를 엮으셨나이다. 오묘하게 지어주신 이 몸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당신 작품들은 놀랍기만 하옵니다.
1: 주님 영원한 길로 저를 이끄소서.
0: 제 영혼이 잘 아나이다. 제가 남몰래 만들어질 때 땅속 깊은 곳에서 짜인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0: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종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종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0: 찬미 예수님.
1: 찬미 예수님.
0: 네, 저는 의정부교구 송내동 본당 정우영 요셉 신부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30일 피정을 하던 때였습니다. 피정 장소에는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용한 물컵은 피정동에 들어온 봉사자가 닦아주세요. 그런데 아무도 컵을 닦지 않자 관리장님께서 일일이 컵을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제법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스며들었습니다. 왜 나만 컵을 닦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컵을 쓰면서 왜 닦지 않을까?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할 피정 중에 제 마음은 예수님보다 설거지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붙잡혀 있었습니다. 피정 지도 신부님께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 설거지하러 온 거 아니야. 설거지하지 말고 기도에 집중해. 그때 일을 떠올리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마르타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마르타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시중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시고 싶은 좋은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쌓이고 분주함이 커지면서 마음속에 비교와 원망이 생겨납니다. 나는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데 마리아는 대체 뭐 하는 거야? 결국 마르타는 예수님께 마리아를 나무라 달라고까지 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의 중심이 흐려질 때 우리 마음에는 원망과 비교, 불평이 자리 잡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시작한 일이 어느 순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에게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마리아는 좋은 일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일상에서 마르타처럼 분주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가정을 돌보느라, 누구는 직장에서, 또 누구는 교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수고해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면 어느 순간 그 일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일을 해야 하지?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지? 하는 비교와 원망이 우리 마음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먼저 당신과 함께 머물기를 바라십니다. 마리아처럼 그분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저 역시 혼자 본당을 맡아 사목하다 보면 바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쁠수록 쉽게 놓치기 쉬운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

돌을 놓치면 삼옥도 조금씩 메말라 갑니다. 하느님을 드러내고 전해야 할 삼옥이 어느새 해야 할 일과 책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쁘고 힘들수록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시라도 주님 앞에 머물며 말씀을 듣고 그분을 바라볼 때 다시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내가 더 많이 수고한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긴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수고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비교하며 마음에 불편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잠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그분의 시선 안에 머물며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다시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기쁘게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조금 더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도를 잊지 않고 주님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많은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우리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계시기를 희망합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0: 주소서.
1: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를 받아들이시어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마땅히 거행하는 이 거룩한 신비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1: 주님께서 여러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선으로 창조하시고 정의로 책벌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흠숭하며 권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

0: 주옵나이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0: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1: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를 받아모신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자라나 마침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0: 묵주 기도, 고통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친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2: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3: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3번, 내 머리를 꾸미오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 협의회.

방문을 했습니다. 교회의 맏딸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프랑스의 70만 명의 신자들이 샹젤리제 거리에서 교황을 맞이한 후 함께 미사를 드렸는데요. 사목 방문 후 귀국 비행기에서 기자단은 교황에게 인공지능에 관한 질문을 했어요. 이에 대해 교황님은 AI의 위협은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짜 뉴스이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우리 인간의 예측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시대일수록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스레 멜라니아입니다.

오늘 10월 6일 화요일이죠.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저도 이 뉴스를 봤는데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70만 명의 신자들이 샹젤리제 거리에서 교황님을 맞이하고, 약간 요즘 유럽에서는 또 종교에 대해서 조금 무교도들이 많아진다, 무신론자들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프랑스에는 최근에도 만 명이 세례를 받고 그랬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교황님의 인기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멋진 말씀만 하시잖아요. 그쵸? 가짜 뉴스 아니라 진짜 뉴스예요. AI의 위협은요. 이런 식으로. 진짜 멋있는 말만 하셔가지고. 저도 교황님 팬인데, 어떤, 이런 말씀들 찾아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 맨날.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도 팬이신가요? 찾아보세요. 진짜 멋진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요즘 이 세상에 필요한 말씀들을 진짜 많이 하셔서 너무너무 멋있다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또 교황님 잠시라도 뵙게 되지 않을까? 아주 멀리서라도 기대해 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53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유료 100원이고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가등 중창단의 사랑하는 그대에게 나정신의 주님과 같이 듣고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함께 바칠게요.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오늘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모든 근로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인공지능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수록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늘어만 갑니다.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사회와 기업의 지도자들이 효율과 이익만을 앞세우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직장에서 변화를 마주한 이들에게는 두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자기 안에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귀한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하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서로의 어려움에 무관심하지 않고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것을 발견하며 또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꽃동네 수도자 찬미단의 겸손 용기 기도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는요, 인공지능의 발달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근로자들 위해서 기도드렸어요. 네, 정말 그런 생각해요, 진짜. 사회랑 기업의 지도자들이 어떤 너무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네, 인간의 존엄, 또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크게 손해보는 게 아니기도 할 수도 있고잖아요. 또 길게 보면요.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른 프로그램, 다큐멘터리도 이제 제작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제 행복한 출근길이라는, 그때는 다큐멘터리는 아니었죠. 토크 프로그램. 제작하러 해외에 갔었는데요. 독일에서 얘기해보니까 거기 기업들은 이제 직원들이 짧게 일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는 게더 중요하다고 기업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많잖아요. 예,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는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직원들이 그러면 행복하게 일하면 더 효율이 높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 놀랐었었어요. 그런데는 이제 AI도 많이 사용은 안 하지 않을까요? 어떤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 노동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우리도 많은 기업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조금 부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9823님이 유클 음악회에 갑니다. 너무 기대돼요 하고 어제 보내주셨어요. 잘 다녀오셨나요? 기대만큼 즐거우셨어요? 예. 저도 잠깐 보셨나요? 저도 거기 있었는데 보셨겠죠? 예, 9823님 기대된다고 하셔서 뭐 즐기셨겠지만 저는 또 이제 기대라는 성가가 생각나서 이곡 선물로 드리려고 하고요. 3394님은 액션송 노래 들려주세요 하셔서 어떤 곡을 들려드릴까 좀 고민하다가 액션송 1집에 한 걸음만 더 준비했습니다. 야외 음반에서 기대 먼저 들으시고요. 한 걸음만 더 이어드릴게요.

야외일 음반에서 기대 들었고요. 이어서 액션송 1집에서 한 걸음만 더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브루노가 있습니다. 독일 쾰른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 브루노 성인은 독일과 프랑스에서 공부한 후에 사제가 됐습니다. 프랑스 랭스 교구의 대주교로 추천받았지만 이를 사양한 후에 은수자로 살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산골짜기로 떠나서 그곳에서 기도와 묵상, 노동과 성경 필사를 하며 살았는데요. 몇몇 제자와 함께 카르투지오회를 설립한 후 은둔 생활을 하며 살다가 선종 한 성인입니다. 성 브루노 성인 축일 축하드리고요. 성 로마노, 성녀 알베르타 등 아홉 분의 축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축일 맞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주님의 은총 속에서 또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상옥의 고인의 기도 듣고요. 성 바오로 딸 수도회 그길 이어드립니다.

신상욱의 고인의 기도, 이어서 성바오로 딸 시도회가 부른 그 길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 복음은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마르타는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도 불평을 토로하는데요. 마리아처럼 마르타도 좋은 몫을 맡고 있지만 그 태도에서 또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 몫을 수행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도 놓치지 말고 꼭 들어보시고요. 마리아와 마르타 나오니까 반가운 게 제가 이제 또 TV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거든요. MBTI 다름의 은총,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프로그램.

인데요. 여기 1회에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타에 대한 얘기를 다뤘어요. 그래서 MBTI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MBTI 전문 소장님이 나와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되게 재밌거든요. 예. 네,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너튜브에서 검색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또 CPBC 플러스 애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또 무료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훈 바오로의 힘내 마르타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71번 로사리오 기도 드릴 때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27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원평성당 보좌 성정엽 신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 가족과 함께 베론 성지를 찾았습니다. 부모님께서 희망의 순례자 축복장을 받게 되어 함께 갔고 그곳에서 미사도 봉헌했습니다. 희망의 순례자라는 말이 그날은 조금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순례자는 걷는 사람입니다만 무작정 많이 걷는 사람이 순례자는 아닐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고 때로는 멈추어 내가 걷는 길을 다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순례자일 것입니다. 베론 성지에 가면 자연스럽게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의 삶을 떠올리게 됩니다. 신부님은 전국에 흩어져 있던 교촌을 찾아 끊임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실제로 남아있는 편지를 보면 한 해 동안 다니신 길이 7,000리가 넘는다고 적혀있기도 합니다. 7,000리, 얼마나 많은 산을 넘었을지 또 얼마나 많은 밤길을 걸었을지 쉬이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날의 미사를 봉헌하며 저는 그 긴 사목 여정을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의 마르타와 함께 보면 마음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마르타 역시 예수님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기 일 때문에 분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되려 주님을 잘 모시고 싶어서 바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분주하였다는 말에는 마음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다는 뜻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바쁨이 마음에까지 번진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누군가를

위해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하나 둘씩 많아지면서 마음도 함께 바빠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나만 열심히 하지? 왜 아무도 알아주질 않지?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마음에는 불평만 남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마르타의 마음도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타에게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먼저 이름을 부르시고 그 많은 일에 끌려다니던 마음을 다시 당신께로 불러들이셨습니다. 베론 성지에서 최양업 신부님의 삶을 돌아본 제게도 질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토록 먼 길을 걸을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토록 많은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데는 다시 주님 앞에 머물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많이 걷는 것보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힘을 얻어가고 있는가? 부모님께서 순례를 마치고 받은 축복장도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녀왔느냐보다 그 걸음을 통해 어디를 향해 왔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네 신앙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움직이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쁜지, 누구를 위해 이 길을 걷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도 정말 주님을 향해 걷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오래 걷기 위해서 잘 쉬어야 하듯 신앙의 길을 오래 걷기 위해서는 주님 곁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을 때 우리의 분주한 걸음도 비로소 순례가 되어갈 것입니다.

연중 제27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원평성당 보좌 성정엽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성정엽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오랫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1: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6: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5: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6: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5: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6: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5: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6: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5: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6: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7: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7: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컵 하나를 닦더라도 대충 쓱쓱하고 툭 놓는 게 아니라 뽀득뽀득 깨끗하게 닦고 또 뒤집어서 물이 빠지게 둔 다음 뒷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해놓는 사람이 있죠?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고 또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도 아닌데 눈앞에 있는 작은 일들을 허투루 넘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뭘 해도 잘할 사람 아닌가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맡게 되는 큰일도 처음부터 큰일이었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약속 시간을 잘 지키고 사소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불편을 없애는 이런 별거 아닌 것들이 쌓여서 결국 그 사람의 실력이 되고 신뢰가 되기도 하죠. 오늘은 지금 내 앞에 놓인 작은 일 하나부터 제대로 잘해보면 어떨까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뽁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0: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7 열정으로 2026년 10월 6일 화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아,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는 말에서 한때 될 사람은 어차피 된다라고 해서 될놈 될 이런 말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어쩌면 뭘 해도 될 사람은 작은 일 하나를 허투루 여기지 않는 행동들이 쌓이고 또 쌓여서 지금 모습이 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거창한 거 딱하니 잘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당장 내 앞에 있는 사소한 일들이라도, 작은 일들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해내는 그런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설거지 대충 쓱쓱하고 툭 놓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마지막에 물기까지 닦아서 제자리에 올려놓는 편이신가요? 뒷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해놓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행복을 여는 아침 시작해봤습니다. 7409님께서 연휴 3일 동안 잘 쉬었나요? 이번 주도 3일만 일하면 또 쉬네요. 그리고 아버지 생신이에요 라고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개천절부터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잘 놀고 또 이제 쉰 만큼 일하면은 또다시 휴일이 찾아옵니다. 어머 신난다. 아우, 물론 한글의 중요성을 되새기면서 쉬겠죠. 그렇죠. 암요. 그래야죠. 어쨌든 달력에 멀지 않은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 다시 연휴가 시작된다는 게 왠지 든든하지 않나요? 아, 그래. 3일만. 뭐 까짓 거. 4일만 고생하면 또 쉬는구나 하는 마음에 조금은 위안을 삼으면서 한 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요일 코너 소개해드립니다.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오늘 나의 결심과 다짐을 보기들이랑 같이 외쳐보는 다 힘내볼 지니. 오늘은 어떤 다짐이 필요하신지 미리미리 사연과 함께 다짐송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연휴가 있든 아니든 어쨌든 한 주가 시작됐잖아요. 한 주의 시작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다짐 무엇인지 남겨주세요.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그리고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할 김리온 대표님과 이리온 서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입니다. 이리로 여러분들의 다짐도 좋고요. 신청곡도 좋고요. 축하의 서연도 좋고 위로받을 일들도 좋습니다. 다 보내주시면 복디가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물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 선물까지 받으면 땡큐 아니겠어요?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요. 삼신홀딩스 환인제약 제공입니다.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10월 6일 화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아침입니다. 공기가 한층 더 차가워졌는데요. 강원도 태백과 평창에서는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2005년 이후에 가장 이른 한파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보다 3주 정도나 빠른 기록입니다. 오늘 내륙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갔고 특히 강원 내륙과 산간 지역은 5도 이하로 떨어진 곳이 있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0도, 태백 5도, 충주 5.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10도 정도 낮게 출발을 했습니다. 당분간 아침에는 쌀쌀한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 한글날 연휴부터는 기온이 다시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전 10.2도, 광주 12.5도, 대구 12.9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2도, 광주 24도, 대구 23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과 낮,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옷차림, 건강관리 신경을 쓰셔야겠어요. 하지만 요즘 확실히 활동하기도 좋고 좋은 가을 날씨죠. 이런 가을날에 여러분들은 멋진 추억이 있으신가요? 당시에는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잊지 못할 날들이라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나고 보면 인생에서 특별하게 오래 기억에 남는 가을은 몇 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았던 추억도 종종 잊어버리고는 하는데 우리 소중한 물건들도 곧잘 잃어버리고 살곤 하잖아요. 좋아하는 펜 하나만 잃어버려도 속상한데 오래된 추억의 사진이라든가 선물 받은 물건, 좋아하는 외투인데 잠깐 어디다 벗어둔다는 게 잃어버리고 그냥 집에 와버리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자,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무언가에 대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래는 짙은 사라져가는 것.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일에 대한 이야기 샵 1053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사연 뽑아서 선물도 드립니다. 이어지는 곡은 소란의 괜찮아.

빡빡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어떤 사람이 종로의 한 중고 매장에서 중고 캠코더를 하나 샀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뜻밖의 영상이 들어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90년대의 한 가족, 그때의 얼굴과 목소리, 지금은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본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도 지워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가족에게는 소중한 추억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SNS에 영상을 올리고 부디 이 가족에게 닿기를 이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 시절의 한 페이지가 다시 주인의 손에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의 물건을 찾아주는 일은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의 추억까지 찾아주는 일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죠. 오래된 캠코더 안에 남겨진 시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한 사람. 그러니까 부디 이 따뜻한 마음이 추억의 주인에게까지 꼭 닿기를 바라봅니다. 물론 그 추억의 영상을 올릴 때 영상 속 사람들의 얼굴은 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주인공들은 확실히 바로 알지 않을까요? 이거 내 거다. 이거 내 추억이다. 이거 우리 가족이네. 라고 단번에 알 수 있을 것 같기도요. 사실 그냥 지나쳐도 아무 상관이 없는 영상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의 추억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마음이 오늘따라 더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잃어버리고 많이 속상하셨나요?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던 이야기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백예린 지켜줄게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괜히 더 아쉬워지는 거 아닌가? 더 속상해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알아볼게요. 3530님, 귀중품 제 이야기는 아닌데요. 졸업장 같은 주요 서류를 친척 집에 두고 외국 간 사이 누가 다 내다버려서 일할 때 큰 지장을 받았습니다. 이거 귀중품 아닌가요? 주요 서류면은 뭐 꽤 귀한 서류잖아요. 중요한 서류. 1226님, 너무 아끼던 프란치스코 교황 말씀이 적힌 은반지를 잃어버려서 너무 속상해요. 손 씻다가 빠진 건지 어디에 빼둔 건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말씀은 항상 용기와 희망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라는 말씀입니다. 힝, 속상해. 속상한 사람 한 명 나왔다. 나 다시 한번 까먹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상기하니까 속상한 사람 한 명 나왔다. 너무 아깝겠다. 진짜로 아깝다. 이거 교황님 말씀이 적혀있는 은반지가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 더 사면 되지 뭐. 한 거는 사실 귀중품이 아니죠. 뭐 쉽게 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다시 구할 수 없는데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속상해. 5032님, 우리 사랑꾼이 또 나타나셨어요. 와이프에 대한 설렘이요. 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울며 기도한 게 엊그제인데 이젠 그냥 와이프.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아, 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울면서 기도했어요? 에이, 귀엽다. 그래요? 너무 애틋하잖아. 사랑꾼. 5032님, 사랑꾼. 늦지 않았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앞서면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소중한 마음을, 그 설레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685님, 40년도 지난 풋풋했던 와이프와 데이트 시절에 고급 라이터를 선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만 잃어버렸죠. 똑같은 걸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었어요. 왜 그 라이터는 계속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지금 와이프를 잃지 않고 잘 만나서 결혼까지 한 건 내가 기특해요. 아멘. 우리 행복을 여는 아침에 사랑꾼 남편이 진짜 많다? 아니, 뭐야? 장난이에요. 아니, 이렇게 또 사랑꾼들이 많아. 막 와이프 잃지 않고 만나서 결혼까지 한 건 내가 기특해요. 와이프 아니면 안 된다고 울면서 기도했던 나. 어머나, 듣고 계시는 그 다른 이 형제님들 긴장하세요. 자, 사랑꾼의 면모도 복디는 너그럽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칭찬해드립니다. 세상에, 지금도 잘하고 계신 거죠? 그게 중요하지. 지금도, 그때 울면서 기도하면 뭐해? 지금도 잘해야지. 지금도, 아, 내 옆에 있어줘서, 내 이렇게 건강하게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하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럴 거라 생각이 듭니다. 디오니시아님, 제가 어릴 때 딸에게 맞춰준 분홍 루피 목걸이가 최근에 사라졌어요. 지금은 안 나오는 품목이래요. 딸의 성장을 느낄 수 있는 목걸이지만 또 다른 추억이 생기길 빌면서 적당한 때에 새 목걸이 하나 해줘야겠어요. 자, 3368님, 저는 20대 때 아버지, 어머니, 친형 이렇게 세 명이 찍었던 흑백 사진을 지갑에 넣어다니고 다니다가 지하철에서 소매치기 당해서 잃어버렸어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너무 어떡해. 이게 내 실수로 그러면은 내 실수니까 아쉽지만 참아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누가 훔쳐간 거면 진짜 너무 화날 것 같은데?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 지갑 잃어버렸죠? 사진 잃어버렸죠? 기분도 나쁘죠? 아이고, 3368님,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4897님, 잊어버리고는 못 사는 성격인데 과학관 평생 회원증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한시적으로 회원권을 준 거라 다시 만들 수도 없네요. 요즘 손녀들 보니 더 안타깝습니다. 라고 문자 남겨주셨어요. 과학관 평생 회원증. 이거 되게 딱 봐도 귀한 것 같네요. 한시적으로 회원권을 준 거라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복디한테는 이런 게 있나? 생각을 해봐야지. 복디는 그때 반지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뽁 하고 빠졌나 봐요. 복디 붓기가 빠져서 그런지 뽁 하고 빠져서 반지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가지고 진짜 가슴이 철렁했고 최근에 있었던 제 이야기는 아닌데 저랑 같이 달리기한 선배가 남산에서 막 달리기를 하고 막 신난다 우리 막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이 팔찌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뛰는 사이에 팔찌가 날아간 거지. 근데 제가 사진이나 영상을 되게 많이 찍는 편이어가지고 선배의 팔을 봤는데 진짜 1분 사이에 7시 34분에서 35분 그 1분 사이에 팔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 신고는 해놨는데 선배가 너무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죠. 나 같아도 내가 반지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니까 이거를 그 비싼 팔찌였나 봐요. 근데 제 반지도 되게 비싼 반지였거든요. 그래서 아 이걸 다시 똑같은 돈을 주고 똑같이 다시 사기는 너무 아깝고 너 살 수도 없어. 돈도 없어. 아, 그래서 선배가 막 너무 속상해 하셔가지고 한 제가 이틀 동안 남산을 뒤지면서 찾아봤는데 결국 못 찾았거든요. 지금 경찰서로 넘어갔는데 아, 빨리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협인님, 저는 자전거를 분명히 대놨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병원 갔다 온 사이 싹 훔쳐가서 그날 경찰에도 전화했는데도 못 잡아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요. 다시 자전거 샀기는 했는데 피 같은 내 월급에서 카드값이 나가는 아픔을 겪었네요. 진짜 산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이거 누가 훔쳐갔으면 진짜 너무 아까워. 어떡해. 저희 리온 대표님이 벌써부터 라디오 들으시면서 준비하고 계신데 이거 봐 관식이 많다니까 라고. 아 제가 관식이는 그 사랑꾼은 사랑꾼 남편은 이 영화 속에서나 드라마 속에서나 있는 거지 생각보다 없다 하는 파고 리온 언니는 아니다. 우리 리온 언니는 사랑을 많이 받고 사시기 때문에 아니다. 관식이 많다. 우리 아빠만 해도 그렇고 우리 배우자만 그래도 그렇고 관식이 많다라고 주장하는 편이거든요. 아이 근데 또 오늘 우리 행복을 여는 아침에 보내주신 사연들을 듣고 계신가 봐요. 이거 봐 관식이 많다니까 라고 벌써부터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2부에서는 김리훈 대표님과 함께 애순이로 살아가시는 김리훈 대표님과 함께 책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1597님 문자까지 읽어볼까요? 살쪄서 결혼 반지가 안 들어가서 휴지에 싸서 잘 보관하다가 이사하면서 버리고 몇날 며칠 속상한데 남편은 아직 몰라요. 내가 이 마음 너무 알지. 아이고 어떡해. 어떡해요? 이거 미리 사놓을 거예요? 몰래 사놓을 거예요? 근데 사실 결혼 반지가 다시 사기는 너무 아까운 금액이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요즘 금값도 올라가고 모든 뭐 명품도 다 오르고 돈이 다 시세가 다 올라가지고 다시 사기는 너무 부담이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1597님 아유. 자 그럼 오늘 선물 받으실 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나온 것 같은데요. 선물 받으실 분은요. 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1597님 우리 슬피디가 나 안 끼는데 내 거 드릴 수 있는데 라고 아우, 사랑이 넘쳐나는 행복을 여는 아침입니다. 일단은 1597님께 선물 드리면서 세피비스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god 0% 이거 이 노래 듣고 다임내볼 지린으로 돌아올게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나는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다짐송까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4897님, 복디 연휴 마지막 날 어제 제사를 모셨어요. 늦게 잤는데도 눈은 왜 일찍 뜨일까요? 추석부터 계속 일이 많았는지 어깨가 아파오네요. 오늘은 기필코 병원 가서 치료받을 거예요. 어깨야 미안해 혹사시켜서 라고 하셨는데

그 3046님의 기도에 복귀도 보태봅니다. 화이팅. 1573님 복귀 안녕하세요. 10월의 다짐은 매일 9일 기도를 바치려고 해요. 오늘 새벽에 고해 성사하고 미사 참석하고 참여하고 왔어요. 와, 10월의 다짐 9일 기도 새벽 미사까지 출발이 좋습니다. 10월 말까지 이 기운 쭉 이어가시길 복귀가 응원할게요. 2373님 쉬는 건 좋은데 출근하면 할 일이 더 쌓여 있어요. 맞죠? 쉬어서 기분은 좋지만 출근하면 일상으로 돌아오면 할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3일 바짝 일하고 우리 또 쉴 수 있다는 거 화이팅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베이비복스 야야야.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명동대성당 1898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를,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 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 부모, 청소년 둘이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떼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자라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게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쉬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를,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가톨릭 굿즈와 이야기를 담은 정오살롱에서 보기들을 위해 엄선한 정오 작가의 랜덤 선물을 드립니다. 스피비스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7408님, 아내 율리안나가 하는 살림살이를 복디께서 표현하는 아침이네요. 아, 뽀득뽀득 씻고 뽀득뽀득 닦아서 딱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그 습관이요. 피곤해도 반질반질해야 하는 성격 탓에 항상 피곤해하지만 그 덕에 제가 고맙죠. 오늘도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1214님, 저희 집 중학생들 오늘 내일 시험이에요. 아는 것도 다 맞고 모르는 것도 다 맞는 자비를 부어주소서. 아, 맞아. 아는 것도 다 맞고 모르는 것도 다 맞는 자비 필요하죠. 필요하죠. 또 다음 달이면 수능도 시작하잖아요. 수험생 여러분들도 아는 것도 다 맞고 모르는 것도 다 맞는 자비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790님, 오늘부터 묵주기도 시작하려고요. 일단은 바쳤어요. 벌써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대단하셔. 아, 진짜 묵주기도 진짜 여러분들 많이 시작하시네. 저도 시작해야 되겠어요. 찌스타님, 10월 말 수술을 앞두고 이것저것 검사할 게 있어서 대학병원에 와 있는데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많네요. 검사 빨리 마치고 출근해야 해서 마음은 초조하지만 행여와 들으면서 마음속 여유를 찾아봅니다. 와, 대학병원 진짜 사람 많죠. 주차장도 가득가득 채워져 있고 지금 이 시각 8시도 안 됐는데도 많이 있구나. 막 체열하고 이러려고 일찍 출발하셨군요. 찌스타님, 차분한 마음으로 검사 잘 받고 우리 수술 준비 잘하고 여유를 한번 누려보자고요. 아셨죠? 화이팅입니다. 복디가 응원할게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여러분들 오늘의 진이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타이틀 날개.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언타이트 날개였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분의 외침이 저 복디에게 와 닿았을지 오늘의 진이를 한번 뽑아볼까 하는데요. 아, 어떤 분께 드리면 좋을까? 오늘의 진이는요. 어깨는 날개입니다. 4897님께 오늘 꼭 어깨 치료하러 병원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어깨는 날개입니다. 자,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이제 마칠... 안 맞춰요. 여러분 안 맞춰요. 1부를 마칠게요. 2부 시작하기 전에 양파, 애송이의 사랑 함께 듣고 올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5: 무시무시한 사과, 배, 화상병. 혹시 내 과수원에도?
6: 걱정 마세요. 화상병 홍균을 잡아먹는 아그리파지가 있잖아요.
5: 아하, 잡아먹는 아그리파지.
6: 한 병에 1조 2천억 개가 넘는 박테리오파지가 있다고요.
5: 개화기에도 꿀벌에도 혼용에도 안전한 아그리파지.
6: 과수 화상병엔 아그리파지.
5: 경농이 만듭니다.
7: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8: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9: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0: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1: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아, 파울입니다!
12: 볼!
13: 아,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11: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14: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15: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1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9245님께서 아우 실수 오늘도 방송 덕분에 오늘 방송도 덕분에 미소 지으면서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어디 안 가셨죠? 아 1부만 마치는 거였어요.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안 가셨죠? 0810님 주말 딸아이 방 청소를 하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어요. 이번 주 시험 과목 문제집 한 장 풀려있는 문제집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집에 돌아온 딸과 대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할 거야. 교과서 가져와봐. 패드에 있어. 수업시간 프린트는 패드에 있다고. 남편님, 너는 왜 갑자기 재활용을 버리러 가는 건데? 아, 디지털 교과서 없애주세요. 프린트 종이로만 주세요. 복사 단장하던 내 순백의 천사 돌려주세요. 라고 어머니가 문자 남겨주셨네요. 아, 이번 주에 시험 과목 문제집을 한 장. 아, 속상하시겠다. 아, 얘가 왜 이러지? 라는 마음에 깜짝 놀라셨기는 하지만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머니. 우리 나만 그래요? 저만 그래요? 아, 저도 그랬어요. 문제집 풀기 싫어가지고 숨겨놓고 그러기도 하고 그 있잖아요. 그 매주 선생님이 와가지고 가르쳐주는 눈높땡 막 굿땡 이런 거 학습지. 저 찢어서 맨날 뒷자 바보같이 진짜 그때 어렸지 순진했지 뒤에 찢어서 없으면 선생님이 모를 줄 알고 맨날 뒤에 찢어가지고 침대 밑에 매트리스 밑에 깔아놓고 막 이랬었어요. 우리 다 이런 경험 있는 거 아니에요? 0810님 나중에 조금만 더 시간 지나면 알아서 잘할 겁니다. 아 근데 남편 왜 여기서 지금 엄마랑 딸이랑 싸우고 있는데 왜 갑자기 지금 분리수거하러 가는 건데? 재미있는 문자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카타리나님 안녕하세요. 작가님 내 심장을 줄게를 읽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저는 지난 7월 대동맥 판막 종양 제거술과 관상동맥 제시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입니다. 수술 후 삶에 대해 생각하던 중 사람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고비를 건넌다라는 이야기가 오래 남았습니다. 작가님의 글 덕분에 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곁에서 저를 지켜준 사람들의 마음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작가님의 평안한 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려요. 이렇게 또 읽고 감상 메시지를 이렇게 남겨주시는 수고를 저에게 보여주시니 이것 또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읽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잘 읽었습니다.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건강 지금 잘 유지하고 계신 거죠. 멋이 중헌디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해야 되잖아요. 마음도 건강 몸도 건강하시길 복디가 기도할게요. 6454님께서도 드디어 짬을 내어 내 집 근처 카페에서 책을 읽었어요. 완독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밝은 모습 뒤로 감히 제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세상을 조금 색다르게 바라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항상 건강하시길 평화를 빕니다. 덕분에 건강하게 평화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완독하실 거죠? 완독하실 거죠? 아, 완독하실 거죠?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열스마마님,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어린 시절 모두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저장해둔 외장하드가 고장이 나서 자료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너무너무 속상했지요. 이거 너무 아깝다. 내가 굳이 휴대전화에 혹은 디지털 카메라에 있는 거를 외장하드로 옮겨놓는 수고를 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잃어버린 거잖아요. 아, 이게 고장이 났구나. 아, 너무 속상해. 지금부터라도 또 부지런히 찍으셔야겠어요. 그죠? 자,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2부에서는요, 즐겨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굶주린 마음의 양식을 가득 채워줄 김리훈 대표님의 이리훈 서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 한바이오 한국 비드랩 아이를 제공입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우리가 즐겨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쌍팡, 나만의 생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오늘 나눠볼 노래는요. 신승훈 가을빛 추억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어머머머, 모든 추억을 빗물 속에 묻어둘 거래요. 안 좋은 추억이었나? 아니면 나중에 너무 그리워서 힘들 추억이었나? 자, 그렇다면 우리 보기들은 무엇을 가을비 그 빗물 속에 묻어두고 싶으신가요? 빗물 속에 묻어둔대. 나만의 비밀을 묻을 수도 있고요. 흑역사를 묻을 수도 있고요. 뭐 마음 아픈 기억을 묻을 수도 있고요. 굴욕적인 순간을 묻을 수도 있고요. 자, 우리 보기들은 과연 빗물 속에 어떤 생각을, 어떤 추억을 묻어두실 건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남겨주세요. 재미난 추억 보내주시면 선물도 드립니다. 신승훈 갈빛 추억.

복작복작 신승훈 가을빛 추억 듣고 왔습니다. 너무 슬픈 노래라고. 자, 우리 보기들은 빗물 속에 뭘 묻어두고 싶으신지 복작복작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퍼. 4535님, 우리 집 멍무, 우리 집 멍멍이 강아지 벽으로 떠나보낸 기억을 묻고 싶어요. 계속 생각나는데 어떻게 하죠? 이 생각나는 걸 어떻게 멈출 수 있겠어요? 멈추려고 하면 더 생각이 날 뿐이죠. 이거 저도 가끔 연습을 해보거든요. 우리 강아지가, 우리 본가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그 순간, 영원한 건 없으니까 그 순간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데 연습을 할 때마다 울어요. 너무 슬퍼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미 연습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 경험을 겪으신 분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우리 강아지가 나에게 주었던 사랑만 생각하면서 마음을 달래는 수밖에요. 7708님, 저는 힘들어도 묵묵히 근무했던 자신을 묻어둘 거예요. 그리고 이번 해가 가기 전에 연봉 인상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아직 생각뿐이지만 꼭 화이팅 하실 수 있습니다. 7708님의 그 노고를 얼른 인정받아야죠. 화이팅! 8897님, 생기 있는 복디의 고운 목소리를 다른 이들이 못 듣게 나만 듣게 묻어두고 싶어요? 안 됩니다! 이건 반대세! 다 같이 들어야죠. 다 같이 들어야죠. 복디 다 같이 들어야죠. 이사구 하나님, 대학교 축제 때 주점에서 아는 형의 친구인 누나를 처음 만나 막걸리 먹고 취해서 뽀뽀했던 기억이 있어요. 해숙이 누나 잘 지내지? 응? 우리 엄마 이름이 해숙인데? 엄마! 엄마! 이사구 하나님께서 문자 보냈어! 아우스틱님, 못 살고 못 살았던 학창시절에서 돈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은 묻어두고 싶습니다. 다만 학창시절 형이 예비자 교리 받으면서 결석할 때 대신 가서 교리 수업 받았던 그 기억은 빼고요. 재밌는 기억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물론 힘들었던 기억도 있지만 재밌는 기억도 있으시네요. 7544님, 연애 시절 남편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프로포즈 했거든요. 그 추억을 묻어버리고 싶네요. 웬수야. 여자 관식이 여기 나왔네. 멋있다. 어머, 이 언니 멋있네. 프로포즈 제가 했다고. 어머, 신여성, 신여성. 난 이런 여자 좋아. 내가 좋아하면 질러야지. 프로포즈 가야지, 가야지. 자, 오늘의 장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원은요, 저희 엄마를 대신해서 선물 드립니다. 이사구 하나님 선물 드리도록 하고요. 자, 쿨의 올포유 들으면서 화요일 코너 이리온 사제로 돌아올게요.

0: 배고픈 건 참아도 마음이 고픈 건 못 참으시겠다고요?
1: 굶주린 마음 든든하게 채워드릴게요.
0: 이리온 서재. 매주 화요일이죠. 좋은 책으로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행복을 여는 아침의 여신 김리훈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리훈입니다.
0: 대표님 한 주 동안은 잘 지내셨나요?
1: 네. 이번에도 쉬는 날이 있어서 저 이번 주가 추석이었나 지난주가 추석이었나
0: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1: 바빠도 정신이 없는데 이게 또 연휴가 있어도 또 정신이 없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추석이 아닌데도 추석만큼의 긴 연휴였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연휴를 즐기셨어요? 아니면 일하셨어요?
1: 일도 하고 뭐 그래도 또 쉬기도 하고 했는데 어제는 밤에 모이세 신부님께서 하시는 낭만의 밤?
0: 네. 복자방송.
1: 네네 맞아요. 거기 가서 책 소개를 하고 왔습니다.
0: 우와 정말요. 모이세 신부님 잘 지내고 계십니까?
1: 네 잘 지내고 복지에 대한 애정을 저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0: 왜요? 왜지? 아, 그 모이세 신부님이 화요일마다 수녀원에 미사를 드리러 네. 가신다고. 그래서 아침에 맨날 그 행복연습 시작하면은 쌍둥기 화이팅 같이 시작했었으니까 네. 쌍둥기 화이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데 어제 방송하느라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문자가 없으시더라고요.
1: 아 그러신가
0: 네,
1: 보다.
0: 네, 네. 네. 어땠나요? 방송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1: 이게 책 소개라고 해서 행여와 생각하고 갔는데 제가 뭐라고 왔는지 기억이 별로 없고 웃다가만 오고 나중에는 그 당황한 동그란 눈 있잖아요. 네. 그것만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0: 아, 모이세 신부님 어디로 튈지 몰라서.
1: 네. 그래서 재밌었지만 뭘 했는지 기억엔 없다. 네.
0: 어떤 책을 들고 가셨어요?
1: 아, 어제는 박완서 작가님의 박완서의 낱말들.
0: 그러니까
1: 사실은 박완서 작가님의 글을 발췌한 호원숙, 그러니까 따님이신 호원숙님께서 만드신 엮으신 책이었고요.
0: 네.
1: 그거 하나 추천했고, 우리 그래픽 노블로 인생이라는 이름의 영화관.
0: 오! 네. 이름부터 너무 멋있는데요? 네.
1: 그리고 복지책. 특별 방송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한 줄로만 추천을 드렸습니다.
0: 한 줄? 뭐라고 하셨어요? 네. 한 줄?
1: 거대한 기적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매일매일 작은 기적을 만나는 아름다운 책이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0: 너무 감사해요.
1: 기억이 삭제돼서.
0: 아 그냥 거의 기억을 가을빛 속에 네, 묻어버리고 오셨군요.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한테도 오늘 책 소개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건가요?
1: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중학생 작가님이십니다.
0: 네.
1: 박주환 군이 쓴 빛과 소리를 만져보면 인데요. 이 자폐 스펙트럼으로 타인보다 훨씬 예민한 감각을 지니셨대요. 작가님께서. 조금 다른 일상을 살아가는 중3 학생의 이야기를 쓴 글을 모은 에세이입니다.
0: 확실히 제목부터가 빛과 소리 만질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0: 보이지도 않고 네. 빛은 볼 수 있지만 소리는 보이지도 않고요. 근데 제목부터 굉장히 특별하고 네. 뭔가 궁금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사실 최근에 그 피터팬 이야기 덕분에 조금 더
1: 그렇죠.
0: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네. 했잖아요. 비슷한 이야기일지 어떤 이야기를 또 펼쳐줄지 궁금합니다. 빛과 소리를 만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인 책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버즈 소년에게

0: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김리온 대표님과 이리온 서재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책 이야기 나누기 전에 보기들에게 선물을 나눠드릴 퀴즈 내드릴까 하는데요.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셨죠?
1: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조금 다른 감각으로 살아가는 소년의 특별한 기록을 담은 빛과 소리를 만져보면 인데요. 다음 중 우리 몸의 다섯 가지 감각, 오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1: 시각,
0: 2번
1: 청각,
0: 3번
1: 생각.
0: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소리를 만져보면 작가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1: 네, 이 박주환 작가님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요. 자폐 스펙트럼인데 감각장애랑 실행증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실행증은 좀 학습된 운동이나 몸짓을 수행하지 못하는 장애를 의미하는 건데요. 게다가 또 말을 할 수 없는 무발화로 인해서 필담을 통해서 소통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필담을 통해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굉장히 많은 훈련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0: 아, 이 두 가지,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 분야 종류의 네. 자폐 스펙트럼이 네네, 있는
1: 그렇죠.
0: 건가요?
1: 네, 아. 그렇죠.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이어도 말을 할 수 있다던가 그 말을 또 어떤 식으로 자발적으로 하느냐 뭐 또 유창하게 하느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 작가님께서는 그게 잘 안 되셔가지고 필담으로 소통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가 쓴 책인 거잖아요. 근데 자폐를 또 소통을 할 수 없다. 아예 소통이 안 된다. 아니면은 생각하거나 느낄 수 없다. 아니면은 또 글을 쓸 수 없다. 이런 고정관념이 많은데 이 작가님은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런 건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종 너 자폐 맞아? 이런 얘기를 한대요.
0: 아.
1: 그 책 처음에 그런 걸 쓰셨더라고요. 자폐라는 필터를 씌우고 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걸 벗기고 보려는 사람들이나 자기를 제대로 보긴 힘들 거라고. 근데 사실 사람이 그렇잖아요.
0: 그쵸.
1: 우리가 어떤 특성 하나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렇게 그룹지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여자라는 걸로 우리를 다 설명할 수 없고
0: 그렇죠.
1: 뭐 성인이라는 걸로 설명할 수 없고 이런 것처럼 어떤 걸로 사람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것도 사실은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박주환 개인의 이야기라고 보고 생각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0: 오, 그래요. 그러면은 뭐 어떤 식인가요? 뭐 일기 형식으로 쓴 걸까요?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1: 그냥 그 이 소년의 이야기를 묶어놓은 에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이 박주환 작가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이고 끝에 뒤쪽에 어머니와 필담을 나눠서 어머니가 쓰신 글과 그 박주환 작가가 필담으로 직접 쓴 걸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셨더라고요.
0: 네. 책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1: 이게 박주환 작가님께서 타인보다 훨씬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일단 박주환 작가님이 쓰신 자기소개를 좀 들려드려볼게요.
0: 궁금합니다.
1: 첫 번째로 자기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내가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더 잘 듣고 더 깊게 생각한다고 써주셨는데요. 그 더 잘 듣는다는 게 좀 재밌는데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조심성 없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거 비밀인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가 들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그 앞에서 한다던가 아니면 화장실에서 비밀 얘기를 할 때도 자기가 있는 거는 그렇게 개의치 않는다던가 그래서 더 잘 듣기도 하고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말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남의 말에 더 귀 기울이던 게 습관이 돼서 그래서 더 잘 듣기도 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0: 네.
1: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으로는 강박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본인은 이제 강박이 없는 세상이 잘 상상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강박이 좀 심하신가 봐요. 근데 하루 시작부터 강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침에 눈 떴을 때 문이 조금 열려 있으면
0: 네.
1: 문이 자기한테 이상하다라고 소리를 치는 것 같대요.
0: 아, 평소와 다르니까 일반
1: 네.
0: 그러니까 닫히고 열리고
1: 네,
0: 이것만 네. 있는 건데
1: 네.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허구의 이야기로 그냥 느낌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기에겐 정말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그게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눈 뜨자마자 손가락으로 빛을 더듬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빛과 소리를 만져보면 이란 제목을 쓰신 것 같은데 사람들은 빛을 만질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손끝에 닿는 것처럼 선명하게 느껴진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0: 무슨 느낌일까? 빛을 손끝에 더듬어보다.
1: 그쵸.
0: 너무 시적인 표현인 것 같으면서도 그쵸. 이게 무슨 소리일까?
1: 근데 저는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는 어떤 빛은 따갑고 어떤 빛은 되게 부드러울 것 같고 막 상상이 가더라고요. 우리가 이건 정말 저의 촉각은 아닌데 가끔 느낌으로 네. 빛이 어쩔 때는 되게 부드러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네, 빛이
0: 네,
1: 있고
0: 네, 네 맞아요.
1: 그렇죠. 그래서 그 느낌을 살려서 상상만 해볼 뿐이지만 박주환 작가님 그게 느낌으로 본인에게는 정말 있는 것처럼 선명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0: 너무 부럽다. 그런 능력.
1: 본인도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한대요.
0: 스스로는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해서 그쵸. 이게 강박과 연결되면은 또 본인이 힘드니까. 근데 또 장점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섬세한
1: 그렇죠.
0: 그런 감각으로 이런 글도 쓸 수 있는 그렇죠. 거고 네.
1: 남들은 경험해 볼 수 없는 네. 감각이니까요. 근데 또 이제 불편한 거 얘기해 주신 게 학교에 가면은 끝없이 정렬대에 있어야 될 것처럼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슬리는 게 너무 많은 거죠.
0: 그쵸.
1: 책상, 의자, 뭐 책상 위에 연필이 잘못 놓아져 있다던가.
0: 친구들이 삐뚤게 앉아 있다거나.
1: 네. 자기가 막 정리를 해주고 싶대요. 칠판 위에 뭐 작은 얼룩 같은 것도 굉장히 신경을 쓰이고, 창문이 조금만 열려 있어도 그게 이제
0: 꼭
1: 거슬리고.
0: 닫고 싶고.
1: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거슬리는데, 자기가 조심해야 될 거는 그럴 때 뭔가 각성 조절이 안 되면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나올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도 들어야 되고 자기가 빛도 만져야 되는데 친구들의 표정이나 물건의 위치나 이런 게 다 거슬려서 가끔씩 흥분 상태가 될 때가 있다고 그렇게 써주셨더라고요.
0: 근데 그걸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근데 인지하고 있지만 그게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서 더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재미있는 규칙 얘기해 주신 거는 자기는 양말을 쭉 올려서 끝까지 올려 신어야 마음이 편하대요.
0: 발가락이 아플 정도로 네. 구부러질 정도로 끝까지.
1: 근데 뭔가 신고 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 하면은 또 고쳐 신고 확인하고 또 고쳐 신고 이제 옆에서 엄마가 막 화를 낸대요. 일부러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고.
0: 가기 싫어서.
1: 근데 자기도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데 내 감각이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0: 사실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1: 그렇죠.
0: 네, 저도 약간 강박이 있고 정리가 똑바로 우와 열이 딱 맞아야 되고 막 이런 강박이 있어가지고 이 그 예민한 감 뭐 예민 저는 예민해서인지 예민해서인 것 같고 그 강박이 틀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런 정리가 틀어졌을 때 너무 힘들 거를 알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를 아는데 되게 피곤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계속 이렇게 생각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한지는 또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계속 지적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그쵸. 이런 소리 내지 마. 이럴 때 이런 것까지 정리하지 마. 할 때 나는 너무 불편한데 그러니까 저도 복디말처럼 제가 그런 상황 그런 감각이 좀 있는 게 있어서 예를 들면 발에 어떤 소재는 잘 못 신는다거나 그리고 왜 그런 분들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옷 뒤에 라벨 있잖아요. 그거 떼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0: 맞아요.
1: 저도 좀 그런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이게 정말 괜찮다고 근데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불편하다라기보다는 이게 이렇게 불편한데 정말 남들은 이게 아무렇지 않다는 거야? 이런 게 조금 궁금할 때가 있어요.
0: 그쵸, 그쵸. 공감도 가면서요.
1: 네, 네, 네, 그렇죠. 사실은 글씨 쓰기도 굉장히 불편했대요. 보이는 대로 따라 쓰면 되지 않나? 이게 남들의 생각이고 본인은 그게 잘 안 됐었던 건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그 의사소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은 잘 못하고 필담으로 이렇게 그 의사소통을 하시고 이 책도 결국 본인이 쓴 글로 내신 거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말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보니까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표현은 거의 안 하고 있지만 싫은 거에 대해서 손짓이랑 아라는 소리로 일관적으로 표현을 하는 걸 보고서 싫고 좋고에 대한 표현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뭐 밤이고 낮이고 계속 종이를 들이밀면서 글씨를 써서 소통을 해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문장을 다 쓰게 안 하고 보니까 어머니가 그 이것도 사진으로 올려주셨는데 어머니가 문장을 쓰고 중간중간 빈칸으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은 뭐 빈칸, 기분이 빈칸. 오늘은 뭐 주안이 기분이 안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처음에 연습을 했다가 나중에는 문장으로 서로 소통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써 주셨더라고요.
0: 어머니도 되게 대단하시다.
1: 그렇죠.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목표를 삼았던 게 의사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였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말이 쉽지. 그 목표를 위해서 간다는 그 과정 자체가 쉽지가 않잖아요.
0: 그렇죠. 박주환 작가의 네네. 빛과 소리를 만져보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보기들에게 선물을 나눠드릴 퀴즈 내드렸었잖아요. 네. 다시 한번 내주시죠.
1: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빛과 소리를 만져보면은요. 우리 몸의 다섯 가지 감각 중 오감이 아닌 것이 무엇일까요?
0: 1번
1: 시각,
0: 2번
1: 청각,
0: 3번
1: 생각.
0: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214님, 지금 아이방 청소하는데 베란다 빛이 너무 세게 들어와서 빛이 날 때리네 하고 있었어요. 가끔 거실에 누워있을 때는 빛을 덮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너무 맞아요. 감성적인 표현이네요. 네.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덕호 씨 그래도 돼.

0: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김유은 대표님과 함께 이리온 서재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빛과 소리를 만져보면 박주환 작가의 책입니다. 박주환 군은 세상을 조금 다른 감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도 느낄 수 있구나 하고 새롭게 발견한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그 감각이 남들과 달라서 뭔가를 만져본다든가 그러니까 빛을 만져본다든가 자기한테는 저 소리가 들려요라고 하는 것들 그게 사실 뭐 상상만 해볼 뿐이지 짐작이 안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각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새롭긴 했는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지금 중3이잖아요. 네. 키워오면서 쭉 엄마랑 필담을 나누었을 때 아 이렇게 깊이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있구나 이제 본인이 자기 소개를 한 것처럼 자기는 더 잘 듣고 더 깊이 생각하고 글을 잘 써요 이렇게 좀 시작하는데 진짜 생각이 깊구나 했던 지점들이 좀 여러 군데 있는데요. 네네. 어느 날 엄마랑 이제 필담으로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공부를 끝내고 나서 엄마가 엄마한테 더 하고 싶은 말 있어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때 훨씬 더 어렸을 텐데 이 박주환 작가님께서 엄마 이제 나도 할 수 있는 게 생겼으니 엄마도 하고 싶은 것 좀 하세요 라고 썼대요. 너무 감동이죠. 그래서 엉엉 네. 울었다고 하시더라고. 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이건 사실 성인인 아들이 얘기해줘도
0: 울 것 같은데
1: 그 어린 아들이 엄마도 하고 싶은 것 좀 하세요 이렇게 써줬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엄마 입장에서 진짜 너무 성숙하구나 우리 아들이 여기까지 생각하구나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아유, 자폐라서 이게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또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지만 네.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이 깊은 아이와 여러 가지 일을 도전해 봐야겠구나 뭐 이런 글을 써주셨는데요. 또 하나 귀여운 에피소드가 엄마는 이제 학교를 보내기 전에 네. 학교를 볼 수 있을까? 아, 이 정도 의사소통이 되면 보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학교 준비를 하고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서점을 되게 자주 다녀요. 네. 그 스스로도 다독왕이라고 하고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데 서점에 가서 읽고 싶은 책을 고르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책을 1등 하는 아이들의 과목별 공부 방법 이걸 골라왔대요.
0: 아, 열심히 해야 돼. 아니, 뭔가 준비를 하긴 하네요.
1: 네. 네. 근데 엄마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아무 책이나 골라온 것 같은데 해서 몇 번 물어봤는데 그 이 책 사고 싶다고 해가지고 사고 집에 와서 이제 필담으로 물어봤대요. 왜 이 책을 골랐느냐 그랬더니 이제 학교 가면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대답을 하더래요.
0: 어머나 세상에.
1: 그러니까 본인은 막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기도 했고 학교 생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했는데 실제 아들은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해야지 이런 포부를 가지고
0: 와 멋있다잉.
1: 그리고 뭐 팝송을 틀어달래서 팝송을 틀어줬더니 그 책에 영어를 잘하려면 팝송으로 공부를 하라는 말이 있어서 그래서 그랬다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지점들 이게 사실은 장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이라고 생각할 때
0: 그렇죠.
1: 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는 게 좀 놀라울 때가 있잖아요.
0: 긍정적인 욕심이네요. 욕심은 있는 거야.
1: 그렇죠.
0: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 욕심 네. 이런 거.
1: 맞아요. 네, 또 귀여운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동생이 있는데 네. 동생이 엄마 입장에서 쓴 거지만 주한 군이 자신이 말을 못하니까 동생이 말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말을 했을 때 되게 당황했었대요. 근데 주한 군의 글을 보니까 동생이 말이 너무 많아서 시끄러워서 힘들었대요.
0: 난 또 너무 잘 들으니까.
1: 네. 그래서 어느 날 동생이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은 이제 글을 어떻게 썼냐면은 뚫린 입이라고 저렇게 시끄러울 수가 있나.
0: 아니 그때 몇 살이길래 그런 되게 어른들의 표현이잖아요.
1: 그렇죠. 이게 책을 많이 읽으면 이런가 봐요.
0: 그런가 보다.
1: 또 짧게

0: 다른 귀여운 에피소드
1: 네.
0: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학교에서 생활지도 보조 업무를 수행해 주는 공익 선생님이 계시는데
1: 네.
0: 그 사회복무요원 선생님 있잖아요.
1: 네네.
0: 근데 그 분이 그 남자 20대 남성분이신데 여자친구와 이별 중이라서 그게 걱정이 많아 보였나 봐요.
1: 네.
0: 근데 그걸 뭐라고 썼냐면 얼굴이 현무암처럼 까맣다. 이별이
1: 현무암?
0: 네, 현무암처럼 까맣아 이별이란 힘든 일인가 보다.
1: 귀여워.
0: 자기는 잘 모르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거는 되게 기적 같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키기가 저렇게 어려운가 보다 쓰면서 똑똑한 선생님도 저렇게 속수무책이라니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아니, 되게 철학적이면서도 귀여워요.
0: 저는 이게 자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1: 어떻게 하면은 잘하는 걸까?
0: 이런 식으로 어떤 거는 와 진짜 책을 많이 읽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나 이런 성숙한 면모를 보여주는 글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딱 중학생이 할수 있는 그런 귀여운 글도 있고 또 이제 동생 얘기를 쓸때 보면은 아 이제 사춘기에 접어드나 보다 뭐 이런 글도 있고요. 그런 거를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1: 너무 사랑스럽네요.
0: 네.
1: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너무 당연하게
0: 그랬죠.
1: 생각하잖아요.
0: 네.
1: 우리가 감각하지 않을 정도로.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감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된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0: 이게 아무래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모든 것들이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생각을 한번 했고, 그리고 우리 그 아까도 보내주신 문자에서 뭐 어떤 때는 햇살을 덮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감각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만 바꿔 생각하면은 되게 다양하게 느껴볼 수 있겠구나. 근데 저는 그 감각에 대해서 이 달리 생각을 해본 이유가 제가 항상 감각에 대한 강박이 있었어요.
1: 오.
0: 감각을 다 깨우지 못하면은 뭔가 창작하는 일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아, 그 감각을 꼭 깨우고 살려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르게 느끼는 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저는 주한군 덕분에, 그리고 또 아까 문자처럼
1: 네.
0: 햇살을 덮을 수도 있구나. 햇살을 만져볼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1: 여러모로 영감을 주는
0: 네, 맞아요.
1: 책이었던 것 같아요. 습길님, 오늘 햇살을 만져보니 포근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고, 4924님께서는 오늘 책 정말 의미 있는 책인 듯해요. 5년제 취준생 아들 마음 들여다보고 필사도 보고 싶네요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답도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 계속해서 이야기 좀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책을 아직 읽지 않은 분들에게 딱한 가지를 이야기해 준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0: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데, 박주한 군도 이제 처음에도 언급하고 마지막에도 얘기해 주지만, 이 책을 자폐를 이해하기 위한 책이라고 읽으면 안될것 같고, 근데 우리는 사실 너무 모르기 때문에, 아, 자폐 스펙트럼 중에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냥 이거는 박주한 한 사람의 글로 읽어야 될것 같아요. 그게 다른 장애인분들이 쓴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해서, 내가 사람을 많이 만나서 아는데 라는 얘기를 하진
1: 그쵸,
0: 않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장애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다만 이 사람 덕분에 이 사람의 장애는 이만큼 알게 되었구나. 요거 한 가지는 잊지 않고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자폐인을 대신하는 글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저는 그냥 오늘 리온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되게 감각을 예민하게 할수 있는 그런 특성의 작가님이 쓰셔가지고 나에게 새로운 걸 알려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저도 그랬어요.
1: 네, 뭔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에게 간접 체험할 수 있게 책을 쓰셨구나라는
0: 맞아요.
1: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어떤 문장이 남게 될지도 궁금한데 리온 대표님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을 이야기해 주세요.
0: 네, 한 여섯, 일곱 문장 되는 것 같은데요.
1: 좋아요.
0: 그 박주한 작가님께서 써주신 글 중에 일부를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1: 네.
0: 저는 등불을 켜는 사람입니다. 불이 환하게 켜진 길을 편하게 걸어가면 좋겠지만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에는 등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을 켜야 합니다. 제가 먼저 불을 켜놓으면 제 뒤에 오는 사람들은 좀더 즐겁게 이 길을 갈수 있겠지만 저는 필담에 성공하면서 첫 등불을 켰습니다. 이제는 나의 길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밝혀놓은 이 길에서 당신은 헤매지 않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등불을 밝히며 앞서 걸어볼게요.
1: 16살이라고요?
0: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성숙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네. 들죠. 네. 근데 이게 누가 읽느냐에 따라서 자기 길 위에 등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만 쓴 게 아니라
1: 그쵸?
0: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아이를 가진 엄마 입장에서 어떤 자녀의 이야기를 들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저에게도 이 박주한 작가가 등불이 돼준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1: 글도 잘 쓰고 너무 시적이고 되게 문학적인
0: 그렇죠.
1: 이야기를 표현을 되게 자연스럽게 잘하시네요.
0: 그렇죠. 앞으로도 정말 글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는 작가님이시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1: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퀴즈의 정답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 몸의 다섯 가지 감각, 오감이 아닌 것은 바로
0: 3번 생각입니다.
1: 네, 선물 받으실 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화요일 코너 김리원 대표님과 이리온 서재 함께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0: 네, 이 박주한 작가님께서 자기가 등불을 켜는 사람이고 이 뒤에 오는 사람이 즐겁게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저도 이 세상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각각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등불을 켜주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두들 이번 한 주 그 등불을 불삼아서 즐거운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마지막 리온 대표님의 말씀도 너무 감동적이고 오늘 감동이 가득한 이리온 서재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0: 즐거웠습니다.
1: 내일은 이서원 교수님과 감정식당 함께합니다. 끝곡 몽니 소년이 어른이 되어 들으며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영건설.
4: 가장 좋은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 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시민의 곁에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말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대구의 더 나은 변화가 되도록 대구광역시 의회가 앞장서 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8: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9: 하느님 감사합니다.
7: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